We love의 사랑을 나눠요. 첫 찬양 띄워드리면서 5월 26일 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젠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동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새 이제 5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 좀 짧은 연휴가 끝이 나고 돌아보니 이제 한 주 정도면 5월이 끝이 나고 새로운 달 6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5월을 좀 더 분주하게 보내셨기 때문에 더 빨리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5월 가정의 달. 뭐 많은 날들이 있었죠.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부부의 날까지 이것저것 챙기시느라 애 많이 쓰셨다. 이런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날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참 그 평소보다도 분주하고 또 정성스럽게 또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네, 참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나서 이제 6월이 딱 되면 요맘때쯤이 되면 끝났다. 숙제 다 했다. 올 한 해치 다 했다. 이러면서 이제.

6월부터는 예, 뭐 연락도 안 하고 예, 요런 일은 없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몰아서 그냥 사랑 표현하고 6월부터는 나 몰라라. 아, 이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평범한 날, 그냥 별일 아닌 날에 마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는 날에 우리가 마음을 전해질 때 가장 크게 가 닿는 법이거든요. 뭐 기념일이라서 챙겼어. 뭐 때문에 연락했어. 뭐 이거보다 그냥 생각나서 연락했어. 그냥 안 붙여 연락했어. 잘 지내지?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진정성 있게 와 닿는 법이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가족들에게 평범한 날에 우리의 마음을 잘 전해보는 우리 모든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몰아가지고 우리를 잔뜩 뭐 사랑하시고 나서 그냥 아우 나 몰라라 이게 아니로 예수 보냈으니까 됐지 이게 아니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5월 26일 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달려갑니다. 사랑 가득 안고 달려가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고,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사랑을 한바가니 예, 보내드리면서 예, 이 아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수 씨, 그리고 최예원, 이성훈 6489, 그리고 이혜선, 이병옥 7095, 1670님, 그리고 우혜영, 로이 씨, 강병영, 그리고 승기승기 증승기, 그리고 박병현님, 1등하는 예쁜 언니 이병진, 1457님, 박주혜님, 로이 씨, 모두 모두 사랑한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밖에도 사랑을 표현하길 간절히 소망하는 DJ 건이에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또 여러분들의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방송 참여 가능하시고요.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챙겨가셔서 함께 이 아침 묵상하며, 말씀 한 구절 묵상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과 함께 달려가 볼까요? 윤상은이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0: 같이 길 가는 거 윤상은의 찬양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찬양 이어갑니다. 한주의 목사님이 찬양하네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1: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0: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9시 14분 출석 체크 중이에요.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뿜뿜 두 글자
1: 주의 팔에
0: 오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병호 8972님 류서진 남병숙 참이경 입장 4316님도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전에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는 시간 9시 17분이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출석 체크 중인데요. 오늘 승기승기 증승기세. 오늘 출석률이 저주하네. 화요병들 걸려셨나 보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DJ가 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을 대신해 주셨네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드립니다. 아, 오늘 출석률 굉장히 저조하고 화요병 그리고 연휴 후유증, 예, 후유증 애프터 연휴 신드롬, 예, 요거에 지금 다들 걸리셔가지고 아, 영 지금 뭐 다들 힘들어하세요. 예, 뭔가 5월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도 여러분들께 어떤 그 부담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고, 그리고 연휴가 끝이 나고 이제 출근을 탁 하는 것도 굉장히 좀 힘이 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몸도 마음도 무거워져가지고 이제 뿜뿜 라디오의 출석도 굉장히 무거워지고, 야, 손가락 무거워가지고 그 출석 체크 문제 못 남기고,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예, 생깁니다. 뭐 그런 것에 너무 일희일비하고 뭐 그러면 안 돼요. 예, 너무 일희일비하고 그런 건 안 되는데, 그 단지 걱정이 되네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렇게 마음을 조금 이렇게 가볍게 가야 되는데, 예, 너무 이렇게 조금 묵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좀 이렇게 겁이 나고 좀 조바심이 나고 좀 그런 게 있네요. 빨리 좀 떨쳐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또 새로운 날, 또 이 날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들이 또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것들 기대하시면서 또 이 아침 또 기대로 설렘으로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충현이 누나 입장 맞춰주셨고요. 그리고 정수아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의령입니다. 어야, 우리 수아 씨가 의령이 무슨 일로? 운전하기 딱 좋은 날씨에 뿜뿜 라디오 들으면서 출근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잘했습니다. 출근했구나. 예. 잘했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0016님. 신호 대기 중 출석률이 낮다고 해가지고 출석 체크합니다. 아, 0016. 예, 고마워요. 당신의 그런 마음들, 예. 아, DJ의 마음에 깊이 와 닿습니다. 아, 요런 것들이 저 깊이 있게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서로가 이제 와 닿는 거지. 응? 힘이 들 때 힘이 되어주고, 함께 웃을 때 웃어주고, 웃고 울고, 뜯고 쓸고 맛보고 즐기고, 예, 그건 아니죠. 예. 어쨌든 뭐 함께함이 즐거운 라디오, 이곳은 뿜뿜 라디오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어서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니까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이 오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가게까지 챙기는 라디오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아, 5370님 하우스 일하면서 날마다 생기를 넘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제 점점 더 하우스 일하기가 조금 이렇게 쉽지 않은, 또 그런 그 시즌이 오고 있죠. 여름에는 이제 뭐 이제 덥잖아요. 하우스 안은 더 덥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강 잘 챙기시고요.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뭐 저기 피망들도 그렇고 우리 농작물들도 뭐 물론 중요합니다만, 본인의 어떤 건강, 예, 상치 아니하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없으면 우리 농작물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부분을 꼭 우리 농부 선생님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초이지의 쓰이도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7991님도 저도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긍휼이 이렇게 쓱 모이고 있다. 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그 와중에 요 판을 깔아주신 우리 승기승기 증승기 씨,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나도 같이 웃자 웃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전에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입장 기다립니다. 피아월십이 불러요.

무료를 위해서 새벽 3시 20분에 거제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가고 계시는 우리 김병의 0709님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어요.

아이가 밤에 열이 나서 병원 가요. 김화경.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게요.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Fear Worship의 찬양 함께 만나보면서 5월 26일 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출석체크 계속 이어가 봤습니다. 현재 시간 9시 25분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는 뿜뿜 라디오 여러분들의 입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병진 씨 오늘 처음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이거든요. 출석률 저조하다 해가지고 처음 극동방송에 글 남깁니다. 아니 뭐 어떻게 뭐 한 번씩 이거 저조하다 해야 돼. 이거 어떻게, 야 이거 출석률이 저조하다니까 이게 처음으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으시고. 고맙습니다. DJ 운다 진짜. 야,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나 또 뿜뿜 라디오를 또 생각해 주시고 또 아껴 주시고 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 이런 분들이 계셨네요. 문자 참여는 못 하고 있지만 안 하고 있지만에 조금 더 가깝겠지만 어쨌든 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문자 참여는 못 하지만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다. 아 이것이.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예, 오늘도 뿜뿜 라디오 또 함께 청취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의 청취로 말미암아 극동방송 오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중요한 말 하고 있는데 발음이 살짝 꼬였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많이 청취해 주시고 애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53님 오늘도 뿜뿜 왔다 힘내라 뿜뿜 이렇게 보내주셨고 1290님 출석률 저조한다 하셔가지고 차 세워두고

관심 가져봅니다. 아이고, 아 이게, 야 이제는 조금, 예, 어 이거 무슨 일이야, 예, 그 조장님 전전하다고 했더니, 어 지금 이제는 좀 민망한 수준으로 가고 있네요. 예, 이제 감사에서 어 황송으로 갔다가 이제 황송에서 감동 갔다가 이제는 조금 더 가니까 좀 민망한 수준이 가 되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아 품품라디오 저 양반이 지금 DJ 저 양반이 지금 그 출석률이 어느 정도길래 지금 저러고 연졌나 실망하셔가지고 예 어 많은 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주고 계신다 이런 말씀 다 전해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눈물이 다 나네. 아 고맙습니다. 1290님 감사드립니다. 아 지금 뭐 우리 진주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에, 임원들 미자립교회 순방 가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임원분들 우리 임원 선생님들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고 예, 단합 잘하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뿜뿜라디오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단합대회 할 거니까 차 안에서 함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들 감동이에요 라고 예, 또 이렇게 함께 듣고 계신 분들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아 오늘 약간 조금 오늘 뭐 무슨 날이에요 오늘? 오늘 약간 좀 감동적이다. 오늘 감동이고 굉장히 좀 눈물이 좀 나네요. 아 이게 아 세상에. 고맙습니다. 띠니띠 오늘 깜빡 늦잠을 자서 아이 씻기고 준비시키는 이 바쁜 아침 시간에 애 놔두고 먼저 문자 보내봅니다. 출석률 저조하다고 하셔. 그만해 이제. 아 그만해요. 아 그 정도 아니야 여러분. 그 정도 아니에요. 제가 다음에 진짜 갈급할 때 내가 한번 요청 드릴게요. 아 오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니 다음에 꼭 필요할 때 예 여러분들의 힘 한번 모아 달라고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니야. 아 세상에. 아니 증승기 이 증승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참 출석률 굉장히 저조하네 해가. 당신이 그러셔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큰일 났나 봐. 뿜뿜 라디오 날라가나 봐. 이제 종영하나 봐. 여기 그런 마음에 지금 다들 문자 보내고 계시잖아요. 아 세상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아직은 아니에요. 뭐 언제 그럴지는 모르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예. 오늘 때문에 뭐 뿜뿜 라디오 막 내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예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세상에. 아, 막 너무 벅차다 내가. 예, 너무 여러분들의 이 사랑이 너무 벅차가지고. 아, 고맙습니다. 김병화 씨 출석 체크합니다. 매일 출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메시지 보내기가 힘들어서 못 보낼 뿐 매일 한박 웃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병화 씨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오늘 약간 지금 DJ 멘트가 좀 슬펐어요? 목소리가 나 좀 슬펐나? 오늘따라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네요. 야, 너무 죄송하고, 제가 죄송하네요. 이제는 도리어 죄송하고, 예, 괜찮습니다. DJ는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분주한 아침, 안전운전 하시고, 예,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시고, 그리고 DJ가 여러분들께 에너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3님, 일하다가 블루투스로 듣다가 한 통 더 보냅니다. 힘내라, 건디.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4587님 예 승기 증승기 씨 덕분에 출석 체크합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야 이거 야 증승기 아주 큰일했다 오늘. 아주 큰일했네요. 야 이거 뭐 오늘 못 뵙던 분들 많이 뵙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유 야, 너무 황송하다 진짜. 그래도 뭐 기분은 좋네요. 예. 많은 분들 또 만나 뵙게 돼서 예, 기분은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찬양 함께 하죠. 하긴 알기들이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 드리세요. Let's get it.

0: 그래, 연휴 후유증으로 몸도 마음도 무거울 때, 기분도 울적할 때 찬양 쭉 이어 듣는 게 최고지. 날마다 사랑 찬양 함께합니다. 10 Years가 찬양해요.
1: 햇살처럼 비춰 오늘의 은혜는 갈급한 나의
0: 피디님을 웃기고 싶고 출석률도 신경 쓰는 우리 뿜뿜 라디오 모든 가족분들 진짜 진짜 멋져요. 우리 띠니띠가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662 윤희윤희 박윤희 골드 사이즈 입장.

날마다 사랑 저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5월 26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LIVE 라이브로 함께 달려가고 있는 뿜뿜 라디오 현재 시간 9시 39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또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적인 그런 시간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약간 뭔가 그 DJ에게 사랑 보내기 특집 같은 느낌으로 약간 사랑의 리퀘스트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고요. 오늘 마지막 방송 아니에요. 뿜뿜 라디오 뿜뿜 라디오 마지막 방송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뭐라고? 뿜뿜 라디오 오늘 막방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놀래가지고 지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안 계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병옥씨의 진짜 재밌는 방송이에요. 소문 막내고 다닙니다. 특히나 오프닝 멘트가 아주 은혜가 되고요.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DJ 이건수 대단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창수 극동방송 은퇴하시는 줄 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줄 알았어. 하창수,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나 오늘 마지막인가? 싶은 생각. 갑자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남겨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 782님 함께 달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입장을 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문자 좀 소개를 해 드리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던 문제가 있는데, 어디 있나요? 별다물들. 오늘 별다물들이 조금 있어요. 이병욱. 건디 방송 없는 날, 무심코 음악 듣다가, 끼어든다, 안 끼어든다. 끼어든다. 저는 끼어듭니다. 음악은 그냥 못 들어요. 그냥 못 듣습니다. 어떤 음악이든 끼어듭니다. 약간 그 연주곡에도 끼어듭니다. 클래식을 제가 또 종종 듣거든요. 자주 듣는데 클래식에도 추임새 넣습니다. 다음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없을 때도 무심코 음악에는 끼어든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자, 또 참이경님. 건디, 제가 셋째 동생하고 서로 간에 오해가 있어서 연락이 두절된 지가 벌써 3개월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런지 좀 가르쳐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연락해요. 연락을 하세요.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연락을 먼저 취해라. 이런 말씀. 오늘 딱 그 얘기 했잖아요. 그죠? 별일 아니어도 그냥, 연락 한번 해보고. 그죠? 평범한 날이지만 잘 지내니? 이렇게 문자 한번 보내보고. 그거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다. 이거 하면, 우리 또 가족들끼리는 또 이제 또 그게 있습니다. 끈끈한 어떤 혈연. 우리 그런 것들이, 핏줄의 어떤 그게 있어.

내가 보면 또 그 동생분도 언제 내가 연락해 보지? 이거 어떻게 한번 해결하지?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한번 먼저 안부 물어보고 연락해 보고 그리고 뭐 또 사과할 거 사과하고 예 아니어도 사과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것들 예 먼저 손을 내미는 것들이 정말로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 1213님 뿜뿜 라디오의 막방을 막아라 하나님 오실 때까지 방송하십시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야, 하나님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방송이에요. 우리 뿜뿜 라디오가 거의 뭐 마라나타 방송이야. 아주 거대한 축복을 남겨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만한 축복이 있나? 예, 주님 오실 때까지 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하창수 별다물이에요. 어제 방송 녹방이었나요? 생방이었나요? 난 대답했어요. 예. 이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뿜뿜 두 글자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드리고 있습니다. 꼭 챙겨가셔서 한 구절의 말씀 분주한 아침에 한 구절의 말씀 묵상하면서 시작하면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꼭 한번 해보자고요. 강희정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요. 라디오 저는 잠시 후 10시에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6260님 지금 오셨는데 이따가 10시에 또 만나요 우리. I will be back.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밀양 서부교회 윤찬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창원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양 서부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윤찬영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열의 아홉은 십자가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붉은 네온사인부터 사람들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이르기까지 십자가는 너무나도 친숙한 기독교의 상징이죠. 어쩌면 기독교는 굳이 십자가를 상징으로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구유 혹은 물고기 모양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모든 아름다운 이미지들을 제쳐두고 십자가를 그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신 구원의 사건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 십자가가 주는 좋은 이미지와는 달리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사형틀입니다. 주로 흉악한 범죄자 또는 반역을 저지른 노예들을 처형할 때 쓰던 굴욕적인 사형 도구입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죄수를 곧바로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다. 먼저 죄수가 죽기 직전까지 끔찍한

독특한 채찍질을 가합니다.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뼛조각과 쇠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이 채찍이 몸에 감겼다가 당겨질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근육과 신경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엄청난 피를 흘린 죄수는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 틀에 눕혀져 손과 발에 굵은 대못이 박힙니다. 십자가가 세워지면 속옷까지 강제로 벗겨진 상태로 사람들의 온갖 조롱을 받습니다. 햇빛은 뜨겁고 극심한 갈증과 호흡 곤란을 겪으며 심지어 날아드는 새들에게 쪼이면서 서서히 피를 말리며 죽어가는 형벌,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점잖은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십자가라는 단어를 로마 시민의 눈과 귀 그리고 생각에서조차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십자가를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끔찍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접할 때 어떤 분들은 마음이 몹시 불편해집니다. 아니, 인간을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의 품격에 맞게 좀 더 수준 있고 우아한 방법을 쓰시지 굳이 저렇게 끔찍하게 피를 봐야만 하는가, 너무 야만적이지 않은가 하고 반문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왠지 저차원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꼭 그렇게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어야만 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가장 끔찍한 이 방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철저히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 왜 부모보다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가끔 보는 삼촌을 더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무조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는 엄마에게 혼날 행동도 할아버지 댁에 가면 다 허용됩니다. 손자가 거실을 엉망진창으로 어질러도 아이고 우리 강아지 힘도 좋네 하시며 허허 웃지 않습니까? 오히려 훈육하려는 부모에게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라며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댁은 용서와 은혜의 동산인 셈이죠. 어쩌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런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로 상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심한 잘못을 저질러도 그럴 수도 있지 라며 눈감아주는 분으로 말이죠. 하지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적당히 덮어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합당하게 벌하지 않는 지도자는 정의로운 지도자가 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는 죄에 대한 분명한 형벌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그 벌이 십자가라는 극형이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죄의 무게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를 한 대 치는 것과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죄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경중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실수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시며 가장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에 대한 반역죄는 최고형으로 다스려집니다. 하물며 온 우주의 최고 주권자를 향한 반역에 대한 죄값은 당연히 최고로 끔찍한 형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그 끔찍한 반역죄로 인해 우리가 그 처참한 십자가에 매달려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기에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전부 쏟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홀로 다 받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원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이 끔찍하고도 위대한 십자가를 통해 일어난 일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0: 이 모든 일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여러분을 그리고 나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줍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갚아야 할 영원한 죄의 빚을 신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전부 단번에 완벽하게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값이 완벽하게 지불되었다라는 것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영수증과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다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약속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가족이 되어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밀양 서부교회 윤찬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55-355-6690번 355-0690 밀양 서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 전도 프로그램 새깨라를 통해 전주 샘물교회를 나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 집사님은 본인처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족전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된 지 한 달 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 14년 6월 30일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1: 그렇죠. 네.
2: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남편이 했고요.
1: 네.
2: 그 뒤로 한 3개월 후에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수가 왔고요.
1: 손주까지.
2: 네.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주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새벽마다 언니가 기도한다.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갈래? 그럴까?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정엄마가 이제 등록을 하셨고 한 2주 뒤에 오빠도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14년도 6월 달에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새끼라 우리 뭐 연락이 됐던 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도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극동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네. 같이 이렇게 영접기도 하실 때 저희도 이제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극동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 네.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네.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문자 한 통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1: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주 샘물교회를 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영님 집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3: FM 98.1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4: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하나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급증하는 소아 청소년 우울증과 감정의 질풍노도 속에서 자해 위험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소서. 가정과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치료로 사춘기의 방황과 우울감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스마트폰 과의존과 미디어 중독으로 세상 재미에 빠져 요동하는 다음 세대를 건져주소서. 가짜 뉴스와 정보 홍수 속에서도 분별력과 절제력을 갖게 하시고 이들을 보호할 디지털 디톡스 정책, 상담 제도가 실효성 있게 마련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으로 복음적 통일 한국을 꿈꾸는 믿음의 세대로 준비되게 하시고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며 열방을 품는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교회 학교 교사와 학교 교사, 교육 행정가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열정을 부어주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게 하소서. 이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이 다음 세대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생명의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소서. 일시적인 세상 즐거움과 성취에 얽매이지 않고 천국의 산 소망을 품게 하소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따라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모든

네, 국립합창단의 찬양 함께 만나봤습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첫 찬양 띄워드리면서 5월 26일 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달릴게요. On air, on air. 여러분과 함께 빨간불 켜놓고 달려가는 뿜뿜 라디오 2부도 많은 청취와 사랑을 부탁을 드립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함께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너튜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는 안 해요. 예. 안 합니다. 그건 안 하니까 그쪽으로 오지 마시고 예, 라디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계속 받아보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은 역시나 무료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 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지요. 이병경 씨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병우, 그리고 정혜성, 이성훈, 승기승기, 증승기, 하창수, 2053님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2053님께서 방송하다가 또 방송 듣다가 휴가 되면 좋겠다.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예, 방송하라 이어서 예, 하다하다가 이제 방송 중에 갑자기 주님 오셔가지고 하늘로 들려올려지면 죽겠다. 그래요. 상상만 해도 예, 이게 할렐루야다 정말. 그죠? 왜요? 우리가 방송하다가 방송 중에 뿜뿜 라디오 방송 중에 갑자기 주님 확 오셔가지고 예? 우리 모두가 들려올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야? 2053. 나한테 배우네 또. 예, 고맙습니다. 그런 상상까지는 못 해봤는데요. 이렇게 또 상상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김정수, 그리고 오기씨, 차미경 입주야.

그리고 진갈렙, 그리고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이제는 그 제가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막 그 재촉을 하시고 우리 가족분들을 재촉하시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성훈 씨, 2부 시작됐습니다. 모두 집합하세요. 이제 승기승기 증승기 씨도 예 1부에서 또 큰일 감당해 주셨거든요. 2부에서는 이성훈 씨가 또 이어갑니다. 2부 집합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뿜뿜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 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선물들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선물이 있는지 소개해 올리도록 하죠.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돼지곰탕 전문점 호랭이 산장에서 2인 식사권, 맛과 정성을 다하는 신바람 떡집에서 떡 선물 세트, 아름다움을 전하고 건강을 심어주는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크림을, 전통 매듭 생활 매듭 매듭 전문점 매디에서 전통 악세사리를, 부산시 사하구에 위치한 호산나 떡향기에서 떡 선물 세트, 장유 유라에 위치한 키즈 프렌들리 카페 써니사이드에서 육아에 지친 어머니들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오란다 앤 커피 교환권, 믿음의 기업 더 멋진 로덴나무에서 명품 수제 샴푸를 드립니다.

자, 정보경 씨 자전거 배우다가 또랑에 박혀서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로 크게 다치지는 않았네요. 몸 조심하세요. 또랑에 빠지는 건 볼링공으로 충분합니다.

0: 살자.
1: 네, 견눈질 웨이홈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2부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고요. 10시 12분입니다. 이병경 씨, 건디 그 많은 선물 언제 쏘시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예, 아, 당신이 못 받은 거다. 아, 전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우리 이병경 님이 못 받으신 거다. 아, 매일매일 선물은 나가고 있는데 아, 미처 못 받은 거다. 이런 말씀, 예, 애석하지만 아,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런 의미로다가, 코너석이 코너, 작은 코너, 코코넛 시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언 퀴즈 함께 달려갑니다. 우리 기립교, 우리 또 선배님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명언을 가지고 퀴즈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 명언 퀴즈.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을 여러분들께서 채워주시면 되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잘 듣고 오늘의 명언에 들어갈 빈칸은 무엇일지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오늘은 코리텐 붐 여사님의 명언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을 우리 용서와 사랑을 전하셨던 우리 코리텐 붐붐 우리 누님의 명언.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리텐 붐입니다. 뿅뿅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비우는 것이다. 자, 끝입니다. 예. 뿅뿅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비우는 것이다. 자, 과연 이것은 무엇일지, 뿅뿅은 무엇일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답을 남겨주신 분 중에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꽤나 자주 이것 하지 말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한다고 뭐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비우는 이것. 이것은 무엇일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추가 힌트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추가 힌트 드립니다. 걸어서 코너, 작은 코너. 명언 퀴즈. 코디텐붐 여사님의 명언. 뿅뿅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비우는 것이다. 추가 힌트입니다. 초성 힌트. 기역, 지읒. 기역, 지읒. 주식 아니에요. 예. 오늘의 힘을 빼게 하는 주식 아니에요. 기역, 지읒입니다.

자, 마지막 힌트 드립니다. 마지막 힌트. 뿅뿅을 해서 뿅뿅이 없어지면 뿅뿅이 없겠네. 유명한 말도 있죠. 자, 이 뿅뿅 기억 지읒, 이것은 무엇일지 정답 빨리빨리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마지막 힌트까지 드렸죠. 뿅뿅을 해서 뿅뿅이 없어지면 뿅뿅이 없겠네? 라는 친숙한 말까지 있었던 이 뿅뿅, 기억, 지읒, 이것은 무엇일지 우리 코리텐붐 여사님의 명언 중이었습니다. 뿅뿅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비우는 것이다.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이었을지 공개합니다. 정답은 바로 걱정이었습니다. 걱정. 네. 간장, 게장, 고장 이게 뭐야? 걱정이었습니다. 자,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비우는 것이더라 라고 코리텐붐 여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두고요. 오늘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오늘 하루치 은혜만 누리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 걱정이 있을 땐 하나님께 예, 그 걱정을 다 내려놓고 간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자, 오늘 정답 남겨주신 분 중에 두 분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당첨 문자 받으신 분은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링크를 클릭하셔서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뿜뿜 솟아나고 위로가 뿜뿜 솟아나는 뿜뿜 상담소. 말 못할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 어서 이쪽으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잘 들어드릴게요. 안아드릴게요. 보듬어드릴게요. 스크스크스크스크스크스크스크세워드릴게요. 당신을 따스하게 안아줘.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뿜뿜 라디오 뿜뿜 상담소. 오늘도 이분과 함께 달려갑니다. 상담 전문가, 심리치료 전문가 우리 김진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네. 오늘도 포근하게 안아드려야 될 분들이
1: 날씨가
0: 많이 계세요.
1: 햇살이 너무 좋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아이스커피가 딱 땡기는 아침.
0: 야, 요즘은 이제 아쿠아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죠. 예.
1: 근데 저는 얼주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 한여름에 아이스를 열심히 마시겠습니다.
0: 저도 약간 그 이가 시려가지고 아이스 조금 이렇게 좀 지향하는 편인데
1: 열심히 땡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그래요. 이 더운 날에 우리 또 마음이 더 뜨거워서
1: 맞죠.
0: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1: 맞습니다.
0: 현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녹록치가 않아가지고 또 관계에 인해서 또 피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분들께 아이스 커피 같은 그런 코너 우리 뿜뿜 상담소다.
1: 네.
0: 아,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여러분들의 어떤 그 말 못할 고민을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뿜뿜 상담소 측으로 내용을 증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되겠어요.
1: 네. 내용을 증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실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 샵 0981번으로 뿜뿜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사연들을 그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중에 선정을 해서 차주에 저희가 또 한번 다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비밀 보장, 익명 철저하게 그럼요.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웬만하면 그 어플리케이션보다는 그 문자로 예 참여를 해주시면 조금 더 익명을 철저하게 보장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한 분께서 뿜뿜 상담소 위로가 필요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합니다라고 또 남겨주셨거든요. 자 오늘도 위로 또 한 바가지 예, 보내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퀴즈로 조금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가지의 퀴즈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께서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그러니까 가볍게 접근해보시고 아 나에게도 이런 게 있는가 아 누군가가 그랬었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좀 방법을 좀 찾아보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0: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돌려서 말하는 사람들의 표현 방식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2번 다른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3번 우리 톡 까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4번 오해가 있으면 바로 풀죠. 자, 과연 1, 2, 3, 4번 중에 돌려 말하는 사람들의 표현 방식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들 쓱 한번 풀어보시고 정답 남겨주신 분 중에 추첨 통해서 선물까지 챙겨드릴 예정이니까 예,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돌려 말하는 사람들의 표현 방식 1번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2번 다른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3번 우리 서로 솔직해지자고요. 4번 오해가 있으면 바로 풀죠. 였습니다. 자, 요거는 뭐 어렵지 않은 문제인
1: 그렇죠.
0: 것 같아요. 예, 정답.
1: 건강한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오늘 나온 이야기니까요.

0: 자, 정답을 한번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1: 2번.
0: 2번이었습니다. 2번. 자, 2번. 다른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0: 네, 잠시 후에 또 심화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돌려 말하는 그 관계 안에서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1번 안정감, 2번 자신감, 3번 혼란과 눈치, 그리고 4번 편안함입니다.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그렇죠. 않네요.
1: 예. 너무 쉽죠.
0: 그렇습니다. 자, 정답은요?
1: 3번.
0: 3번. 네, 피디님 왜 저기 문제 풀 시간을 안 줘요? 선물 안 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남기신. 아, 오해입니다. 오해고 너무 쉬운 문제라서 그런 거예요. 자, 다음 문제는 좀 시간 좀 드릴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돌려 말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가장 건강한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2번 모든 사람에게 해명한다. 3번 강하게 맞대응한다. 4번 직접 이야기하는 구조를 만든다. 자, 1, 2, 3, 4번 중에 요거는 조금 풀만하겠네요. 1, 2, 3, 4번 중에 정답은 무엇일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돌려 말하는 사람을 대할 때의 가장 건강한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반응한다. 모든 사람에게 해명한다. 더 강하게 맞대응한다. 직접 이야기하는 구조를 만든다 입니다. 정답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정답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까요?
1: 4번.
0: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직접 이야기하는 구조를 만든다. 자, 과연 이것이 무슨 말일지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죠. 돌리면 어지러운 건 맞죠?
0: 네. 돌리면 어지러움이라고 5번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자, 잘하셨고요. 자, 오늘 문제를 통해서 저희가 그 여러분들도 예상을 하셨겠지만 오늘의 내용, 오늘의 제목 돌려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돌려서 표현하는 사람들. 자, 과연 어떤 내담자의 어떤 내용인지 오늘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지역 모임과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40대 남성분이세요. 평소 남의 부탁도 잘 거절 못하시고 책임감 있게 궂은 일을 도맡아 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모임에서 묘한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더랍니다. 특정 인물을 통해서 요즘 사람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해요. 괜히 오해 사지 않으시게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라는 말이 자꾸만 전달이 그렇죠. 됐다고 해요.
1: 열심히 했는데 이런 메시지가 들어온 거죠.
0: 놀라서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라고 물으면 그냥 그런 분위기예요.
1: 여러 사람이 이야기예요.
0: 예, 제 말은 아니고요. 하고 쏙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내담자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점점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게 됐고 단체방의 작은 반응 하나에도 예민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모임에 가는 게 두렵고 또 억울한데 직접 따질 사람도 없어서 사람 자체를 믿기 어려워져서 우리 상담소에 방문을 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1: 그쵸.
0: 자, 이거 참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1: 그러니까 예. 누군가가라고 하는 대상이 불명확하고
0: 네.
1: 어떤 상황 가운데 와서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하는가? 여러 사람이 말하고 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딱 받으면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네.
1: 그러니까 이 내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카톡에 반응이 오고 단톡방이 왔는데 PD님이 메시지를 달았을 때는 바로바로 올라오는데 어떤 요청 상황을 가지고 이 내담자 당사자가 메시지를 올리면 읽기는 읽었는데 그 안에 반응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그 들었던 이야기랑 이 메시지랑 연결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네. 거죠.
0: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되면서 네. 뭔가 신경 쓰이고 뭔가 부담이 되고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1: 불편해지고 불안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일상생활에 저희들이 계속 반복 말씀드리지만 감정이 해소되어지지 않으면 누적되어진 감정이라서 당연히 신경질적인 게 가까운 사람에게 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직장에서 근무하다가도 그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은가 실수가 예. 또 반복하게 되어지고 이제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답답하신 분이신 거죠.
0: 자, 앞서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특정 인물, 이 특정 인물의 그 그 말 한마디.
1: 그쵸.
0: 이런 것들이 자꾸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0: 이게 됐는데 아니 그럼 이렇게 돌려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 그쵸.
0: 이 사람들이 대체 왜 그러는 걸까? 그 심리가 뭘까? 왜 대놓고 말을 안 하고 자꾸 돌려서 저... 얘기를 하나? 이게 지금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예.
1: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처럼 말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돌려 말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말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불편해 라고 말을 하고 나면 나는 네가 불편해 라고 하면 그 불편함에 대한 뭔 책임을 지거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 불편하다고 하더라.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상황이 딱 막닥들였을 때 누가 그러던데 왜? 그러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거죠. 책임은 안 지지만 관계 안에서 역할은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관계 권력이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와 다른 사람과 내가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 힘을 가질 수는 있으니까 꼭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돌려서 대상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심리가 있는 건가요? 확실히 뭐냐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라고 저기 그
1: 전달할 때
0: 하지만 전달하는 것처럼 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그렇죠. 이제 얘기를 하는.
1: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상에서 보면 이분들이 이 이야기가 스스로 나쁜 행동이라고 하는 인지 자각이 낮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평상시에 그렇게 해서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화해를 이끌어왔던 사람. 그래서 두 사람이 갈라질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줬다? 중재를 해줬다라고 하는 표면적인 역할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의 말로 전달. I 메시지로 전달되어졌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불편한 말을 한 나쁜 사람, 내가 대상자에게 뭔가를 지적한 강한 사람 이런 메시지로 자기가 비춰지는 이미지 관리적인 부분이 강하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게 다들 그렇게 생각해라는 그렇죠. 라면서 자꾸 이렇게 익명의 뒤에 본인이 이제 좀 거죠. 숨으면서 네. 책임을 회피하고 그리고. 본인은 중립인 것처럼
1: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재자 역할을 하는 표면적인 역할이지만 결국은 이 관계 내에서 중심은 누구다? 나다라고 하는 관계 권력에 노출되기는
0: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내담자를 고립시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1: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도 내담자는 자기가 인지를 하셨으니까 다행인데 많은 분들은요 그런 관계 안에 노출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가 약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갑다. 그래서 내가 고쳐야 되네. 그런 말 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죠.
0: 그렇군요. 이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그쵸? 않기 때문에 정작 자신은 나는 뭔가 분위기를 정리하고 중재를 하는 아주 좋은 사람.
1: 그렇죠. 보여지기는 좋은 사람.
0: 그러니까.
1: 근데 실제 경험하신 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이런 관계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에 이 내담자처럼 어떻게 되냐 많은 분들이 관계가 해치는 게 두려우시니까 뭘 생각하냐면 내가 그럼 뭘 고치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변에. 그래 그럼 내가 조심해야 되겠네? 그런 정보 줘서 너무 고마워라고 해서 이런 관계 권력에 힘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돌려 말하시는 분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을 좀 키우시는 것. 이게 다들 그래, 여러 사람이 그래, 매번 그런 말 들리더라라고 했을 때 사실과 감정에 대한 분리가 좀 노출되어지는 것들을 좀 구분하시는 것들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렇구나. 대부분의 분들이 자기를 잃어버리시거든요. 그런 메시지가 오면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단톡방의 반응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가 올라오는지 누구 말에 댓글을 더 많이 달아주는지 누가 읽고 체크해주는지 그러니까 자꾸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0: 자 오늘 돌려 말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당하지 않으려면 뭐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억울하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법한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0: 피다 우리가 해명할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럴 수는 없잖아요.
1: 근데 지금 피디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상황이 딱 되어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계속 해명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여러 사람 중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해당되어질까 봐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는 그랬던 것이 아니고 라는 말로 자꾸 해명을 하게 되면 말이 말을 낳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해명은 멈추셔야 되는 것.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과도한 해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말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꼬이게 되어지죠. 더 꼬이게 되죠. 그래서 해명하기보다는 이거를 현실 점검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불안이 올라간 거는 알겠으나 그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실제 직접 들은 이야기인지 그 말을 하신 분한테 그게 당신이 실제 들은 이야기인지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인지 네. 아니면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였는지 그러니까 막연한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입에서 누군가의 관계에서 누군가가 상황에서 그 얘기를 했어라고 들으면 그 대상과 직접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막연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 다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계속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고 해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늘 얘기하지만 나는 분명히 여기서 참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 옆에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자기는 그 당시에 참회보다는 메론이 먹고 싶 노란 메론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열심히 해명한다고 참회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은 노란 메론에 꽂혀 있다 보니까 제3자에게 옮길 때 어떻게 김쌤이랑 얘기했는데 노란 메론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 이렇게 자기 생각이 가미되어지니까 직접적인 구도가 아닌 제3자의 구도에서 자꾸 해명하러 다니시는 건 또 말이 아다르고 어달라지는 그래서 해명이 변명이 되어질 수 있는 과정을 만들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현실 점검. 내가 느끼는 불안이나 실제 상황을 좀 구별할 수 있는 객관화 상황을 만드시는 게 도움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대처는 과도한 해명을 하시기보다는 현실 점검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중요한 건 또 하나는 가급 그래서 그 사람이 왔을 때 전달식 대화는 멈추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달식 대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전달식 대화 당사자끼리 이야기하는 구조가 아니라 꼭 누군가가 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되어지면 방금 예시 드렸던 것처럼 대화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직접 얘기 나누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으면 나를 만나게 해도 그래서 그 얘기를 나도 한번 나누고 싶어요 라든가 아니면 당사자랑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그 구조를 자꾸 돌리는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된다? 객관 직접적인 대화 구조로 만드는 것이 도움이 네. 되실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일일이 해명을 하고 뭐 그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가장 건강한 대응은 직접 이야기하는 그쵸?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요거 우리 오늘 그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풀어봤던 질문 세 번째 정답이기도 하고요. 직접 이야기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1: 그리고 또
0: 것까지.
1: 중요한 건 네네. 우리가 과도한 관계에 몰입을 하다 보면 거리 조절이 힘들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깊게 유지해야 되는 친밀도를 높여야 되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긴장 속에서 자꾸 내가 흔들리고 자기 의심이 일어난다 그러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나를 잃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을 막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과정인데 그런 일을 조금 체력 소진이나 에너지 소진으로 잠깐 멈추셔도 그 관계 안에서 그 모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것들. 그러니까 그 말을 했던 사람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해명하시면서 그 관계를 깨치지 않으려고 억지로 붙드시는 것보다 잠시 쉼을 얻는 것도 이 관계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0: 그렇군요.
1: 예,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0: 예. 아, 참 이 내담자분께서 뭐 어느 기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지셨던 어떤 뭐 심적인 어떤 그쵸. 그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전해지니까 좀 마음이 좀 아프네요. 예.
1: 그러니까 저희들도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네, 이제 오해가 그렇죠. 일어날 수 있고 예. 이제 이런 때에 건강한 사람은 어떤 분위기 안에 딱 들어갔을 때 막 웃다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웃음소리가 끊치거나 말이 대화가 끊기면 보통의 사람들은 무슨 얘기했어? 내 욕했냐? 라고 이렇게 해서 그 분위기 전환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자꾸 위축되고 긴장되어지니까 혼자 생각하게 되시잖아요. 웃다가 끊치는 거 보니까 내 얘기하고 있었나 봐.
0: 내 욕하고 있었나?
1: 내가 또 그럼 오늘 하루 또 뭘

0: 잘못했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실 수 있으니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자기 역할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아, 많은 분들께서 오늘 예, 익명 보장해 드립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또 울분을 표하고 계시네요. 아우, 저는 손절각 이렇게 남겨주셨고 또 한 분께서는 주 때리면 됩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아, 주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면 된다라는 건가요? 예, 네. 그런 거겠죠. 예, 주 때리면 됩니다라고 또 남겨주셨고요.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도 문제던데요라고 또 남겨주신 분도 계십니다.
0: 그러니까 예. 이게 직설적이다라는 건 강하다는 뜻인 강하다는 또 사실이지만 상대가 들었을 때 너무 큰 덩어리일 수 있으니까 상대의 그릇에 맞춰서 얘기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왜 너 집에 가니? 이거하고 너 집에 가? 이거하고는 또 다른 억양이 전달되어지는 예. 거니까 이거는 대화 패턴에서 조금 고려되어져야 될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자, 또 한 분께 우리 그 뿜뿜 상담소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지금 받아보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사연들을 가지고 저희가 차주에 방송 소재로 소개를 해드리겠다 했는데 한 분께서 어플로 글 남겨도 건디가 안 읽어줘요. 불편해지고 불안해지고 이게 누적되고 있는데 어떡하죠? 특정 건디라고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 요거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 요거는 뭐 방송으로 할 건 아니고 제가 따로 예, 연락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찍으세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김진여 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뿜뿜 라디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패밀리 워십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0: 소망으로 시작하는 하루, 기도로 나아가는 오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보경입니다. 예레미야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그는 그가 처한 환경이 얼마나 컴컴하고 답답했으면 자신이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갇혔다고 하였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며 답답하고 컴컴한 웅덩이에서 예레미야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지요. 예레미야와 같은 환경에 처한 우리를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말씀대로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저의 마지막이 이 컴컴하고 답답한 웅덩이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겁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라고요. 아마도 많은 것을 먼저 포기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한계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저희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익명으로 기도 제목 소개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문자 보내실 때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또 방송으로는 원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은 기도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 클릭하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고요. 저희 극동방송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실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통영 복된 교회 안상국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0: 목사님,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맞닥뜨리는 이 마음의 갈등이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더라고요.
1: 예.
0: 아, 똑같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기도했는데 저 사람은 다음 주에 막 밥을 사는 거예요. 기도 네. 응답됐다고.
1: 네.
0: 아, 나는 아직 감도 안 오는데. 이럴 때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다음 주에 또 밥을 살 일이 생기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느긋해지면서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1: 이제 사모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0: 우리나라 사람들이 급하죠.
1: 예, 네. 아니, 상대적 박탈감.
0: 상대적 박탈감. 네,
1: 이것 때문에
0: 교회 안에서도
1: 교회 안에서까지도 네. 지금 온 사회도 마찬가지고 남은 잘 되는데 난 왜 이럴까? 그럼 내가 왜 이런다면 원인을 분석하고
0: 네네.
1: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0: 네네.
1: 감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네네. 하면 되는데
0: 네.
1: 그러지 않아 그냥 박탈감을 가지고 내가 왜 이럴까 노래 부르고
0: 네, 나는 왜 이럴까 그러게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라는 돌아보는 그냥 반성의 의미로 돌아보기만 하면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속에 잘 되어 있는 상대방이 함께 있으니까
1: 그렇죠.
0: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그런 마음 버리시고
0: 네.
1: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0: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네, 그럼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소망의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저희는 사연자와 사랑하는 청취자와 저희가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도 친히 허물어 주시사 죄인이었던 우리들로 하여금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를 설치하시고 오늘 저희들은 담대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 공로 그 사랑 인하여 오늘도 사연자와 청취자와 저희가 간절히 도움을 구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네, 그럼 찬송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함께 들으시면서 화요일 오전 소망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 많으시죠?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십시오. 익명으로 소개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문자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표기해 주시고요. 방송으로는 원하지 않지만 동역자들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십시오.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지만 저희 극동방송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공급

0: 0981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4530님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2024년 11월 11일 아들이 군 입대했을 때 극동방송에서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군 복무 마치고 전역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드리며 기도로 동역해 주신 방송 극동방송에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 저희 아들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예. 축하를 드립니다.
0: 예, 축하드립니다.
1: 예, 네. 남자에 있어서는 가장 큰 것이 군대 정리가 되는 일인데
0: 그렇죠. 어른이 돼서 돌아왔겠어요.
1: 예, 네. 이것이 참 많은 사람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축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엄마인지 아빠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도록 너무 큰 부담 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했는데 군대 생활할 때와 지금 목사로서의 살아갈 때 네. 내용을 보면 네, 네. 그때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보다.
0: 예.
1: 그런데 너무 하지 마시고 이 4530님의 그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들을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저희는 그 사랑의 가슴이 먹먹하여 그저 눈물로 감사와 영광만 돌리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는 오늘 4530님은 참으로 2024년 11월 11일에 아들이 군대 갔을 때 기도를 부탁하였고 그 당시에 기도해 주셨던 주의 종들과 또 함께 기도해 주셨던 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아들이 무사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여 소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이 아들 하나님이여 앞으로 남은 생에 주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히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공급을 받고 사는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0: 아멘.
1: 능히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네, 다음 기도 제목 6241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누워서 생활하신 지 7년째입니다.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옆에서 같이 계시는 분 6241님 참으로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 될 것 같고 틀린 것 같아도 주님 말씀 한마디에 안 되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내용을 또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6241님의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 생활한지 병원에 생활하고 있는 지가 7년째인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6241님과 청취자와 저희가 함께 간절히 도움을 구합니다. 6241님을 주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의 어머니가 놀랍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도와달라고 간구하나이까 주님은 능하시오니 큰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6241님의 어머니 회복되는 기가 막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 익명의 성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남편이 너무도 깔끔하지 않은 형이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제가 일일이 닦고 치우는데요. 요즘 들어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지쳐서 짜증이 나네요. 제가 안 하면 안 되기에 너무 힘이 들어요. 대화해도 안 들어주고 평소에도 약간의 폭력성과 그리고 폭언을 해서 대화 소통도 원활하지 않은데요.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 부탁드려요. 이 남편분들 왜 깨끗하게 안 치우세요 도대체?
1: 이거 치우고 씻는 데서 해결이 네.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늘 구박을 받는 그런 쪽에 속하기도 한데
0: 네.
1: 이거 씻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0: 안 씻는다고 또 되는 건 아니잖아요.
1: 아,

0: 작가님.
1: 그래도 네. 이제 익명의 사연자가 남편을 조금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뭔가 치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몸을 씻을 때 그 냄새를 제거해 주는, 요즘은 없는 게 없습니다.
0: 목사님 그거를 다 준비해 뒀는데 네, 안 본인이 한다. 안 움직여서 안 씻는 거, 안 치우고 안
1: 사정을 네. 하든지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무리 천하고 연약한 사람들일지라도, 또 외면당하는 인생일지라도 주님을 큰 소리로 찾았던 이들에게 가시던 걸음 멈추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의 사랑 의지하여 오늘 익명의 사연자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 사연 들고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익명의 사연자와 또 청취자들과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가시던 걸음 멈추시고 우리 익명의 사연자를 한번 돌아봐 주시되 특별히 남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편에게 하나님이여 어떤 좋은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또한 그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 익명의 사연자 남편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란 위로와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살아가는 삶이 힘들어 또 복잡해서 또 폭력성과 폭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 익명의 사연자 남편 새 힘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네, 다음 기도 제목은 980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른쪽 눈에 비문증이 갑자기 많이 심해져서 병원 가는 중에 문자 보냅니다. 수술을 안 해도 더 나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비문증이 그냥 증상으로 나타난 것은 수술이 불가능하고요. 심하든 네. 심하지 않든. 이 막막이 깨진 비문증은
1: 제가 잘 그게 몰라서 하는 건데, 비문증이
0: 눈에 그냥 허공에 그 날파리 날라다니는 것처럼
1: 나도 네. 한 번씩 보이는데
0: 네. 그게 증상으로 보이는 것은 수술이 불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마 네. 막막이 깨져서 비문증이 생긴 건 아마 수술을 해야 되고 이럴 겁니다.
1: 네. 네, 제가 가시면 사모님에게 비문증을 네. 여쭤본 것은 네. 사모님이 종합병원증도 비슷하기 때문에
0: 네. 제가 비문증이 저는 이게 초파리가 네. 생겼다가 이게 모기 사이즈로 커졌다가 똥파리 사이즈로 커졌다가 나중엔 저는 이제 이게 나방 크기로
1: 지금은 어떻습니까?
0: 앞에 다 가려져 있어요. 네, 한쪽 눈은 그냥 이게 나방이 수백 마리 있는 거잖아요. 네. 겹쳐져 있어서 괜찮습니다.
1: 우리 9802님 네. 들으셨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려 여기고 눈 잘 보이는 저는 너무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0: 아버지.
1: 때로는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러하여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 9802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측 눈에 비문증이 갑자기 생겨져서 병원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이여 문자하여 기도해 달라고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9802님과 청지자와 저희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큰 능력을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잘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9802님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답답하고 힘들 줄 알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이여 눈이 나빠지지 않도록 주여 참으로 그러한 좋은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밝히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 어쩌면 실로한 모습으로 갔던 그 자에게 그 소경에게도 주여 참으로 침으로 진흙을 일겨 발랐더니 그 눈이 밝아졌는데 주여 그 능력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9802님에게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네, 다음 기도 제목은 351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0: 회사 부장님이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이신데요. 자꾸 말로써 상처를 주십니다. 믿음 생활하는 분이 그러니 더 상처가 되고 힘이 듭니다. 서로 기도해주는 관계가 되기를. 또한 저의 마음이 자꾸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나는데요. 저 또한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려요. 네, 목사님, 그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이런 믿음 안 돼라는 찬양이 생각나는데요.
1: 네.
0: 이런 믿음 안 돼 안에 포함되시는 그런 신앙생활인의 모습들 참 많아요.
1: 근데 네. 우리 사모 11님이 회사 부장님에게 조금 다른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0: 아.
1: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잘해주시겠지, 잘 봐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회사의 부장님이시다 이렇게 여기면 아래에 있는 직원으로서 살아가는데 별 그렇게 상처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 성경에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상전들도 잘해야 되지만은 종들도 잘해야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부장이 상전이 믿는다 해서 좀 봐주겠지, 이해해 주겠지, 넘어가 주겠지 이렇게 하면 직원 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지 마시고
0: 마음을 좀 비워라.
1: 예, 3511님은 그냥 그런 것을 다 제외하시고 자신의 직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은 때로는 종종 어찌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괴로워서 힘들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3511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직장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 3511님과 청취자와 저희가 간절히 기도를 하며 주 앞에 도움을 구하오니 우리 3511님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기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이 어떻게 해줄 것이라 여기지 마시고 자신이 직원으로서 직장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속상하는 마음 어루만져 주옵시고 힘들어하는 마음 주님이 알아주셔서 우리 3511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참으로 직장생활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지금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기도 제목은 찬양 한 곡 더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이 시간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 921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조카 이다윗은 태국 이주민 여성과 결혼해서 4살 아들과 얼마 전에 예쁜 딸을 낳았는데요. 다윗의 가정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 가정이 믿음으로 올곧게 잘 세워지며 또 출산한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0: 네. 아, 다윗.
1: 그러니까
0: 이 9215님께서 예, 예. 오래전부터 조카 이다윗군을 위해서 기도 많이 예, 보내주셨어요.
1: 많이
0: 네. 근데 결혼해서 예. 몇 년이 걸려서 아이를 낳고 네, 이제 둘째도 출산하고 네. 농사를 지으시면서 살아가시네요.
1: 다윗이라 네. 누가 이름을 지어준지 모르겠지만 네.
0: 믿음의 가정인 예, 것 같습니다.
1: 하나님께서 네. 길 열어주시고 우리 9215님이 그 믿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질고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공로 의지하여서 오늘 우리 9215님과 청지자와 저희는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믿고 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조카 이 다윗이 이주민 여성과 결혼해서 참으로 내 사나들과 또 예쁜 딸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시골에서 농사짓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이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또 그 조카에게 이름을 그 위대한 이름 다윗을 주셨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름대로 주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출산한 산모와 아기 건강하게 하나님 잘 지낼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천사들을 보내어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어떤 질병에 노출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여, 조카네 그 9215님의 조카네 식구들이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생기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다음 기도 제목 301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들 가정에 건강하고 지혜롭고 아리따운 손녀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손자입니다. 3년 기도해서 손자를 주셨고요. 잘 키우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아들 가정과 저희 가정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녀를 아들 가정에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0: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으니 이제는 딸을 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1: 네. 참 욕심도 많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아들 둘이 있으니까 집안이 삭막해가지고 예, 그렇게 사는데 저보다는 나야 안 되겠습니까? 네. 3010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여 3010님이 하나님께 사연 올려드렸습니다. 아들 집에 건강하고 지혜로운 또 하나님 복된 손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이여, 3년 동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는 아리따운 손녀를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3010님과 청취자와 저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아들 가정에 하나님이여 귀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손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3010님 가정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0: 자녀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은 321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어제부터 두통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에 다녀왔는데요. 오늘 출근해야 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참 이 머리 아픈 것 힘드신데.
1: 네. 얼마나 네. 아프면 응급실에까지 그러니까요. 다녀오셨어요. 네. 네.
0: 꼭 한 번쯤 치료를 잘 하셔서 두통 오래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나가던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주님은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그때 그 여인처럼 오늘 3213님과 또 청지자와 저희는 주님의 옷자락 잡던 그 믿음, 그 심정으로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3213님 두통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왔고 그렇게 쉬는 것이 아니라 또 출근해야 됩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능하신 주님, 우리 3213님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고 옷자락 잡은 여인, 믿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에 3213님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이여 깨끗하게 두통이 나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은 915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0: 예, 조금 예. 전에 어떤 가정은 3년 기도하셨다고 네네. 또 이렇게 하셨고 또 둘째까지 구하게 되는데 오늘 91150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더 첫 자녀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도와달라 부탁드릴 수 있는 주님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힘든 상황에서도 자녀를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믿음 있는 9150님과 청취자와 저희가 함께 간절히 주님께 도움을 구하오니 이 자녀의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누구를 기대며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겠나이까. 우리의 기대는 능히 되어주신 주님, 9150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와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여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 7253님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들 부부가 서로 화가 나서 마음이 상해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아내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겨서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0: 예, 참 예.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7253님의 믿음대로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두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었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7253님이 오늘 그 사연을 이곳에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들과 저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7253님의 아들 부부 하나님이여, 사랑하여 결혼하여 지내왔는데 살아가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가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첫 사랑, 첫 마음, 또 첫 만남의 그 설레임을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7253님에게 가정의 아들에게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아들 부부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복된 가정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네, 목사님, 목사님께서 또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기도 제목도 올라왔습니다. 네, 우리 8585님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아들 가정도 아이 갖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번에 시험관 시도했지만 이식이 안 돼서 낙심하고 있을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가정에도 태의 열매를 꼭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목사님, 저희도 네. 저도 결혼해갖고 2년 동안 자궁에 혹이 자꾸 생겨서 5번 수술을 했어요.
0: 그래요.
1: 결국 임신을 못한다고 했는데 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0: 네, 저도 이 약속 이 네. 내용을 보고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이 자기 며느리하고 막 둘만 행복하게 살겠다 아이 갖지 않겠다 이러다가 네. 어느 순간에 이제 마음이 좀 동했는지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 해서 이 그 시험관을 시도를 했는데 이렇게 태 이렇게 장착이 되었던 것 같아요.
1: 아, 네.
0: 그때 권사님 오셔서 목사님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했는데 네. 한 달째는 아이를 낳았어요.
1: 아멘. 예,
0: 그 집에 난리가 예. 났습니다.
1: 네.
0: 그 시댁보다는 친정집이 좋아가지고
1: 네네.
0: 예, 그런데
1: 이런 일이
0: 우리
1: 바로바로님께서
0: 네. 또 앞에도 자녀의 태에 문을 열어달라는
1: 네,
0: 그분들에게 동일한 네. 은혜로 역사해 주리라 믿습니다.
1: 네네.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바로바로님 참으로 아들 가정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애를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그 환경 가운데 잘 이렇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여 우리 자녀 아들과 며느리 힘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취자들과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바로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들 가정에 태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면 능히 그 태가 힘을 얻고 또 어떤 이렇게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만들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바로바로님의 그 믿음을 받으시고 아들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 아멘.
0: 능히 역사하여 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한 소망의 기도, 오늘 함께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은 저희 극동방송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지금까지 통영복된 교회 안상국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고요. 제작의 김형준 PD, 그리고 저는 부산평강교회 신보경이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한결같은 기도의 시간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진영교회 김태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샬롬, 저는 진영교회를 섬기는 김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을 본문으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제자들이 무엇을 하며 그 능력을 기다렸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에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맞이하기 위한 세 가지 준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본문 4,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석가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는 법이 없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가장 위험해 보이는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될 가장 거룩한 자리임을 믿으라는 뜻이다라고 매튜에는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기다림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이 단순히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이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남는 과정이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바로 다음 날 열매를 따려는 농부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기도가 더디 응답되어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키시고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두 번째 준비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여는 분열된 마음에는 성령님이 거하실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간절한 요청 속에 임하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기도가 그들의 유일한 통로였음을 고백하는 뜻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아말렉과 싸울 때 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했습니다. 모세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안테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함이 기도의 농도를 결정하며 그 농도가 하늘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비판하는 입술이 아니라 간구하는 무릎이 되게 하십니다. 기도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무릎이 성령의 능력이 흘러오는 통로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 준비는 부족한 것을 채우는 질서의 회복입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

0: 예수에 들어가니라라고 합니다. 성령의 큰 바람이 불어오기 전 하나님은 먼저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으십니다. 하나님의 군대에는 빈틈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원 보충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구약의 모세 역시 혼자 짐이 버거울 때 70인의 장로를 세워 질서를 잡았습니다. 다윗 또한 성전 봉사자들의 반열을 정교하게 정비했습니다. 질서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처소가 준비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깨진 그릇에는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도 유다처럼 세상으로 향해버린 마음의 빈자리가 있다면 그곳을 말씀과 결단으로 먼저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울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시작됩니다.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어야만 성령의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우리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몰두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내면과 공동체의 무너진 질서를 마음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파도를 만들어낼 순 없지만 그 파도에 올라탈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세 가지 준비가 여러분의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끄는 복된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약속을 믿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무너진 곳을 보수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진영교회 김태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45국에 0785번, 055-345-0785번 진영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5-269국에 9810번,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6월 4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6월 9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9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10일 수요일 밀양 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1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2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 어린이 축제가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창원 왕성교회 주차장에서 개최됩니다. 6학년부터 3살까지 창원의 모든 어린이들은 참여 가능하며, 샌드아트 공연과 대형 워터풀, 아기 볼풀장, 에어바운스, 체험부스와 푸드코트가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55-283-0191번 창원 왕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 평안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93-072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기독교 하모니카 합주단 창단을 위한 3개월 교육과정에 참가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토요일 저녁 7시 마산 산호교회에서 진행되며, 40세 이상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5590-900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만 41세에서 만 59세까지의 목사님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6월 20일 토요일까지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051-244-250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보석상자 찬양선교단에서 남녀 보컬을 모집합니다. 45세에서 65세까지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연습은 매주 주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보석상자 통기타 오픈마이크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2695-7977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 제44회 평신도연합부흥성회가 6월 8일 월요일부터 12일 수요일까지 김해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334-341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제대학교 국제학생회에서 2026년도 9월 학기 한국어 교실을 위한 예비교사를 모집합니다. 김해 인제대 국제유학생을 즐겁게 섬길 청년 또는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모두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다양한 활동과 모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256-87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D
1: 극동 방송에서 경고를 알려

0: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지방소도시뿐 아니라 서울 도심의 단독 건물을 보유한 자립교회들마저 고령화와 고정비용으로 인한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교회가 선교나 교육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서울 성동구와 양천구 등 도심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 위치한 중소형 교회들이 말 못할 재정난으로 담임 목사 사례비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심 재개발이 더 이상 교세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데다 교인 고령화와 건물 매입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조사 결과 한국교회 월평균 헌금 수입은 중대형 교회의 착시 현상으로 인해 2,353만 원으로 집계됐으나 실제 정중앙에 있는 중위값은 7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형교회 목회자의 62%가 재정 우선순위로 교회 운영과 유지를 꼽았고 실제 재정 지출의 70%가 고정비에 쏠려 선교와 다음 세대 교육 예산이 사실상 전멸하고 있다고 현장 목회자들은 토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예배당 소유 방식의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안으로 주일에만 공간을 나누어 쓰는 공유교회로의 체질 개선과 평일에는 도서관이나 카페 등 지역사회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재영 실천신대 교수는 은퇴 전별금이나 부채 해결을 위한 수동적 결합을 넘어 복음의 선교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건강하고 발전적인 교회 통폐합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저출생과 기형적인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한국교회가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과감히 내려놓고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춘 목회 자기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사단법인 꿈이 있는 미래는 어제 서울 강동구 오륜교회에서 전국 목회자와 신학생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다음 세대 목회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염재호 태재대 총장은 20세기 후반 성공 신화에 안주하는 조직은 참패를 면치 못한다며 한국교회가 과거의 영광을 단호히 부정하고 주체적으로 변화하는 자기 혁신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김대수 카이스트 교수는 인공지능 네이티브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구원교리를 스마트폰 리폼에 비유하는 등 교회 사역 언어를 뇌과학과 일상어 기반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진 한동대 석좌 교수 역시 다음 세대의 신앙 이탈을 막기 위해 지역 중심의 전통적인 교구 편성 대신 자녀 연령별 부모 그룹으로 교구를 전격 재편하는 구조적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 달 13일 열리는 서울 퀴어문화축제 현장 부스 설치와 동시에 같은 날 개최되는 교계의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현장도 공식 방문해 국민 통합을 위한 균형 있는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열린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발의한 퀴어축제 참여 추진 의결의 건 상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표결 끝에 최종 부결시켜 특정 진영이 치우친 편향 행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헌법과 인권위법에 따른 모든 사람의 인권보호 가치를 천명하며 두 행사 기간 중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 적시로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는 언행은 적극 자제돼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퀴어축제 부스 운영과 더불어 공식 인권지킴이단을 가동해 양측 행사 관련 혐오 표현 대응과 물리적 충돌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직접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다음 세대의 건강한 교육환경 수호를 위한 기독 학부모들의 유권자 운동이 치열한 시점에서 소수자 인권뿐 아니라 자녀와 청소년을 염려하는 다수 시민의 정당한 우려를 인권위가 현장에서 깊이 있게 경청

0: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고 거룩한 방파제 측은 전했습니다. 복음의 문이 굳게 닫힌 아시아 오지 국가의 청소년 유망주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스포츠를 매개로 복음의 씨앗을 심는 국제 탁구 선교 캠프와 대회가 열렸습니다. 양영자 탁구 선교회는 지난 일주일간의 국제 청소년 캠프를 마치고 어제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양영자배 국제 크리스천 탁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네팔과 라오스, 필리핀 등 복음 전파가 엄격히 제한된 5개국에서 선발된 청소년 유망주와 국가대표 등 12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대회장인 1988년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영자 선교사는 해외 단기 선교 당시 현지 규제로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국내로 직접 초청해 체계적인 스포츠 훈련과 전형 영성 집회를 결합한 문화선교 캠프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탁구 전문가들과 국가대표 신유빈 선수가 재능기부 코칭에 나섰으며 저녁 집회를 통해 비신자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영접하는 구원의 결실이 이어졌습니다. 현지 선교사들은 네팔 등지에서 탁구가 최고 인기 스포츠인 만큼 문턱을 낮춘 관계 전도에 강력한 매개체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온종일 구름 많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고 해가 진 이후에도 기온은 20도를 웃돌 전망입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6분입니다. FEBC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2: 무료 상담으로 다가오는 2단의 방법입니다.
3: 세영아, 표정이 왜 그런데? 아, 또 면접 떨어졌나?
4: 아, 취업이 너무 어려워.
3: 그래도 계속 이력서 넣고 있으니까 뭐 어찌 안 되겠나?
4: 아, 야, 너 혹시 자기개발 취업 무료 상담이라고 그거 들어봤어?
3: 아니, 그게 뭔데?
4: 아, 아까 인스타에 떠서 봤는데 MBTI 분석으로 내 적성에 딱 맞는 직업 찾기 이거 해준대. 이거 무료야, 무료.
3: 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노? 니는 이상하게 한번 꽂히면 남의 말도 잘 안 듣더라.
4: 아니야. 내가 자꾸 면접에 떨어지는 건 나 자신을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 나 가볼 거야.
3: 아이,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을 좀 잘 해봐.
4: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3: 아, 저기 세영아.
5: 세영님, 인프피 유행이시네.
4: 네.
5: 잔다르크형, 이상주의자. 이 세영님처럼 깊은 가치관을 품은 분들을 이 세상이 못 알아줘서 많이 힘들었지.

0: 맞아요. 상담사님 말씀이 다 맞아요. 딱 제 얘기예요.
1: 세영님은 이상한 분이 아니라 특별한 분입니다.
0: 아, 특별해요?
1: 이 세상이 속물이라서 세영님의 가치를 몸볼 뿐이라고요.
0: 어, 진짜 위로가 되네요.
1: 우린 진정한 나를 찾아야 하고, 예? 세영님처럼 이상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 된 공동체로 모아야 합니다.
0: 예?
1: 예, 우리 모임에 오면 외로울 틈도 없이 행복도 찾고 취업까지 팍팍!
0: 잠깐만요, 공동체요? 아, 전 저기 무료 MBTI 상담받으러 온 건데.
1: 참! 세영님, 잊지 마이소. 진정으로 이해받는 환경에서만 인프피 잠재력이 터진다는 걸요. 이 세상이 모르는 비밀 네트워크, 그리고 참된 진리를 깨달아야만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고 원하는 직업에도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0: 아, 이거 너무 이상한데. 아, 어떻게든 일단 여길 빠져나가야 하는데, 아, 그냥 나가기 너무 민망하고 어떡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전화가 왔네. 여보세요 준서야, 왜 전화했어?
2: 뭐라노, 네가 전화했잖아.
0: 뭐? 아프다고?
2: 아이, 뭐 갑자기 뭔 말인데. 아, 나 치킨 먹는데 식는다. 할 말 없으면 끊어라.
0: 뭐? 빨리 와달라고?
2: 아, 그러니까 뭔 소리 하냐고 지금.
0: 아, 알았어 끊어. 아, 저 친구한테 빨리 가봐야 해서요. 안녕히 계세요.
1: 아, 그럼 저 전화번호라도 적어주고 가세요. 인스타 아이디 아니면 집 주소라도. 아니, 세영씨, 세영씨!
3: 무료 상담이 이단들이 잘 쓰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료 상담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의도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4: 이단 브레이커 단디 보이소이. 이 캠페인은
3: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는 말씀을 권위 있게 여깁니까? 아니면 참고만 합니까?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선택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수많은 목소리를 던집니다. SNS의 의견, 전문가의 주장, 세상의 가치관, 하지만 모든 것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먼저 물으십시오.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묻고 따르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복종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3일교회 문장환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본문으로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면,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과연 나의 존재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실감나게 느낀달까요?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없다면이라기보다도 몇 가지 영역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서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소망이 더 이상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소망이 사라져버린다면, 우리에게서 영영 떠나가 버린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것이 없으면 좀 아쉽게요. 좀 뭐 그렇긴 하겠지만 별일이야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버리고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나요? 부모에 대한 효심도 없고요, 자식에 대한 애정도 애틋함도 없습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없고, 연인간의 애정도 없고요, 형제간의 우애도 없고, 스승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친구에 대한 우정도 없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함께 일하는 동료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끔찍하지요. 지옥같이 그렇게 끔찍하지요. 가정이 가정이겠습니까? 직장이 직장이겠습니까? 사회가 사회겠습니까? 학교가 학교겠습니까? 아주 끔찍하겠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날 버리거나 친구가 날 버리면은 참으로 세상 사는 재미가 더 이상 없어지겠지만은 그래도 살 수는 있습니다. 배우자가 날 버리거나 연인이 날 버리면은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은 그래도 살 수는 있고요, 대부분 삽니다. 여러분, 부모가 날 버리고 자식이 날 버리면은 정말로 세상이 끔찍하고요, 그리고 살만한 땅이 아니다, 그런 생각은 들겠지만은 그래도 살 수는 있습니다. 인간에게 버림을 받되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날 버리실 때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나에게 무엇이 있었는지, 원래 나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 계십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건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아래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미움과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진노의 결과로 내리는, 심판의 결과로 내리는 영원한 죽음만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해모스러운 존재이죠. 뭐 나 자신을 나를 생각해도 해모스러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해모스럽겠어요. 그건 우리의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한 가지의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당신의 그 심판과 미움과 진노,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마저 떠나간다면 우리는 장래에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삶 자체가 지옥일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천국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고요, 지옥이 지옥인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곁을 떠나가게 되면 이 땅에서의 나의 삶도 솔직히 말하자면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를 내리시되 의인에게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내리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이 따뜻한 햇볕,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십니다. 또한 계절의 그 아름다움과 그 유익도 똑같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어떤 자비로운 사랑이 중단되지 않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없어지는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제는 물러가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일체의 사랑과 보살핌과 이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 버리신다면 그 상태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오직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된 모습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의 죄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와 미움의 대상이 되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냥 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의 나의 상황, 이것을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그것은 단순한 좀 뭐 부족하네, 좀 더 뭐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으면 내한테 좋겠는데 아쉽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면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심판과 분노.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미움과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없는 상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버린 상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버리고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서 떠나가버리면 나에게 좋은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래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뒤에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딱 지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에게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뭐냐 하니까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조의 기사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짓습니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귀하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창조하시되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셨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의 사람 아브라함 부르고 난 뒤에 그에게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역시 복을 주시는 일부터 하셨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인데 딱 부르고 난 뒤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믿음의 역사 역시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주심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복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생명과 빛과 건강과 가족과 직장과 교회와 학교와 음식과 자연과 우리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늘에 계시는 빛들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들을 이제 거두어 가버리신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 우리가 아까 불렀는데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공감이 가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인데 그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딱 하나만 남습니다. 저주만 남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존재가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저주받은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고요, 하나님이 떠나가신 결과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우리가 저주 아래에 살아가는 것으로 끝이 난다라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 버리면은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의 손을 거두어 가버리신다면은 여러분 세상과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합니다. 유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당신의 능력으로 창조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것을 붙잡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맨 마지막에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그라는 것은 그분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영어로 말하자면 By him all things were created.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다. 뿐만 아니라 And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그의 안에서 모든 것이 유지되고 있다. 서로 붙들고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존재들이 그대로 서 있도록 붙잡고 있는 그 능력의 손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버리신다면 이 세상은 혼란과 무질서와 파괴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기를 벗어난 별, 열과 빛을 잃어버린 태양, 모양과 색상과 향기를 잃어버린 꽃과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존재가 그 아름다움과 그 기능과 그 능력과 그 효력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의 구원과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데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너희의 구원,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그 구원과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조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곁에서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삶의 위기를 겪곤 합니다. 생사가 갈리는 그런 일들도 우리의 삶에는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 그때 내가 약간만 더 넘어갔으면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텐데. 이런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여러분의 삶에 있었다라는 것은 모두가 공통된 경험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도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보호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만일 그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가 없다면 우리의 삶도 불가능하고요, 우리의 믿음도 불가능하고 우리의 구원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떠나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때, 우리 홀로 남게 될 때에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 버리고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떠나간다라는 그 표현은 일체의 교제가 끊어진, 단절된 상태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교제가 끊어지고 혼자만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를 얻죠. 근데 요즘은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게 되면 되게 퇴색이 많이 됐습니다. 실제로 깊은 산골도 아니고, 그래서 뭐 방송사고도 일어나고, 그 옆에 보니까 집이 있었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자연으로 들어간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좋은 데 가서 사는 사람들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기의 자연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진짜 홀로 산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과 교류가 거의 끊어진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산으로 들어오니까 건강이 회복되고 마음에 이렇게 뭐랄까요, 그 여유도 찾고 참 내 행복을 찾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좀 자세히 보십시오. 촬영을 마치고 MC나 방송 관계자들이 돌아갈 때쯤 되면은 그 얼굴에 아쉬움의 그림자가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지 않을 줄도 알면서 다시 산에 한번 꼭 오시라고, 다시 한번 꼭 오시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여러분 그 목소리, 그 얼굴을 보게 되면은 저게 행복은 아니구나, 외로움에 참 지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재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표준과 빛과 등불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기도해도 기도를 들어줄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탈북자들 가운데서 정말 위기가 있었을 때 자신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잘 몰랐고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이상하게 그때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방송상 그걸 자꾸 끊어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사람들이 대부분 되면은 이 땅에 와서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탈북자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은 크리스찬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름을 이제 개명을 하면서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런 것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불가능하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모여서 사랑하고 구역을 만들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는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리고 주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영적 가족이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찬송도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찬송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임재가 없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무슨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물론 예배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

다라는 이 임재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고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면 예배는 아무 의미도 없고요, 감동도 없고요, 가치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떠나시고 버려진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도 극복을 해나가죠. 그런데 그런 희망과 소망이 완전히 정말로 살아버린다면 보통은 그것은 그 사람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냥 크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완전한 희망이 사라졌다면 보통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끝입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락원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지옥문에는 이렇게 간판이 써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는 곳, 사라져버린 곳, 바로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흔히 이 땅에서의 겪게 되는 그런 어떤 좌절, 여러분 이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 항상 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니까 그 희망은 없으면 좀 축소해서 다시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대체물을 가지고 또 희망으로 삼을 수 있고 아니면 방향 자체를 틀어가지고 새로운 것을 희망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일에 들었던 여러분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특별히 신실하신 하나님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소불능하시고 한번 붙잡으시면 빼앗아갈 자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를 훤히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며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신 그래서 하늘 끝에도 계시고 그 땅 가장 음부의 깊은 곳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날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궁한 사랑으로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성실하게 그 사랑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겠다고 하십니다.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그 약속을 받은 몇 사람들을 성경에서 조금 더 살펴봄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고난의 인생을 사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다. 참 야곱이라는 사람, 여러 가지의 대명사이지만은 고생에 고생을 한 사람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사처럼 야곱은 끊임없이 고난을 맞닥뜨려야 됐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자기를 그렇게도 보호해 주던 어머니도 떠나야 됐었습니다. 형 에서의 증오의 눈길을 뒤로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의 삶은 그 뒤에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철저하게 이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의 삶도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야곱이 고독한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이슬을 맺으면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꿈에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 여러분 요 사다리는 우리가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사다리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그 지역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발굴로 그런 사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 사다리는 뭔가 하니까 계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에서 쭉 내려온 계단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거기에 보니까는 그래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야곱과 연결을 시켜주겠다라는 그런 광경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럼 이 말씀이 이 먼 길을 고생길을 걸어가는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니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난 약속이 되었을까요? 그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고난과 고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그가 슬펐을 때가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참 말도 못하게 아프고 고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130년의 세월 동안에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를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야곱은 평안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그의 인생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해 볼 것은 큰 일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함께하심을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40년의 방황이 끝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앞에는 출렁이는 요단 강물이 있었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이 시작돼야 되는데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일 먼저 생각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건너가서 있는 저 땅에 대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40년 전에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전해주었던 그 정보,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였습니다. 그 정보에 따르면은 저 땅에는 성들이 있는데 굉장히 견고한 성들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몸짓이 크고 기골이 장대하여서 우리가 옆에 가게 되면은 메뚜기 같이 보이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갑옷과 그리고 철 기구, 그때까지는 아마 여러 가지를 볼 때 철보다는 청동기의 문화였던 것 같아요. 철기는 약간 뒤편입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방랑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갖지 못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 상황은 이미 파악이 됐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당연히 두려움이 찾아왔겠지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그들보다 앞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고요. 정복 전쟁이라는 큰 일을 성취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그때에 또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해 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까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그의 직책은 모세의 시종, servant, 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자마자 졸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것도 정복 전쟁을 이어가야 될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가 순식간에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이 두려웠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는 모세 곁에서 지도자로서 겪는 온갖 고초와 어려움을 다 봤습니다. 보면 볼수록 더 어려워지죠, 마음은. 지도자의 어떤 고민도 고뇌도 보았고요.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반역을 하는가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주위의 참모들이 반역하는 것도 보았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은 지도자로 새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강하라, 강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이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그가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겁을 내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너가 강해야 되느냐? 용기를 낼 수 있느냐?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유가 뭔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갖고요, 담대할 수 있었고 그 위대한 정복 전쟁을 그는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케이스만 더 보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고 싶은 격려인데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평생에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초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늘 경험을 했습니다.

0: 전쟁터에서도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요. 사울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달릴 때에도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그는 계속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주님께 감사해서 그에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도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평생에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제 다윗은 성전 공사를 넘겨서 해야 되는 솔로몬에게, 그가 할 수 있었으면 했겠는데 하나님께서 금지했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에게 넘길 수밖에 없는데 그 솔로몬에게 가장 위대한 것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 성전 재료를 준비했습니다만 그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을 그는 약속, 그렇게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그에게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역대상 28장 20절에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솔로몬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결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결코 결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름다운 업적을 남기길 원합니까? 영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소망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3일교회 문장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3-3131 진주 3일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행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후의 문을 함께 엽니다. 안현 목사입니다. 화요일 오후입니다. 자, 오후 시간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 유명한 이야기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플레밍이라고 하는 학자가요. 1928년에 휴가 갈 때 어떤 실험실에 기구의 뚜껑을 닫지 않고 그냥 열어놓은 채로 휴가를 떠났대요.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휴가가 다 끝나서 돌아와 보니까 그 기구 전체에 그 푸른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실험하던 걸 중간에 그러고 갔으니까 실험은 망쳤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 같은 막 짜증이 나서 다 버려버릴 텐데 이 학자는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그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인류를 구했다고까지 말하는 항생제, 그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는 그렇게 한 과학자의 실수, 또 그 실수를 지나치지 않고 깊이 관찰하는 그 관찰력에서 나왔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간들 있지 않으신가요? 내 인생을 망쳐버린 것 같은,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싶은 이불킥이라고 하던가요? 예, 그렇게 막 이불을 차버리고 싶을 만한 그런 기억들. 자, 내 실수로 이 일을 그르쳤을 수 있고요. 또 예상치 못한 방해 때문에 계획이 틀어졌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일 때문에 큰 실망을 했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조차 은혜의 통로로 쓰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내가 뚜껑을 열어두어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내 삶에 불청객 같은 이 푸른 곰팡이처럼 불청객 같은 뭔가가 찾아왔다고 느껴지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위대한 역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문자는 역전이라고 한번 해보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내 인생에 역전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시며 역전이라고 보내주십시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회복의 창이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좀 안정감을 느끼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범위, 이것을 회복의 창이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우리가 견디기 힘든 어떤 자극이 오면 창 밖으로 튕겨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속에 감정이 요동을 치는 거죠. 분노를 하거나 아니면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거나 또 자극이 너무 없으면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 회복의 창 안에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심리학의 말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영혼, 내 영혼의 영적 회복의 창, 그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회복의 창에 잘 머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평강, 세상은 줄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샬롬 평강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평강 안에 머무는 훈련을 계속 할때 우리의 삶의 회복의 창은 요동치지 않는 그 믿음의 견고함, 그것은 넓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사나운 풍랑이 몰아칠 때 예수님이 배에서 어떻게 하셨다고 복음서가 말합니까? 주무셨다고 하잖아요. 세상의 풍파가 몰아쳐도 우리 영혼이 내가 안전하다라고 느끼면 거기가 어디든 편안하게 잘수 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평안 사모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품, 예수님의 품 안에 내가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 확신, 이것이 우리를 요동하지 않는 평강 가운데 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컨디션 어떠세요? 몸의 컨디션 말고 마음의 컨디션, 또 영혼의 컨디션,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꾸 감정이 요동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기력해지십니까? 아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평안 안에 더 깊이

0: 보금동네 사람들, 송대준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 보금동네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금동네를 찾아주신 분은 어떤 분일까요? 같이 만나보시죠.
1: 저는 진주 CCC의 대표로 섬기고 있는 최태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 저는 진주 CMI 대표 간사로 섬기고 있는 김형석 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CCC가 어떤 단체인지 한번 먼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1: 네. CCC는요.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대학생들이 양육을 받아서 사회에 나가서 교회에 나가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키우는 선교단체입니다.
3: CMI는 어떤 단체인가요?
2: 네, 저희 CMI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 양성에 집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그럼 두 단체 다 우리 대학생들을 위한 단체라고 네. 보면 되나요?
1: 그렇죠. 네, 대학생들 주로 저희들 회원들입니다.
3: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CCC에 와보니까 또 하나 아래층에 UBF가 있던데요. 그 단체도 한번 소개 좀 누가 해주시죠.
2: 뭐 UBF도 CMI와 그 색깔은 크게 다르지 않는데 성서한국, 세계선교 그런 모토를 가지고 여기도 제자 양성에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선교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먼저 우리 서부 경남 학원 복음화 협의회가 어떤 단체인지 최태원 목사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1: 예, 서부경남 학원복음화협의회는요, 서부경남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10개의 선교단체와 또 지역교회와의 연합 모임입니다. 무엇보다도 캠퍼스에 이단들의 침투가 빈번하기 때문에 건전한 선교단체들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이 이단들에게 캠퍼스가 침공당하고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교단체와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단을 물리칠 뿐 아니라 대학생들에게 주님의 귀한 복음을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선교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서부경남 학원복음화협의회가 창립되었습니다.
3: 우리 서부경남 학원복음화협의회는 언제 시작된 건가요?
1: 서부경남 학원복음화협의회는 원래 2014년 이전에도 선교단체 연합 모임이 있어서 함께 연합하고 있었는데 학원복음화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발족된 건 2014년에 성남교회에서 창립총회를 거쳐서 시작이 되었고요. 저희들 이제 초대 대표회장으로 양대신 목사님이 섬겨주시다가 이후에 또 성남교회 정태진 목사님을 거쳐서 지금은 꿈꾸는 교회 김동원 목사님이 대표회장으로 해서 10개의 선교단체와 16개의 교회가 연합해서 지금 이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김영선 목사님.
2: 네.
3: 현재 주로 어떤 지역과 학교, 캠퍼스를 섬기고 계신지요?
2: 네, 서부 경남 학부교육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진주를 비롯해서 사천, 하동, 통영 이런 지역까지 사실은 다 아우르는데 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 청년들이 밀집해서 모이는 지역이 진주고 진주에는 4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경상국립대 그리고 진주교대, 그리고 보건대학교, 그리고 연안공대, 요 네 개의 대학들이 있는데, 그 네 개의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3: 목사님, 학원 복음화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2: 네, 개별 선교단체나 교회가 혼자의 힘으로는 조금 하기 힘든 그런 것들, 뭐 이단에 대한 대처라든지, 신학적인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학부교육에서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세미나나 그런 것들도 계획하고 그래서 간사님들을 지원하는 학원 캠퍼스 사역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봄에는 EF라고 복음축제를 계획해서 진행해 왔었고 가을에는 리뉴얼 대회 진행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역자 세미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3: 김현성 목사님, 특별히 봄에 하는 것 중에 네. 신입생들을 위한 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2: 네네.
3: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2: 저희 각 선교단체

0: 별로 신입생들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쭉 있는데, 특별히 저희가 복음축제라고 하는 봄에 하는 EF, 요번에도 지금 저희가 이제 EF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EF는 새로 초청되는 신입생들, 초신자들, 그런 데에 좀 저희가 가능한 한 맞춰서 그에 맞는 강사들도 좀 초청하고,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1: 최태현 목사님,
0: 아, 네.
1: 캠퍼스와 학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은 무엇인가요?
2: 사실은 지금은 복음 전하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데요. 전도 자체가 어렵고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거부당하는 시대인데,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어선다는 건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좀더 친구를 만들고 관계를 쌓아가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각 선교단체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노력으로 친구를 만들고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우리 관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벤트나 행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이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법이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선교단체의 모든 힘을 모아서 EF라는 그런 전도 축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학교, 교직원, 지역교회 연결이 중요할 텐데, 김영성 목사님, 요거는 어떻게 연결하고 사역하고 계신가요?
0: 기존에 학교들마다 기독교 동아리 연합회라고 하는 조직들이 있어서 거기에 교수 신우회와 연결되어 있어서 봄, 가을에 개강 예배, 종강 예배에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교수 시내와 중간중간마다 소통하면서 저희 서부민남 학부부의 행사가 있으면 그렇게도 연결하고 또 학교에 있는 기독동아리 연합회도 그렇게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희가 서부민남 학부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지역교회를 좀 방문도 하고 목사님들과 같이 소통하고 나누고 협력하고 또 도움을 요청할 게 있으면 도움도 받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최근 사역 가운데 기억에 남는 은혜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최태원 목사님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김영성 목사님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제가 간사로 사역한 지가 한 30년이 좀 지났는데요. 사실 학생들하고 현장에서 만나는 게 예전처럼 그렇게 쉽진 않고 이제 자녀들 같은 나이들인데, 이 학생들에게 전도를 하고 다가가는 게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요즘 최근에 이제 복음대 캠퍼스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설문조사를 해서 학생들을 접촉하고 이제 초대해서 동아리 모임으로 이끌어 가는데, 이번에 올해도 복음대에 교회라고는 평생에 한 번, 두번 다녀본 학생들이 연결됐어요. 얘들이 연결되어서 얘들하고 같이 이제 우린 동아리니까 서로 관계도 맺고 같이 놀아보자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개강하고 3, 4, 5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이 친구들이 우리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이제 모임하면서 야 너에게 CCC는 뭐냐, 너는 왜이 모임을 오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걸 보고, 이 전도라는 게 그냥 하루 순간 다가가서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쌓아가면서 아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 만지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네들의 고백을 듣는데 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더랬었습니다.
1: 김영성 목사님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0: 네, 저는 한 2년 정도 됐을까요? 저희가 준비한 전도 축제가 있었는데 뮤지컬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CCC에 있는 학생들과 또 간사님들이 어우러져서 뭐 음악을 틀기도 하고 또 춤을 추기도 하고 그 뮤지컬 공연을 했었는데, 불신자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청할 때도 뮤지컬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시도해서 그렇게 초청을 하니까 반응도 굉장히 뜨겁고 또 한바탕 웃기도 하고 그런 정말 축제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이렇게 즐거울 수 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더좀 캠퍼스 안에서 느끼게 된것 같아서 좀 인상 깊었습니다.
1: 최태현 목사님,
2: 네네.
1: 요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느끼고 있는 가장 큰 필요점은 무엇일까요?
2: 뭐 사람은 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또 변하는 것이

0: 같은데, 예전에 비해서 요즘 대학생들은 많이 똑똑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시대 대학생들은 술, 담배, 그리고 성적인 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요즘 이제 대학생들은 많이 개인화되어 있어가지고 외로움을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낯선 사람이 다가가면 마음을 닫기도 하고 밀쳐내기도 하지만, 이 학생들과 관계를 맺었을 때이 학생들이 마음을 건드려주고 그들의 영혼을 조금씩 건드려줬을 때 회복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 다가가서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는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두 분께서 하시는 사역이 서부경남 학원 복음화협의회에 함께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각각 맡으신 사역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사역을 하시면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는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최태원 목사님께서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0: 네. 사실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희들은 이제 교회하고 제일 큰 차이점이, 교회는 출생에서 죽음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이제 교회라고 하면, 선교단체는 입학이 있고 졸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한 학생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양육하고 잘 키워서 이제 졸업 이후에 파송을 시켜버리는데요. 그러면 다시 또 1학 신입생이 들어오고, 늘 해마다 신입생을 받게 되고 졸업생을 배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하고 참 많은 차이점이 있고 늘 떠나보내야 되는 아픔과 또 새로운 애들을 맞이하는 기쁨이 늘 공존하고 있었어요. 어떤 때는 이게 반갑기도 한데 어떤 때는 힘이 좀 빠지기도 합니다.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나 누군가가 같이 협력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외로운 싸움이고요. 많은 교회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고, 많은 분들의 응원이 필요한 사역이 이 대학생 사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김영성 목사님은 어떠세요?
2: 네, 좀 시간을 거슬러 제가 대학생 때를 생각을 해보면, 대학교 도서관이나 강의실이나 어디든지 마음 놓고 그냥 출입이 가능했던 때였는데, 근데 요즘은 대학 도서관이 학생들 말고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기부금을 어느 정도 내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하여튼 어느 가는 공간 공간마다 캠퍼스 간사로 학생들을 돕는 사역을 해 나갈 때 뭔가 진입장벽이라 해야 됩니까? 당신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딱 막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낄 때좀 외부인이 된것 같고 그럴 수는 힘들 때가 사실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학생들에게 다가갈 때도 보이지 않는 그런 벽 같은 것들이 느껴져서 처음 만나는 학생들에게 다가가고 말을 걸고 또그 학생들과 좀 친해지는 관계까지 이어지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1: 최태원 목사님,
0: 네네.
1: 앞으로 서부경남 학원 복음화 협의회가 품고 있는 비전은 무엇인가요?
0: 저 이제 학원복음화협의회는 연합 모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협의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요. 이 학복협이 앞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이 학복협은 모든 단체가 연합해서, 연합을 통해서 각자가, 각 선교단체가 좀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비전이고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통해서 선교단체들도 부흥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이 되고, 또 선교단체의 부흥은 지역교회의 부흥으로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원 복음화협의회 연합을 통해서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는 간사님들도 힘을 얻고, 또 지역교회에도 좀 좋은 영향력과 힘이 뻗치는 것, 그리고 기독 대학생들이 연합함을 통해서 대학 안에 기독 문화들을, 기독교 가치관들을 좀더 건전하게 세워서 캠퍼스의 문화도 우리가 좀 대학생들 중심으로, 기독교 대학생들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이제 저는 이 학복협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김영성 목사님,
2: 네.
1: 지역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학원 복음화 사역에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을까요?
2: 네, 저희가 펼치는 그 사역이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러나 누구라도 사실은 와서 관심이 있으면 누구라도 이렇게 와서 은혜 받고 또 함께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봄에 하는 EF나 가을에 하는 리뉴얼 대회, 이런 시간

0: 시간에도 조금 관심 있으시면, 아, 여기 그 서부경남 학원 복음화협의회에서 청년들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가도 되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오셔도 언제라도 환영이라는 거. 직접 한번 오셔서 한번 보시면 지금도 청년들 안에, 대학생들 안에 이런 변화의 역사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직접 오셔서 한번 겪어볼 수도 있고, 그럴 때 좀 함께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 현재 회원 단체가 10개, 또 회원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함께 하고 싶다 하면은, 어느 분께 연락을 드리면 되나요?
2: 아무 단체에 연락해도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선교단체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뭐, 저에게 연락하시면, 바로 응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회원 가입 가능합니다.
1: 네. 함께 하고 싶은 교회는 우리 CCC 최태현 목사님께 연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부경남의 다음 세대와 캠퍼스를 위해서 우리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제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최태현 목사님.
2: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저희들이 이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이 대학생들에게 좀 복음이 힘있게 흘러갈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저희 선교단체만의 일이 아니라 교회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대학생들에게 잘 흘러가고, 무엇보다도 대학생들이 사실은 가장 신앙을 많이 잃어버리는 시기가 대학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이 복음으로 인해서 참 변화된 삶들을 살아가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 저희들 선교단체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김영성 목사님도 기도 제목 부탁드립니다.
0: 저도 뭐 똑같은 생각인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좀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교회와 협력 관계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건강한 대학 문화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오늘은 서부 경남 학원 복음화 협의회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이번 목요일에 함께해 주세요. 복음동네 사람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고유한 향기가 있다. 이게 뭐 진짜 냄새 나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죠? 상징적인 표현 같아요. 어떤 사람은 곁에만 있어도 포근한 안정감을 주는 분들이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또 곁에 가면 왠지 긴장되어 좀 날카로운 느낌도 있고요. 향수처럼 겉에 뿌린 향기는 금방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근데 삶의 태도와 인격에 배어있는 깊은 향취라고 할까요? 이런 향기는 오랫동안 주변 사람들의 기억에 남죠. 그 사람 그러면 그 느낌, 그것이 이렇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떠올리면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죠. 사람의 진짜 향기는 그런 것 같아요. 가장 힘들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도 어떤 분들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향기를 지금 남기고 계십니까?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런 냄새는 향기가 될 수 없겠죠. 용서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그렇게 우리 삶에서 배어나오는 아름다운 향기가 넘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런 향기를 남기는 오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찬양여행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극동방송 들려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89.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온천 상남교회 이영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타인과의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가 평안해지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9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앞부분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자면 가나안의 족속이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 사라져 버려야 할 대상이었던 기브온 족속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꾀를 내어 거짓골로 하고는 우리는 멀리에서 온 이방 족속이라고 여호수아를 속인 후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경솔하게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의 행색만 보고 판단을 내려 그들과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호수아는 그들이 가나안의 기브온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자신이 속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원망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이때까지만 해도 큰 실수나 잘못 없이 하나님의 뜻과 모세의 말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었는데 이 일로 자신의 경력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이후로부터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들을 불러다가 어찌 자신을 속였냐며 그들을 크게 질책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속임수를 저질렀다라는 그 변명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쉽게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9장 27절의 말씀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들을 그냥 회중을 위해서 물이나 나무를 패는 노예 정도로 삼은 것이 아니라 거룩한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는 자들로도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출애굽기서를 보게 되면 아무리 허드렛 일이라도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은 거룩하게 구별이 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가 그 일을 해야 했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정한 족속으로 찍혀 멸절의 대상이었던 기브온 족속에게 성막을 섬기는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여호수아의 경력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그의 실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들의 변명의 말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무엇을 깨달은 것일까요? 앞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함락하면서 라합의 경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정한 족속이요 부정한 여인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브온 족속은 라합의 경우와는 다르게 거짓말이라는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9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가나안의 족속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연합군을 이루게 되는데 그들만큼은 이렇게 살고자 묘책을 세웠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바로 이와 같은 그들의 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 있는 백성들로 여겼던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섬길 수 있는 일

0: 이르기까지도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주장이 맞다는 근거를 다른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후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브온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왕 시대에 알 수 없는 기근이 3년 동안 지속이 되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기근의 이유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유 없이 학살했기 때문에 내려진 징벌이라고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너희에게 속죄가 되겠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 가문의 일곱 사람을 내어주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곱 사람을 내어주게 되었고 그 일로 기근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만 봐도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대상 16장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자 제사장 사독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매일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려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하게 볼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다윗과 솔로몬은 왜 다른 곳이 아닌 기브온 산당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또 거기로 올라갔던 것일까요? 이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어느 곳보다 예배드림에 있어서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다윗과 솔로몬도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기브온 족속들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에서 그 일들을 꾸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믿음은 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3장과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기브온 족속들도 함께 있어서 그들도 정한 구역을 맡아 성벽 재건 사업에 동참을 했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기브온 족속들은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바벨론 포로로도 같이 붙잡혀 가게 되었고 또 같이 돌아와서 회복의 은혜도 누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더니 멸절당해야 할 이방 족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축약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심지어 심판을 코앞에 둔 자라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서의 니느웨 백성들을 통해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또 그 은혜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과 멀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며 내가 만든 편협한 그 신앙관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시며 은혜가 많으신 그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고 또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온천 상남교회 이영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2647-3088번 010-2647-3088번 온천 상남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광주 봉선중앙교회 김효민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지금도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는 사랑의 열심으로 변함없이 이 민족을 참고 기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이 민족은 상처투성이로 지난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어느덧 정전협정 70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민족의 하나됨은 요원하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열과 갈등, 전쟁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결박시켜주시고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북한이 독재정권을 포기하게 하시고 군사적 위협으로 조국 땅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북녘의 동포들이 고통의 땅에서 상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적대감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3만 명이 넘는 북향민 가정은 극심한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통일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조국 백성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 땅에 복음적 통일의 그날을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흩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기쁨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하나됨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지금까지 광주 봉선중앙교회 김효민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M 98.1 진주지역 92.5MHz 창원극동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일일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7화 백정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양반교회에 백정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0: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이유로 요구가 거절되자 그들은 따로 교회를 세우고 나갔다. 이 모든 과정을 목격한 박성춘은 감사와 함께 부담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1: 점점 더 행해지는구나. 이렇게 빈자리가 많아서야. 아휴, 괜히 나 때문에 이렇게 분열되다니.
2: 아버지, 못된 양반들 사라지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구박하는 사람들도 없고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도 되고.
3: 이놈아, 교회 사람이 모여준 거지 이렇게 뿔뿔이 터지는데 뭐가 좋아?
2: 기도도 크게 하고 찬양도 크게 불러도 되고 솔직히 저는 너무 좋아요. 차라리 잘 됐다 싶어.
1: 이놈 참. 에휴, 그래 넌 아직 어린애니까. 내 놈 덕분에 내가 살았다만 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내 속은 편치 않아 이놈아.
2: 그럼 같이 나가서 전도해요. 응? 빈자리에 앉을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3: 어? 어, 그래 전도.
2: 재밌겠다. 얼른 가요. 에, 아버지 얼른요, 얼른.
1: 그래,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게 아니야. 좋아, 다른 백정 마을에도 한번 가보자. 거기 가서 사람 대접해주는 곳이 있다고 소개해보는 거야.
0: 그렇게 박성춘은 서울 근교 백정마을 곳곳을 찾아다녔다.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살던 사람들에게 그의 호소는 곧 희망이 되었다.
4: 아, 뭐요? 또 온 거요? 우리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5: 너한테도 찾아왔었어? 지난번에 울 집에 와서는 몇 시간을 얘기하고 왔는지.
3: 아니 살면서 사람 대접 한 번을 받아본 적 있냔 말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짐승맛도 못하게 살 거야. 진짜 사람으로 사는 게 뭔지 알 수 있다니까. 그냥 내 말 믿고 교회로 와.
4: 아니 괜히 거기 갔다가 초상 치를까 겁나 죽겠어.
5: 아 그래요, 거기에 빳빳한 양반들이 가득하다던디.
3: 아니 나도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걱정 말고 그냥 와.
4: 어메? 진짜 사람 취급을 해줘?
3: 아이 그럼, 나도 교회당 맨 앞에 가서 기도하면 목사님이 내 손을 떡 잡고 기도까지 해주신다니까.
5: 어메, 진짜? 우리 손을 잡는다고?
3: 그럼! 우리 같은 백정도 소원이 별게 있어? 그냥 사람이란 소리 한번 듣고 죽는 거 아니오?
4: 맞아.
5: 어떻게 그건 그려. 그럼 한번 가볼까?
0: 박성춘의 메시지는 그와 같은 한을 안고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호소력이 있었다.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라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멸시당하고 어디에도 속할 곳 없던 백정들과 천민들이 몰려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배당은 그들로 가득 찼다.
6: 여보, 어디 가? 그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지.
2: 그래요? 여기 교회라고 써있는데 여기 아니에요?
6: 이 사람이 큰일 날 소리나. 아, 교회는 무슨, 어? 저기에 천년들, 백정들, 거렁뱅이들이 다 모이는 곳이야.
2: 어머, 그래요? 아니 여긴 백정촌도 아닌데 이런 곳에 어떻게 모인대요?
6: 거기 목사 이상해, 이상해. 저놈의 첩장교회 됐어, 말할 가치도 없어. 얼른 가기나 하자고.
0: 그렇게 백정들이 모이는 곤당골 교회는 첩장교회라는 별명이 생겼고 양반들은 홍문사골교회에 따로 모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거센 폭우가 지나간 뒤 양반교회의 지반이 약해져 무너지고 만다.
6: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야.
2: 어쩜 이렇게 하룻밤에 다 무너진대요. 어떡해요 이제.
4: 이제 우리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5: 그러게요. 다시 지으려면 석 달은 넘게 걸릴 텐데.
0: 그때 멀리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박성춘과 백정교회 교인들이 다가온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지게를 지고 잔해 위로 올라가 무너진 교회를 손보기 시작했다.
4: 저 사람들 첩장교회 사람들 아니에요?
5: 어? 맞는 것 같아.

0: 같은데?
1: 아니, 저 사람들 왜 저러고 있대요?
2: 치, 말도 안 하고 저러면 뭐 누가 고모할 줄 아나 봐.
3: 그래, 양반 것들이 할줄 아는 게 뭐가 있어. 그저 혀만 차면 걱정 늘어놓을 줄만 알지. 아무리 알아서 왔다지만 고맙단 말도 안 하는구만. 그래, 기대도 말자. 그래도 해야지.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내 놈들은 우릴 짐승 취급했지만 그 짐승들 손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당이 지어졌다는 걸 알면 좋겠다. 이놈들아.

0: 저 박 씨.
1: 어, 예.
0: 저기 아이 그
2: 아이 됐어요. 저기 벽돌이나 좀 같이 옮겨 주죠.
0: 어이 제 내 양반 체면이 있는데 어찌.
2: 아 그럼 양반인데 비 맞으면 예배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곧 다시 비 올 텐데 얼른 손 봐야지.
3: 여보 뭐해요? 좀 거들어요.
0: 에헤 그 무슨 소리야 이게.
3: 아이 그럼 저라도 하죠.
0: 어? 어 이 사람이 그 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3: 보면 몰라요. 다시 예배당 짓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랑 같이요.
4: 높고 낮음을 구분했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0: 내 어찌 이런 이런 망측하니?
5: 나도 같이 할게요. 거기 서 있지만 말고 좀 거들어요.
3: 어째? 나도 몰라.
4: 일하던 백정들은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그토록 높았던 양반들이 자신들과 함께 소매를 걷어붙이고 흙을 나르고 헝클어진 석가래를 들어올렸다.
6: 주님, 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지금 이 사람들, 아니, 왜 저희랑 같이 있는 겁니까?
4: 누군가 울컥이는 마음을 참다 못해 울음을 터뜨린다. 그리고 울음소리는 모두에게 번져갔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흙을 날랐고 나무를 함께 들며 웃고 또 울었다.

0: 뭐랄까.
1: 됐어요. 아무 말 안 하셔도 돼요.
2: 저기 우리 다시 교회를 합치는 건 어떨까요?
1: 예?
3: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굳이 나눠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1: 원래 아이 진작들도 말씀하시지. 그러면 이 나무를 괜히 올렸네. 힘들게 수평 잡아놨더니만.
0: 급한 대로 곤당골에서 예배 보고 여기는 천천히 우리 모두 다 모일 수 있는 예배당으로 다시 지어요.
1: 뭐 우린 원래부터 같이 예배드릴 생각이었죠 뭐. 그쪽들이 늦으신 거지.
3: 그렇게 그날 하나님은 서로 등을 돌렸던 이들이 하나의 예배당에 모이게 하셨다. 새롭게 함께 출발하는 교회. 훗날 이 교회는 지금의 승동교회가 된다. 서로를 이기려 하지 않고 함께 승리하는 교회라는 뜻이다.

0: 자, 이제 우리가 하나로 모였으니까 중심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에? 장로를 뽑아야 합니다.
1: 박성춘 씨가 낫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우린 계속 갈라져 있었을 테니까요.
0: 근데 백정 출신이 장로라면 사람들이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2: 글쎄요. 저는 하나님 일이 신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누구보다 먼저 일하고 또 누구보다 사람을 챙기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1: 그렇다면 박성춘 씨가 딱이죠.
0: 아무리 그래도
3: 그럼 찬반 투표를 해봐요. 모두의 생각을 들어보자고요.
2: 그날 박

0: 성춘은 압도적인 지지로 승동교회 초대장로로 선출된다. 그리고 1898년 10월, 독립협회가 주관한 만민공동회, 박성춘은 시민대표로 선발된다. 그의 앞엔 양반과 고관대작, 군인과 서민, 모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1: 아버지, 너무 길게 말하지 마세요. 사람들 졸아요.
2: 알았어, 이놈아. 딱 할 말만 하고 내려오마.
0: 박성춘은 천천히 연단으로 오른다. 백정이었던 그가 처음으로 세상 중앙에 선 것이다.
2: 저는 백정입니다. 이 땅에서 백정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평생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 저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백종도 사람이고,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의 나라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충, 군, 애, 국,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일은 양반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양반이든 상민이든 백정이든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조선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F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7화 백정이 예수를 믿으면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한권, 최웅, 송명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FEBC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창원 명곡교회 이상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우리는 교회 시대 또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솔로몬 성전도 작고 추해서 계실 수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이것은 미스터리입니다. 신비입니다.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정말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당신은 자신을 보내신 이에게 가고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문용어로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것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변증학을 했던 아퀴나스에 대해서 굉장한 역사학자들이 비판을 했거든요. 그것은 설명이 될 게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논리적으로 이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단순한 파워, 힘 또는 감동이나 영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리더였던 그가 속였습니다. 팔았지만 전부를 드렸다고 말했지만 부분적으로 감추어 놨지요. 그래서 성령을 속였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시지 아니하신 곳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Spirit of God이라는 것에서 over라는 것이 소유격이 될 때에 하나님께 속한 영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되지만 이게 동격 소유격이 될 때 성령이라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르죠? 제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님, 하나님의 영, Spirit of God이라는 그것을 over라는 것이 소유격이 될 때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 되기 때문에 격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동격 소유격이 될 때 성령이라는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자, The City of Washington이라고 할 때 워싱턴에 속한 도시가 아니라 워싱턴이라는 도시, 이게 동격 소유격입니다. 이게 히브리어에만 있는 되게 독특한 용법이거든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그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운행한다는 말은 첫 번째로는 온 우주 에너지의 근본이 된다,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존, 보호한다고 할 때에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거든요. 자, 온 우주, 그리고 당신의 백성된 성도들을 독수리처럼 빙빙 그 주변을 돌면서 보존한다, 지킨다는 의미가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는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자면 지금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변을 빙빙 돌면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으로서 성령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빙빙 돌며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본문에서는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영어 성경에는 헬라 파라크레토스를 위로자, 카운셀러, 헬퍼, 상담자, 돕는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의 보혜사는 보존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란 의미이기 때문에 번역이 정말 잘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인생의 구원자로,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 눈에 보면 나는 힘도 백도 없는 민초에 불과하지만 내 안에, 내 곁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는 지혜의 성령님께서,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막막할 때는 성령께서 식과 법을 통해 선택하게 만드시고, 낙심되고 기운이 빠졌을 때는 그 성령께서 힘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재주가 없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여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0: 정말로 소극적으로 보이는 그분이요. 교회 곳곳에 스며서 일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신앙을 그나마 버티고 견딜 수 있게 해준 누구누구 집사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거예요. 제 눈에는 소극적인데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인내하는 은혜를 그분께 부어주셔서 약한 그 곁에 묵묵히 서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흔적 아니고 무엇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파워풀하게 세상을 뒤집을 만한 힘이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 곁에서 묵묵히 어깨를 내밀어주고 손을 내밀어 손을 잡아주는 그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큰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곁에 있음 때문에 위로가 될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여러분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때 괜히 옆에 있어갖고 힘 빠지게 만들고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로 좀 유연하게 말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겐 축복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내 자신이 너무 똑똑해서 자신만 믿고 사는 것보다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아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살수 있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게 진짜 인생 아닐까요? 성령님은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0: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1: 그러나
0: 너희는 그를
1: 너희를
0: 아나니
1: 그는
0: 그는 너희와
1: 너희와
0: 함께
1: 함께
0: 거하시며
1: 거하시며
0: 또
1: 또
0: 너희
1: 너희
0: 속에
1: 속에 계시겠습니다.
0: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해. 근데 너희는 알고 있지 않니? 그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여러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할 때, 이때 영원토록이란 말은요, 정말 위대한 단어예요. 이 영원토록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어떤 경우에든지, 언제 어디서이든지 어떤 형편 어떤 사건 속에서도라는 뜻이거든요. Everything 모든 것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 돕는 자로 보조라는 자로 너희 곁에 함께해 주실 거야. 그것도 영원토록.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말씀이 삶의 식과 법일 때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는 존재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비록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된 길을 갔더라도,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처럼 근심하면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있는 것처럼 우시고 탄식하며 우리 곁에 계셔주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때로는 달래주세요. 때로는 꾸짖어주세요. 그러면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성령 강림 주일인 이번 주일은 우리의 생일과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요. 설교하는 부족한 종과도 함께 하시고요. 찬양 속에 거하시는 성

성령님, 제가 잠깐 여기서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존귀한 분들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 이 강단에 서주세요. 다만 저를 사용하시되 저 혼자 설교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품격 있는 인격이심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성령을 내가 붙잡아 휘두를 수 있는 어떤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은 부리는 종이 아니라 내 주인입니다. 살아계신 인격이고요. 그리고 나를 붙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잘 보세요. 성령님을 it, 그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존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령님에 관한 모든 대명사는 그것이 아니라 그분, 즉 인격 대명사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공연한 열정과 광신적인 태도를 갖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령 충만의 흔적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1장부터 쭉 살펴보세요. 모든 찬송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3장에 보면 성부, 성자와 성령

예배 반하는, 아니, 예배를 드릴 때 사역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사역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른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레이 목사님께 설명한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붙잡아 어떤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사용하실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하는 사실, 한 가지 사실은요, 내가 붙잡아서 내 마음대로 쓸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다는 것에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오히려, 정말 벌레 같은 나를 성령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축복은 저에게 없습니다. 제가 참 많이 좋아했던 심군식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은 동화 작가였습니다. 그분께서 쓴 동화에 뭐가 있었냐면, 볼기 맞는 신이라는 그런 이 동화 같은데, 이 동화가 있었습니다. 이 아프리카인들은 농사를 하든 사냥을 하든 어딜 가든지 이 나무토막 신을 가지고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그날 사냥이 잘 되면 그 신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고마워하고, 사냥이 실패하면 그 신이 안 도와줬기 때문에 볼기짝을 때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성령 하나님은 볼기 맞는 신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그렇게 애우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성령님은 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로마서 8장 27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슬피 우시고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님은 기뻐하시기도 하고 근심하시기도 하고 탄식하시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친히 역사하시고 은사를 나눠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계시록 2장 7절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자를 도우세요. 이 시간도 인격이신 성령을 사랑하고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그분께 복종시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가장 적극적인 기도, 참여가 뭔줄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기도가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그 기도야말로 가장 권세 있는 능력입니다. 이 공간에는요, 전파로 가득 차 있습니다. TV든 라디오든 사이클을 맞추면 소리도 잡히고 영상도 잡힙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해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이클을 제대로 맞출 수 있다면 이 자리에서 충만을 경험하실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들려준 그 얘기 때문에, 누군가가 반응했던 그 반응 때문에 여전히 그 생각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전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초점이 모아질 수 있다면 그분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를 온전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혹여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고 불면에 시달리고 있는 누군가가 회복의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바른 예배자의 바른 예배의 태도를 가장 가치롭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은 거울입니다. 누구를 변화시키기를 시도하지 마세요. 변화시키기보다는 그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나를 변화시키세요. 그게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 흔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영할 때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오늘 성경은요, 성령이 불로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임했다. 이사야서의 성령님은요, 소멸하는 영으로 임하시는데, 여러분, 영업 이 번역에는요, A Spirit of Fi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 영. 여러분, 성경의 모든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 나무로 임하였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갈멜산 불로 임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불은 뜨겁게 합니다. 저는 이 시간 그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전해짐으로 인하여 불같이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에조차도 가슴이 뜨겁지 않는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은 태우는 역사가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소독은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이 오시면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내 안에서 불타 없어집니다. 죄의 유혹이 소멸되고 사라집니다. 죄를 이기는 권세로 나타납니다. 불은 아시다시피 빛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진리를 밝히는 빛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불은 능력입니다. 불은 폭탄이 되고 큰 불은 원자폭탄이 됩니다. 불은 차를 달리게 하기도 하고 비행기를 날게 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 있는 신앙이

0: 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 그 신앙의 날개를 달게 해주십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침체가 경험되어지고 있는 성도라면 불같은 성령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성령이 물로 임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0: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실 것이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도요, 갈할 때 마시면 시원합니다. 그러나 그 물은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부간의 사랑, 부모 자식간의 사랑, 세상이 주는 재미도 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영원한 생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요, 내 자식 문제 때문에 우리 부모가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라요. 부부간에도 실망과 상처로 목마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것들에 목말라 허덕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만족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럼 이 말씀 속에 이 물은요, 생명입니다. 우리 몸은 60-70%의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결국 생명이 시들어갑니다. 물은 우리의 몸을 씻고 깨끗게 할 것입니다. 오늘 물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삶이 싱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마름이 사라지고 삶의 만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위해 기도하면 성령은 바람같이 임한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1: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0: 잠깐요. 바람이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어 루아하, 헬라어 퓨누마. 이것은요, 성령 혹은 바람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도적으로 오셔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바람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씻어갈 것, 씻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신 구원의 확신, 세상 그 무엇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또한 도장, 인치심으로 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도장, 인치심은 소유권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향하여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움켜쥔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없는 품성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사역자를 거룩히 하는, 영광스럽게 하는 기름처럼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땅을 적시는 빛처럼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고요하고 평화스러운 비둘기처럼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기쁨과 희락, 이슬처럼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권능의 옷처럼 임하십니다. 요 며칠 그냥 살아오면서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 나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내린 소중한 결론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0: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결국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될 때 가능하다. 그리고 아이처럼 순진하게 성령님을 사랑하는 내가 돼야 되겠다. 내가 무릎 꿇을 때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사모해야 되겠다.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십시오라고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리가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대 위기는 성령 없는 성도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충만함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아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그리고 충만함을 열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삶의 상황 속에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이 각성을 통한, 주님,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주님, 이것을 행하였을 때 기뻐하실 만한 행위입니까? 주님, 주님이 기뻐할 언어입니까? 그분 앞에서의 삶, 그 삶은요, 성령을 충만케 하는 동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창원 명곡교회 이상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8-1009번 창원 명곡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Chef Edward Lee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76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쉬고 있지만 극동방송을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듣고 계시는 분들, 일명 저희 프로그램에서 교회 쉬고 있는 분 방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방학생들, 무교생들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보물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영혼 찾게 되는데,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의 핸드폰 꺼내시고요, 핸드폰으로 문자 보낼 준비, 앱에서 메시지 보낼 준비, 퀴즈 정답 보낼 준비 되셨습니까? 그러면 갑니다.

0: 보물 퀴즈.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
1: 와, 왜 이렇게 웃어?
0: 아니, 어제 뭐 성우신 줄 알았어요. 성우. 자,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우리 보석 찾는 보물 찾기 시간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보석 분들, 이 시간에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요.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 정답 맞추시면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하나교회 김창모 목사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니, 우리가 방송 직전에 홍지 연습을 했는데 네. 목사님 너무 잘하셔가지고
2: 네. 네. 데뷔하셔야겠어요.
0: 그러니까 연기자인지 성우인지. 아, 근데 퀴즈도 이렇게 멋있게 하셨어요.
2: 네, 반했잖아요.
0: 자, 오늘도 이 퀴즈가 꽁트로 나갑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어떤 꽁트를 내드릴지 여러분 딱 듣다가 이제 정답 중간에 보내셔도 좋고요. 다 끝나고 다 듣고 보내셔도 무관합니다.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목사님?
1: 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0: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오후 3시 시간대는 전국 생방송이죠.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서울 수신 문자 샵 1069 문자로 정답을 보내시고요. 아니면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지금 다운로드 된 분, 거기서 여러분이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정답을 맞추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러분 정답을 주시는데 정답만 주지 말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정답과 함께 옆에다가 방학이나 무교라고 적어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 있거든요. 내가 교회하고는 상관없다. 근데 이 방송을 듣고 있다. 근데 정답은 안다. 정답 옆에다가 무교. 아니면 내가 교회 5년 쉬고 있다. 5년 방학이라고 정답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선물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무교생 방학생들 가운데서 혹시 통화 가능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통화 가능까지 한 문자에 적어주시면 저희가 또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물 퀴즈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면서 꽁트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안 통해 대환장 파티.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아니 노아의 방주 이후 인류는 한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당시는 전 세계 스마트폰 로밍이 필요 없던 시절. 왜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이죠. 한국어 하나로 미국 사람도 대만 사람도 다 소통되던 대박 편한 시절. 그런데 인간의 DNA에 교만의 고집이 또 발동하게 되었는데.
2: 여러분, 우리 맨날 땅바닥에만 살지 말고 저 높은 하늘까지 탑을 쌓아 올립시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립시다.
1: 옳소, 옳소, 옳소.
2: 아, 높게 탑을 쌓아 우리가 대장이다 하고 소리쳐 보자고요.
1: 높은 탑? 오케이. 자, 그럼 기술 들어갑니다. 벽돌 팍팍 구워왔습니다. 시멘트 팍팍 바르고.

0: 어? 하늘 꼭대기까지 고고씽! 탑 꼭대기를 저 하늘 끝까지 올려서 우리의 이름을 온 천하에 널리 알리자고요.
1: 아, 이 속도면 다음 달에는 하나님이랑 하이파이브도 가능하겠는데요.
0: 옳소 옳소 우리가 최고다.
2: 헤라 디야 아주 난리가 났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부는 인간들을 보신 하나님 가만히 계실 리가 없습니다. 구르르 쾅쾅 번쩍 찌릿찌릿.
1: 깜짝이야. 아니 방금 정전인가? 아니 뭐하고 멍하니 있지 말고 저기 벽돌 좀 빨리 갖다줘요. 비우기 전에 쌓아야 해.
0: 네? What? Who are you? Are you hungry? 아 배고프냐고 묻잖아.
2: 어우 얼씨구.
1: 아우 뭐라는 거야. 이 시국에 웬 영어. 장난치지 말고 벽돌 달라고요. 벽돌.
0: No, entiendo. Adios. 난 너 싫어. 갈 거야.
2: Oh my god. 저런 저런. 안타깝군요.
1: 아니, 지금 방금 전까지 고고싱 하던 양반이 왜 저래? 어? 아니, 저기 김 씨는 왜 프랑스 말을 해? 어? 박 씨는 왜 중국어로 샬라 샬라? 어, 내 말이 안 통해. 아, 어쩌면 좋아. 어? 하나님이 우리말을 다 섞어놓으셨구나.
2: 자신들의 이름 하나 날려보려다 서로 대화조차 불가능해진 인간들. 결국 이 탑의 공사는 강제 중단되고 그들은 강제로 짐을 싸게 됩니다.
1: 아, 머리야 머리야. 야, 영어 쓰는 너는 미 대륙으로 가고 스페인어 쓰는 너는 남미로 가. 소통 불가, 공사 중단. 어, 빠이빠이 흩어져 흩어져. 대환장 파티.
2: 그렇습니다. 자, 자 문제 나갑니다. 자 꽁트 속 탑의 이름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말이 섞여서 언어가 섞여서 혼잡해졌다는 뜻의 이 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자 보기 나갑니다. 1. 에펠탑 2. 바벨탑 3. 미륵사지 석탑 4. 텁텁하네.
2: 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자, 에펠탑이냐, 바벨탑이냐, 미륵사지 석탑이냐, 탑탑하네, 아주 탑탑해, 이거냐. 자, 내가 정답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교회 안 다니시는데, 어, 이거 뭐, 내가 알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번호로 주셔도 좋고, 어, 한글로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 정답 옆에다가 방학 아니면 무교 방학생은 몇 년 방학이라고 적어주시면 더 좋고요. 방학생 무교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 적어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대신에 선물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목사님.
0: 네.
2: 뭐 힌트 있습니까? 힌트?
0: 힌트.
2: 힌트.
0: 이야 이거 어쨌든 탑이 많이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탑탑하네. 아, 네. 이거는 아닐 것 같다는 건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될 것 네, 같은데. 네,
2: 네. 아, 조금만 미륵, 주세요. 조금만. 아, 나 불안해.
0: 미륵사지가 미륵사지가 그때 있었을까? 아,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거기 있을 것 같은 탑.
2: 예. 네. 자, 자.
0: 너무 많이 좀 안 돼.
2: 탑입니다.
0: 네.
2: 자, 그러면은 내가 정답 알겠다. 어, 근데 보니까 아까 네. 세 분의 연기가
1: 네.
0: 아,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 나의 연기가. 옛날에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데 와, 연기까지 해야 돼서.
2: 거의 뭐 연기자예요, 연기자.
1: 아, 네.
0: 숨은 재능이
2: 오늘 목사님 맡은 게 임부잖아요.
1: 네.
2: 목사님 목회 시간에 뭐 이렇게 좀 노가대 좀 하자.
1: 아니 완전 딱이었습니다.
2: 아니, 네. 딱이었습니다.
0: 권사님 너무 잘 써오시는 것 같은데요.
1: 전 집사입니다.
0: 아 집사님 아, 너무 잘 써오시는 와, 것 같은데
2: 집사님 아, 웃음은 참, 네. 어디 그 영화 네. 애니메이션에서 네. 많이 들어본. 야. 네.
0: 아 이거 좋아요.
2: 흉내도 못 내겠어. 네. 흉내도 못 내겠어.
1: 아, 엄청 많이 보내주셨네요.
2: 와 이분 연기 탑입니다.
0: 어. 연기 탑.
1: 아 연기 탑.
2: 아, 와 센스 이게, 센스.
0: 아, 센스 기가 막히네. 우리 이거 만드는 것도 어렵거든요.
2: 그러니까.
0: 1번 에펠탑, 2번 바벨탑. 어. 아 3번에 연기 탑을 쓸 걸.
2: 야
0: 아, 대단하시네요.
2: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좀 정답 알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2: 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정답 주시대요. 자 방학생 무교생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면 무조건 선물이니까 근데 정답은 맞추셔야 됩니다. 옆에 방학생 있으면 쿡쿡 찔러가지고 보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0: 것,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자, 전국 생방송 새끼라 보물 퀴즈, 오늘 꽁투 퀴즈로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화교회 김창무 목사님, 또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에펠탑이냐 바벨탑이냐 미륵사지 섭탑이냐 탑탑하네
1: 탑탑하네 진짜
0: 자 네. 정답은 바로
2: 바벨탑
0: 그렇습니다. 오늘 정답은 바로
1: 2번 바벨탑입니다.
0: 바벨탑. 바벨탑 때문에 아까 봐 이렇게 토익 시험 안 봐도 되는데 뭐 그런 사연도 있었어요. 외국 공부 뭐 얘기하면서
2: 정말 그러네요.
0: 그러니까 네. 원래 이전에는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였는데 흩어지게 해가지고 여러 언어가 생긴 거잖아요, 목사님.
1: 참 이 바벨탑, 이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의 대표적인 반역의 역사인데요. 그런데 예. 하나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을 했으면. 네. 아이 저 같은 그냥 천둥 번개를 내리거나 예. 바벨탑을 완전히 파괴시키거나 혼쭐을 내줄 텐데 네. 아니 그런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해서 흩어지게 만드셨다. 예. 기회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아. 다시 돌아오고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0: 네네.
1: 우리가 아무리 죄짓고 반역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네. 어쩌면 이 바벨탑이 인간의 반역의 탑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탑인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1: 맞아요.
0: 기회를 주세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기회를 그렇죠.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하나님께 끊어진 이 관계가 다시 또 이어질 수 있으니까.
1: 아, 내 네. 만약에 내 성격 같으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하나님이어도 이거 나를 어떻게 또 용서해 주시지? 네. 아, 이거 너무 자주 죄를 짓고 넘어지는데 네. 그럼에도 또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참 그렇습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0: 오늘도 이 새끼라 통해서 이 퀴즈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에게 기회예요. 기회.
1: 맞습니다.
0: 하나님께서 네. 부르시는 기회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 방학 무교라고 쓰신 분들 무조건 다 선물 드립니다.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네. 허락되는 한에서 저희가 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은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0: 자, 그중에서
1: 선택되시는 분들 하나님 은혜입니다.
0: 가장 빠르게 보내신 4466번님께 선물을 드리겠고요. 아깝게 2등으로 보내신 1426번님께 선물을 네.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오잖아요. 퀴즈 때는요. 100번째 보낸 6076번님 100번째
1: 네.
0: 그 다음에 저기 뒤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네. 세 분의 연기가 할리우드감이라고
2: 네.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뭐 속맨샘 치고 입은 선물
1: 칭찬하면 선물 네. 잘 주는 것 같아요. 네. 딱 보니까 우리 PD님이 칭찬하면 잘 주는 것 같아요.
0: 네. 두 분 연기 안 하고 또 세 분 저까지 끼워줘가지고 5766번님 선물 자, 우리는 네. 또 저기 늦게 와도
2: 네.
0: 예수님도 네. 늦게 믿어도 네. 상관없어요. 믿는 게 중요하지. 자, 7718번님.
1: 네.
0: 아유, 늦게 운전하다가 지금 늦게 보내셨는데 우리 7718번님께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우리 방학생들 한번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아,
1: 방학 굉장히 많이 올라오셨는데
0: 오늘 많이 왔어요.
1: 네.
0: 자, 이분들 다 우리가 선물 다 드립니다.
1: 네.
0: 그 중에서 첫 번째 6938번이에요.
1: 네. 방학 중도 제일 먼저 보내주신 분입니다. 6938번님 전화 받아주세요.
0: 이분 그냥 방학이라고만 쓰셨는데
1: 네.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0: 몇 년 방학인지 모르겠습니다.
1: 네. 6938
0: 바로 받으시네요. 여보세요.
1: 네.
0: 예, 자 여기 극동방송 김인수 PD인데요.
3: 네, 안녕하세요.
0: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3: 아니요.
0: 아 그러세요? 뭐 작업 중이신가봐요. 여러 작업이 네. 옆에 들리네요. 좀좀
3: 네.
0: 좀 이렇게 조용한 곳으로 이렇게 통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조치 좀 취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예, 네, 말씀하세요.
0: 예, 예, 예. 뭐 하다가 지금 전화 받으십니까?
3: 아, 자동차 회사 다니는데 작업 중에
0: 아 작업 중이세요? 네. 그러세요? 어느 지역이세요?
3: 화성시요.
0: 어디요?
1: 화성.
0: 화성.
1: 네.
0: 몇 년 방학이세요?
3: 지금

0: 1층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1: 아, 지금 통화가 좀 곤란하신가요?
0: 아, 한 5분, 한 1, 2분 있으면 작업을 해야 되겠어요.
2: 어, 1, 2분 그러시군요. 작업. 작업 틀어놓고, 저, 극동버스 틀어놓고 작업을 하시는가 봐요.
1: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지금 한 1, 2분 정도는 통화 되세요?
0: 예.
1: 예, 예.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가 선물은 이따가 여쭤보겠고,
0: 네.
1: 교회 몇 년 쉬세요, 지금? 몇 년 쉬고 있어요?
0: 한 5년. 5년.
1: 5년. 5년.
0: 네.
1: 근데 극동방송은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0: 아, 예, 예전부터 그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차에서.
1: 예.
0: 운전하면서 극동방송도 듣고.
1: 예.
0: 이제 근무 중에도 극동방송 듣고 있어요.
1: 원래 듣고 있다가, 원래 극동방송 잘 듣고 있다가 지금 안 다니신 지 5년 됐다는 거잖아요?
0: 예.
1: 오늘 이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듣고 계시다가 또 이렇게 문자까지 주셨으니까.
0: 네.
1: 아까 그 기회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6938번님께 기회 드린 거예요. 부르고 계시는 네, 거니까.
0: 감사합니다.
1: 이번 주부터 한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새롭게 도전하시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0: 예, 예, 알겠습니다.
1: 이 시간에 바쁘시지만 그 가운데 네. 우리 목사님과 네. 함께 기도 한번 하시죠.
2: 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0: 제가 지금 근무 중이라서 죄송합니다.
1: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2: 이따 근무 네. 끝나고 전화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1: 저희가
2: 할게요.
1: 방송 끝나고 네.
0: 예, 예.
1: 전화를 드릴게요.
0: 예.
1: 감사합니다.
2: 네, 안전하게 하세요.
0: 예. 예.
1: 자, 우리 보니까 카센터에서
2: 네, 일하시면서 틀어놓고 일하시면서 듣는데 근무 시작 딱 되셔서
1: 그러면 아, 고치는 딱. 차에다가
2: 네.
1: 106.9 이렇게 채널을 맞추고 차를 고치시나 봐요.
2: 아니 스피커 틀어놓고 작업장에다가
1: 카센터 틀어놓고. 전체 틀어놓을까?
2: 그럼 그럼요. 와. 대부분 일하시는 오. 분들 다 거의 그렇게 하시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1: 6938번.
2: 이따 끝나고 제가 따로 전화드리겠습니다.
1: 네네네. 자 우리 2839번님께 이 시간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어떤 분인데
3: 네, 궁금하네요.
2: 2839
1: 이분은 아주 짧은 방학인데 이때 딱 저희가 네. 잘라드려야 됩니다.
2: 3개월
1: 3개월 잘라드려야 돼요.
2: 네, 자, 2839 전화 좀 받으시면 좋겠네요.
1: 일반 전화로 전화를 걸고 있어요.
2: 네,
1: 일반 전화로 아, 전화 안 받지만
2: 네.
1: 다시 한번 시도.
2: 시도. 오늘도 네 2839번 일반 전화 전화로 가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인가 하고 안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전화 받으셔도 됩니다. 일반 전화입니다. 2839번. 아, 네.
1: 제가 다시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2: 네. 우리 PD님은 한 번 턱 또 하면 끝까지 기회를 하나님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1: 자 2839번님 드디어 갑니다.
4: 네 여보세요.
2: 우와
1: 구분하길 네. 잘했네. 자 저 김인수 PD입니다. 예.
4: 아, 네 안녕하세요.
1: 집에서 받으세요?
4: 아, 네 지금은 운전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집에 도착했어요.
1: 아 집에 딱 도착하셨구나. 집이 어디예요?
4: 여기 마산이요.
1: 마산. 그러시구나. 일이 지금 빨리 끝나셨네요. 이 시간에 항상 끝나시나 봐요.
4: 아, 아니요. 저 지금 아기 낳고 육아휴직 중이라 가지고.
1: 네네.
4: 네, 문화센터 갔다 왔어요.
1: 아, 문화센터. 그렇구나. 아기는요? 아기는 집에.
4: 아기요? 예. 아기 지금 옆에 있어요.
1: 옆에 있고. 그러면은 3개월 방학이라고 쓰셨는데
4: 네.
1: 혹시 아기 낳고부터 지금 방학인가요?
4: 네 맞아요.
1: 아 그렇구나.
2: 축하해요.
1: 방송은 뭐 옛날부터 들으셨어요?
4: 아니요 문화 아니다가.
1: 네.
4: 운전하고 있는데 그 라디오가 켜져가지고 듣다 보니까.
1: 아. 우와. 문화센터 다니다가 이렇게 돌리다가 딱 맞췄군요.
4: 네. 네.
1: 마산 그럼 창원 극동 방송 듣고 계시는구나.
4: 아 네 맞아요.
1: 오늘 혹시 방송 처음 들었어요?
4: 아니요, 여러분 듣고 있다가 이거는 처음 들었어요.
1: 오늘 이 프로는 처음 들으셨구나.
2: 새끼라 처음 들으셨다는 얘기군요.
1: 네. 2839번님처럼 교회 방학하시는 분들 방학 끝내게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4: 그렇구나.
1: 3개월이 3년 되기 전에 저희가 딱 끊어드려요.

0: 아이 감사해요.
1: 아니 방학 끝나면은 본교회로 가시는 거죠?
0: 네 맞아요.
1: 아 그래요. 유아 방학이네. 그럼 유아 휴직이 아니라 유아 방학 아기 나서.
2: 자 우리 2839번이 네. 저희가 선물이 있는데 일단 네.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0: 네.
2: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김 세트, 강화섬 김치의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
0: 연어?
2: 매화연, 매화연에서 약과, 더치커피스토리에서 네. 커피, 견과내에서 네. 견과, 루브르파르에서 네. 주얼리, 캡슐 세제, 네.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고르신다면요?
0: 엄청 많은데요.
2: 네,
1: 갖고 싶은 거 하나만.
0: 연어가 있다고 했나요?
2: 네네.
0: 아 그럼 연어 주세요.
2: 알겠습니다. 연어. 어 우리 아기도 한 3개월 됐어요?
0: 아 네 아기는 지금 8개월.
1: 아 8개월.
2: 8개월 정도 되면은 같이 교회 갈 수 있는 충분한 시절 된 것 같은데.
1: 될 것 같은데 이제 유아 세례 받고 해야 되겠는데 예. 빨리 가서.
0: 유아 세례도 받았어요.
2: 받았어요.
1: 아 받았어요. 아 이거 축하네. 야 이 방학 중에 내가 축하 방학은 내 태어나서 처음 얘기하네. 축하 방학 와 이거 그렇지 뭐 아기 낳았으니까.
2: 그러니까.
1: 와 축하 방학. 아, 그래 근데 계약할 때가 됐네. 딱이죠.
2: 자 언제 교회 다시 돌아갈 생각이셨어요?
0: 가야겠다 하는데 그리고 아기가 계속 감기도 걸리고요.
1: 아 예, 예. 그랬구나.
2: 아 가야겠다 하지만 뭔가 잘 계속 미뤄지고 그러고 있죠?
0: 네 계속 그러고 있고
2: 자 그러고 있을 때 저희 프로그램이 딱 옆에서 도와드리거든요.
1: 맞아요.
2: 이번 주부터는 다시 가시는 걸로.
1: 그래요. 그 잠깐 아, 8개월이면은 예배 시간에 잠깐 가서 네. 예배 드리고 올 수 있을 것 같아.
2: 자 우리 아이고 뭐라고 하는.
1: 아 가겠대잖아. 아기가 옆에서 저 가요 엄마 저 갈 거예요 그러잖아 바로.
0: 갈 거야.
2: 그래. 예 자 목사님과 한번 네. 결단의 기도 한번 하시죠.
1: 네 제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0: 네.
2: 따라서 목사님 따라서요.
0: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0: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이고 축하하고 또 축하합니다.
2: 아유, 지금 분위기가 우리 네. 목사님이 네. 그 어린 학생 네. 뭐 그 동화책 읽어주는 듯한
1: 우리 아기가 있잖아요 옆에.
2: 그래서
1: 아기도 다 듣고 있어요.
2: 우리 엄마도 딱 애교 섞인 목소리다. 네. 평소에 우리 애교 많으시죠? 2839번님.
0: 아 저요 뭐 항상.
2: 그러니까 애교 장착이 돼 있는 것 같아. 예, 네. 그 경상도에서 그 좀 이렇게 애교 많은 여성분들 네. 있잖아요. 딱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1: 저 요즘에 예. 딸이 결혼할 나이쯤 되니까 예. 하, 자꾸 이렇게 아기들이 예뻐 보이고 부러워지고 자꾸 그래요. 네. 네.
3: 할아버지 되시려고요.
1: 아이고
3: 그렇죠?
1: 네. 그러고 싶은데 아, 마음이 그렇다고.
2: 자 2839번님 네. 우리 아기가 또 유아 세례도 받았고 하니까 8개월 됐으니까 이번 주부터 우리 아기와 함께 다시 꼭 예배 시작하셔야 돼요. 알겠죠?
0: 네 알겠습니다.
2: 예, 오늘 처음 들으셨으니까 이 시간대에 우리 아기와 함께 계속 들어주시고 교회 잘 갔다 왔다 이런 또 문자도 좀 저희가 기다릴게요.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해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2: 야 애교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3: 이렇게 출산을 하고 나면은 예. 가장 신앙을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참 힘들어요.
1: 맞아요. 제일 힘들다는 게. 맞아요.
3: 네.
2: 그러니까 아기와 함께 예배 드리러 가면
3: 네.
2: 이게 뭐 말씀이 귀로 그쵸.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3: 네. 그리고 또 교회 출석하려면 아기 짐도 엄청 많거든요. 사실.
1: 맞아.
3: 그래서 맞아요. 이해는 가지만 예. 방학이 길면 안 된다.
2: 맞아요.
3: 그 아이를 위해서 네. 일찍 계약을 해야 한다.
1: 그래도 네. 그 참 힘들게 갔다 오면 보람이

0: 있고 또 한 주 네. 살아갈 힘을 그래도 얻는 거예요. 그럼,
1: 맞아요.
2: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다가 3년으로 바뀌는 분들
0: 맞아 맞아. 아기들 낳고 힘들고 그러면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2: 자 이번에는 5년 방학이라고
0: 저 5년 방학
2: 정확히 적어주신 분
1: 7114님
2: 자, 7114번님 자 오늘 바쁘게 갑니다. 방학생들 많아가지고요. 왠지 어? 여보세요? 네,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민수 PD입니다. 네, 운전 중이신가요?
3: 네, 그렇긴 합니다.
2: 그러면 정차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라디오를 꺼주시고 제가... 정차. 바로 안 될까요, 정차?
3: 정차를 지금 올림픽대로라서.
2: 그러면은 저희가 5분 뒤에 전화를 드릴 테니까 오늘 정말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7114번님. 5분 뒤에 어떻게든 한번 좀 정차 좀 부탁드릴게요. 한 7분 뒤에, 7분 뒤에.
3: 네네, 그렇게
2: 네네네. 네. 이따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 전화 드릴게요. 네. 자, 이게 꼭 보면은 정차 네. 정차하시고 통화되는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확률이 높더라고요.
0: 그래요. 네.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이런 데서 정차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네네.
2: 네. 자. 자, 이번에 또 오.
1: 방학. 14년 방학이신 14년. 것 같아요. 오. 네.
0: 7956번 님 전화 받아 주세요. 7956.
2: 7956번 님. 바벨탑 정답 맞춰 주셨고 오늘 방학 14년. 14년. 분위기가 제가 수화기를 또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4년 방학. 아이고 무슨 스토리가 있을까요? 14년 방학.
2: 그러게요. 근데 14년인데 이렇게 극동 방송을 들어주고 계신다. 그래요. 감사해요. 네.
0: 맞아요.
4: 여보세요.
2: 자, 여보세요.
4: 예.
2: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 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4: 아 예예. 예.
2: 안녕하십니까. 저 어디서 예, 지금 전화 받고 계세요?
4: 아, 저 차에서요.
2: 아, 차에서 운전하고 계세요?
4: 아, 지금 잠시 정차 중입니다.
2: 그래요? 잘하셨어요. 혹시 전화 올 줄 알고 지금 정차하셨나요? 예? 네?
4: 아, 그건 아니고 지금 어머님이 갑자기 몸이 편찮아서 제가 병원 간다고.
2: 예, 예.
4: 그 이제 병원에 가려고 이제 준비 중입니다.
2: 어머니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4: 예, 예.
2: 그러시구나.
0: 그러시네.
2: 지역은 어느 지역이세요?
4: 울산입니다.
2: 울산.
0: 울산.
2: 울산. 예, 예. 14년 방학이면 방학이 좀 길어요.
4: 아, 예.
2: 네. 어떻게 좀 길게 지금 방학을 맞고 계시는데 이제 계약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전화를 드렸는데
4: 예.
2: 예.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극동 방송은?
4: 아, 극동 방송은 자주 계속 듣고 있었어요.
2: 자에서 계속 누가 알려 줘서요? 예. 아니 우연히?
4: 아니요, 아니요. 저 전에 저 교회 생기면서
2: 네.
4: 울산에 극동 방송 생기면서부터 바로
2: 예.
4: 그 채널 그 차에 채널 고정시켜놓고
2: 그럼 방학 전부터 계속 들으셨구나.
0: 네.
2: 근데 지금 방학 중에서도 계속 듣고 계시고 이 네. 새끼라도 몇 번 들으셨죠?
4: 새끼나 이 시간대는 솔직히 그 저 근무 중이니까
2: 예.
4: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잘 못 듣고
2: 오늘 처음이에요? 일찍...
4: 아니요 몇 번 듣긴 들었어요.
2: 그렇구나. 이렇게 전화 연결하고 하는 건 아시죠?
4: 예예예.
2: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7956번님 선택하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예, 오늘 못 도망갑니다. 오늘 못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선물도 주시네요. 어떤 선물 있는지 아세요?
4: 아니요.
2: 자, 제가 빠르게 한번 불러볼게요. 소곱창전골 유산균 김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 약과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요?
4: 너무 빨리 말씀하셔가지고
2: 죄송합니다. 너무 빨랐나? 그리고 딱 귀에 꽂히는 거.
4: 레모나. 아이고 지금 어머니 나오시는데.
2: 레모나.
1: 레모나.
2: 그러면 어머니 잠깐 옆에 타시라고 하고 잠깐 조금만 늦게 출발해도 될까요?
4: 지금 급해가지고 어머님이.
2: 병원 빨리 가셔야 되는구나.
4: 예,
2: 알겠습니다.
4: 찾는가, 배가, 예.
2: 알겠습니다.
0: 아이고,
2: 알겠습니다.
0: 급하시면
2: 그럼 이따가 한번 또 네. 통화 될 때 저희가 통화 드리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늘 기다리셨다가 부르시는 거니까 이번 주부터 교회 가셔야
0: 네,
2: 됩니다.
0: 네, 방학 끝났습니다.
2: 계약생 된 거 미리 축하드려요.
0: 네.
2: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아, 빨리 병원에 어머니 모시고 가셔야 되니까.
2: 뭐 생방송이다 보니까.
0: 네. 네.

0: 뭐 이런저런 상황이 많네요.
1: 그러니까요. 자, 이제 정차했을까요? 한번.
0: 아까 그분.
1: 네.
0: 7114번님.
1: 네.
0: 이분 아직 7분은 안 됐지만.
1: 아, 7분 안 됐을까요?
0: 7분은 안 됐지만 그래도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아주 목소리가 점잖으셨던 분인데. 네. 그러고 보니까 아까 문자 중에 오늘 초등학생이 성우준비생.
1: 아, 성우준비생. 우리 집사님 연락처 좀 알려주셔서.
2: 네, 연락하세요.
1: 특별 과외를 좀.
2: 성우란 무엇인가.
0: 자, 네. 자, 여보세요?
3: 예, 전화 받았습니다.
0: 예, 예, 예. 어떻게 정차가 지금 되셨을까요? 조금 일찍 전화드렸는데.
3: 예, 우측에 차를 마침 공간이 있어서.
0: 아유, 다행이네요. 아유,
1: 감사합니다.
0: 어디서, 바쁘신데. 어디 가시는 길이셨어요?
3: 아, 분당에서.
0: 네.
3: 여기 서울에 가양동 가고 있는 차량입니다.
0: 아, 그러세요? 사시는 곳은 어디시고요?
3: 아, 저는 고양시에 사는데.
0: 고양시에 사시는군요.
3: 예, 그렇습니다.
0: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3: 아, 거기서 차를 제가 오늘 일을 뭐 탁송하는 일도 좀 하고 그 와중에
0: 네.
3: 차를 좀 그쪽에 좀 옮겨다 달라고 그래서
0: 네.
3: 하는 와중에 차에 극동방송이 틀어져 있어서.
1: 오.
0: 극동방송 틀어져 있어서. 그럼 오늘 처음 들으신 거예요?
3: 아닙니다. 뭐 종종 들었는데 이제 5년 동안 방학을 하다 보니까
0: 예예.
3: 아, 놔두고 이제.
0: 근데 처음 들은 거는 탁송하다가 들으셨군요.
1: 아니 그러니까 예. 내 차가 아니고 탁송 차인데 거기에 극동방송이 맞춰져 있던 거예요.
3: 예, 그렇습니다.
1: 와, 전하님의 대단한 은혜로 부르심을 그렇게까지 불러주시는 것 같은데요. 내 차가 아닌데.
0: 진짜 이런 신기한 경우도
1: 그리고
0: 많아요.
1: 또 연결이 되고요.
3: 예, 예. 그래서 그분께 이제, 아니, 극동방송을 듣고 계셨는 분이 그렇게 하면서
2: 그렇죠.
3: 믿으신 분이냐고 그렇게 여쭤보고 차를 탁송을 했습니다.
0: 그리고
1: 와. 참 감사합니다.
0: 자, 무슨 이유 때문에 예. 5년 방학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희한한 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 7114번님 부르고 계시다가 오늘 이렇게 또 저희와 통화하게 하셨네요.
3: 아유, 감사합니다.
0: 자, 저희가 전화 연결되면 선물을 일단 드리는데 혹시 아까 선물 소개 들으셨나요?
3: 아, 듣긴 했는데 가짓수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서.
0: 그래서, 네. 그래서 거기서 귀에 꽂히는 좀 뭐 있었나요?
3: 글쎄요,
0: 소곱창전골, 제가... 유산균, 김, 열무, 순무김치, 연어, 약과,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네모나.
3: 아, 네모나.
0: 예.
3: 아, 뭐 혼자 사는 저라고나 보면 김치 같은 거는 좋을 것 같아요.
0: 아, 좋습니다.
1: 김치 좋지요.
0: 순무김치, 열무김치 보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선택하셔가지고 우리 714분님 부르고 계시는데.
3: 네네.
0: 이제 교회를 5년 전에 일산에서 다니셨나요?
3: 아니요, 용인에서 다녔어요.
0: 용인에서 다니셨어요. 그럼 이사하셨나요?
3: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 일산에 저희가 이제 교회를 좀 소개시켜드려도 될까요?
3: 네, 뭐 일산에 그동안 가보기도 하고 뭐 누가 전도해서 따라가 보기도 했는데
0: 네네.
3: 마음이 안 내켰는지
0: 네.
3: 그때뿐이고 다시 제 생활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0: 아, 참. 저희가 이제 김치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주소를 봤는데 네. 우리 714번님의 집 주소와 아주 가까운 건강한 교회를 저희가 두세 군데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이번 네. 주부터 결단하시고 용기를 한번 내셔야 됩니다.
1: 아, 그래. 절대 우연이 아니고요.
0: 네.
1: 기가 막히자 내 차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차에 탁송하는데 극동방송이 틀어져 있었고 또 전화 연결이 오늘 굉장히 전화 연결이 많이 왔거든요. 자, 전화 연결이 되었고 하나님이 강력한 사인인 것 같아요. 꼭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이렇게 어렵게 정차까지 하셨는데.
1: 네, 너무 감사하죠.
0: 이 시간 목사님하고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1: 제가 기도할 테니까 저 한번 따라서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3: 예.
1: 좋으신 하나님.
3: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3: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3: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을 열고
3: 지금 나는 내 마음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3: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3: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3: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1: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3: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0: 아, 감사해요. 저 하나님의 부르시면 기가 막힌 하나님 방법이에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2: 자, 우리 하나님께서 7일 사모님 정말 사랑하고 계시고 기억하시니까요.
1: 예,
2: 이번 주에 꼭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이제 꾸준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고, 혹시 그 주위에 아까 그 전도하셨던 분도 계셨다고 했잖아요. 일산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1: 예, 맞습니다.
2: 아니면 그분 교회로 가셔도 되긴 됩니다. 예.
1: 근데 저도 연락처도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요.
0: 그러시구나.
2: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교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아주시고, 예, 또 문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0: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차주분 전화번호 아시면 좀 같이 좀 남겨주세요. 그분한테도 선물을 하나. 그렇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한 분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끄시는데,
2: 그분 아시면 꼭
0: 중요한
2: 알려주십시오.
0: 역할. 한번 전화 문자 넣어주시면, 네, 그분에게도 선물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네.
2: 야, 참 이렇게 좀 희한하게 극동방송을 네,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은 네, 이렇게 자동차 공업센터에서 고치고 네, 있는데
0: 아, 거기 있는
2: 손님차가
0: 차. 손님차가
2: 네, 손님차가 극동방송이어서 그분하고 전화 연결이 된 적도 있고.
0: 와.
2: 네. 뭐 중고차 받았는데
0: 네,
2: 그런 경우도 있고.
0: 네, 참.
2: 자, 이번에 마지막 될 것 같아요.
3: 마지막.
0: 오늘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방학자는. 네. 자, 끝나고 다 선물 드리도록 하고 통화하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전화 연결 안 된 분은 저희가 어떻게든 선물 드리니까요. 그래도 많이 지금 전화 연결을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3914번입니다.
4: 여보세요?
2: 예. 저 극동방송의 새끼라 김인수 PD예요.
4: 네.
2: 아까 저는 아까 통화한 분인 줄 알고. 처음 통화 맞죠?
4: 네.
2: 지금
0: 목소리가
2: 운전 중 아니시죠?
4: 네.
2: 라디오가 켜져 있나요, 옆에?
4: 네.
2: 라디오를 잠깐 꺼 주시겠어요? 라디오가 켜져 있으면 네, 울리니까.
4: 네, 껐어요.
2: 껐어요? 사시는 곳이 어디세요? 지금 어디세요?
4: 광주 광역시요.
2: 광주.
0: 광역시.
2: 광주.
0: 네, 광주 광역시.
2: 7년 방학이시네요?
4: 네.
0: 와, 7년.
2: 7년. 좀 길면 긴 방학인데 지금 극동방송은 어떻게 접하게 되셨나요?
4: 언니가 들어보라 해서 들어보게 됐어요.
2: 좋은 언니던데. 언니는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애청자신가 봐요?
4: 언니도 쉬고 있어요.
2: 언니 옆에 있나요?
4: 아니요.
2: 야, 언니도 이따 꼭 좀 통화해보고 싶다.
0: 네,
2: 좋은 그러니까. 언니긴 꼭 좋은 언니네요. 네, 희망이 있습니다, 이 자매에게. 자, 3914번님, 일단은 선물, 아까 혹시 어떤 선물인지 들으셨어요?
4: 아니요.
2: 자,
0: 빠르게 오늘도 빨리.
2: 우리는 웃고 있는데 본인은 안 웃어 지금.
0: 자, 빠르게.
2: 자, 소곱창 전골, 유산균, 김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연어회, 약과정과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있습니다. 어떤 거 드릴까요? 여기서 어떤 거? 예?
4: 연어회.
2: 연어회.
0: 연어회. 네.
2: 우리 언니는 뭘 좋아할까요? 언니.
0: 언니 하나 보내주고 싶은 거 말해, 피디님.
2: 언니는 뭘 좋아할까요?
4: 유산균이요.
2: 유산균. 알겠습니다. 야, 이분이 그냥 대답할 건 다 대답하네.
0: 그래도 너무
2: 자,
0: 감사해요.
2: 삼구일사모님, 네, 언니가 이렇게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들은 지 얼마나 됐어요, 방송?
4: 네? 1년 넘었어요.
2: 1년 넘었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니를 통해서 방송을 듣게 하시고 전화 연결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3914번님 부르고 계시거든요.
4: 네.
2: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0: 네. 맞아요.
2: 이 방송을 들으면서도 아마 그런 생각들이 좀 들 거예요. 내가 돌아가야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혹시요?
4: 들어요.
2: 들죠. 오늘 목사님과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시면서
0: 네,
2: 한번 용기 한번 내셔야
0: 그래,
2: 돼요.
0: 언니한테 꼭 선물도 간다고 얘기해주고 언니하고 같이 혹시 지역이 같으면 꼭 가면 좋겠어요. 저 따라서 한 번만 기도해 주시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4: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4: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4: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4: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4: 하나님의

0: 네, 전화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0: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유, 잘하셨습니다.
2: 잘하셨습니다.
1: 너무 감사해요.
2: 우리 3914번님 광주에 네. 가실 교회가 있어요? 아니면 저희가 소개시켜드릴까요?
0: 근데 제 교회 많은데
2: 그러니까 원래 다녔던 원래 다녔던 그 7년 전에 그 교회로 가실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새롭게 소개시켜드리는 교회로 갈까요? 어떻게 하시죠?
0: 새로운 교회예요.
2: 예?
1: 새로운 교회. 네.
2: 그럼 저희가 교회 소개시켜드리고요. 방송 끝나고 저희가 3914번님 통해서 언니도 꼭 좀 통화 좀 해도 되겠죠?
0: 언니 일하고 있어서 못 받을 것 같아요.
2: 아, 저희가 그러시구나. 아무튼 그 일 피해가지고 일 시간 피해가지고 네. 전화 꼭 드리도록 할게요.
0: 네.
2: 오늘 고맙습니다.
1: 네.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3: 네. 감사해요.
1: 교회 꼭 가세요.
2: 다음 주에 교회 갔다라는 문자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0: 네.
2: 예. 자, 우리 3914번님께도 저희가 광주 광역시에 있는 건강한 교회, 집 근처에 있는 교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 와.
2: 이, 어떤 표정으로 이분 지금 대답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1: 오늘 재밌는 방송이 많아요. 오늘 네. 특별히 그러네.
2: 언니가 교회도 안 다니면서 교통방송 네. 들어보라고. 아,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네. 있어요. 아, 보니까는 뭐, 예. 뭐 지금
1: 방학 중 많은데 15년 넘은
3: 엄청 많이 주셨네요.
2: 하루 종일 교통방송 네. 애청하시는 분도 있고
1: 감사해요.
2: 자 오늘 보니까 링크가 지금 잘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1: 그래요. 계속
2: 저희가
1: 링크가
2: 정비를 해서 네. 링크 여러분 주소 받을 수 있는 그 링크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분의 케미에 기분이 업된다고.
1: 아, 감사해요.
2: 어제 생일이었는데 혹시 선물 줄 수 있냐고. 아유 드려야겠네.
1: 우와.
2: 드려야겠어요. 이분이 바벨탑도 맞춰주셨습니다.
1: 네. 네.
2: 자, 5226번님 선물을 드리도록
3: 생일 선물.
2: 생일 선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이렇게 전화 연결 해봤는데 오늘 네. 전화 연결 안 된 분들은 또 네. 방송 끝나고 저희가 네.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모두 전화 드리고 모두 선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교회 김창무 목사님, 개복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해요.
3: 감사해요.
2: 저는 김인수였습니다. 예.

0: FEBC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 전도 프로그램 새깨라를 통해 전주 샘물교회를 나가게 된 서영림 집사님. 집사님은 본인처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족 전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된 지 한 달 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 14년 6월 30일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1: 그렇죠. 네.
2: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남편이 했고요.
1: 네.
2: 그 뒤로 한 3개월 후에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수가 왔고요.
1: 손주까지.
2: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주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새벽마다 언니가 기도한다.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갈래? 그럴까?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정엄마가 이제 등록을 하셨고 한 2주 뒤에 오빠도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14년도 6월 달에 이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새끼라 우리 뭐 연락이 됐던 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도를 제가 20년

0: 좀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극동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예. 같이 이렇게 영접기도 하실 때 저희도 이제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극동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 예.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예.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문자 한 통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1: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주 샘물교회를 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영님 집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중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고성 하이교회 김동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다 이루었다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선언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는 사실 교회 오늘날 교회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인간이 고안한 가장 잔인한 사형틀입니다.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정말 치가 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사람을 죽일 때 정말 마지막 엄청난 그런 고통을 마지막까지 겪게 만들면서 죽게 하는 그런 정말 잔인한 사형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발 그냥 나를 죽여달라는 그런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 따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셔 주시고 참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하는 거죠. 왜? 그래서 이 십자가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요.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를 깨닫는 것이고, 또이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왜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네 가지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선물이 뭔가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죄를 사한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겠죠. 두 번째는 뭔가요? 영생입니다. 영생의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선물. 세 번째는 뭡니까?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그런 복입니다. 네 번째는요? 기도의 특권.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인 그 하나님이 천하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주목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건 엄청난 특권이죠. 자, 첫 번째 선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이 뭐라고요? 죄사함. 죄값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나에게는 죄사함, 용서의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구출하셨다. 값을 주고 샀다는 말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예. 어떤 값을 주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값을 준 거예요. 안 죽어도 되는 예수님이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죄값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죽음을 치러야 되는 값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라도 죄인이 아니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 죄값은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죄값은 사망. 근데 그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값,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친히 다 담당하시고 그 죄의 저주, 그 죽음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짊어지심으로 나를 그 죄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누구,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세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뭘 얻었다고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나음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죄 씻음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이 여러 가지 사고를 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네가 했으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없죠. 어떻게 합니까? 돈을 갚아줘야 될 일이 있으면 부모가 돈을 갚아줘야 되고요. 아이가 사과해야 될 일이 있으면 부모가 가서 대신 사과를 합니다. 그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쓸 때는 쉽게 쓸수 있지만 벌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듭니까? 1,000만 원을

끌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또 그거를 부모는 감당을 합니다. 예? 등짝을 때리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피하진 않아요, 부모가. 왜? 그걸 갚아줘야 내 아이가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걸 갚아주는 게 부모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값이 죽음인데 그 죽음을 대신 감당해서 죽음을 대신 죽었어.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다는. 그것은 뭘 말해줍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대신 죽어줄 만큼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100만 원의 빚을 갚아준다고 해도 우리는 엄청나게 아마 생색을 낼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정말 가장 친한 그런 친인척간이라 할지라도 100만 원을 대신 빚을 갚아주면 아마 그 100만 원빚 갚아준 걸 엄청나게 생색을 낼 겁니다. 왜? 그렇게 해주는 것도 대단한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 상상을 할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그 사랑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모든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정죄하던 모든 그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한 완전한 보호막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으면은 이제 천국 문 앞에 딱 서게 될 거예요. 천국 문 앞에 있는 문지기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내가 왜 너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줘야 되느냐?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저 모르세요? 저 하이교의 집사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 통과될까요? 저 모르세요? 제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요. 저 모르세요? 이웃돕기 성금을 면사무소에 100만 원도 갖다 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통과될까요? 여러분,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기차를 타려고 하는 사람은요, 뭐가 필요합니까? 기차를 타려고 하는 사람은요, 기차표가 필요해요. 옛날에는 다 영무원이 있었죠. 딱 하면은 찰칵 이렇게 찍어주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타는 거예요. 그 영무원 앞에 가가지고 영무원이 기차표 주세요 하는데 내가만 누군 줄 아세요? 에? 삼천포에 5층짜리 빌딩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기차표 주세요, 기차표. 내가 누군 줄 아세요? 내가 우리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럼 통과됩니까? 거기서 내가 뭘 많이 가졌는지, 내가 집에서 뭐 얼마나 대단한지, 사회적으로 명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여러분 지금 기차표가 필요한 상황에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내가 뭐 얼마나 많은 어떤 돈을 가졌는지, 사회에서 내가 얼마나 명예를 쌓은 사람인지,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천국 모

문 앞에 갔을 때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명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뭘로 들어갑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떤 삶을 살았든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보호막이 되셔서 아무도 그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고 아무도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아무도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위하여 또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사람이 되어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선물을 한번 봅시다. 뭡니까? 영생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이는 그를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뭐 하지 말고 멸망하지 말고 멸망한다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 받는 걸 말해요.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내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 모든 저주를 받으신 것을 믿고 그분의 죽음으로 내가 살아난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지라도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도 아무 효험이 없어요. 그냥 내가 고통을 당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죽음이 효력이 있지, 어떤 사람이, 대단한 어떤, 착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지, 그 사람의 죽음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생명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요, 영생을 가진 자가 들어가는 것이지 나중에 영생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가진 자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영생이 지금 없는데 나중에 영생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이 땅에 필요한 육신의 몸으로 존재하지만 이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때는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겠어요. 여기에는 애매모호한 게 없어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지 않은 자에게는 뭐가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뭡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쓰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선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모셔드린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해요. 그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단순히 죄에서 구원하고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는 복만 주신 게 아니라 그 구원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명을 살려주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죠. 저희 아이들은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촌수로 보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저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죠. 손자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촌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촌수는 육신의 어떤 관계 속에 있을 때 촌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 아버지나 저희 할아버지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모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제 제가 비보를 접했습니다. 어떤 비보냐면요. 저희 동기 목사님, 저보다 나이 어린 동기 목사님이에요. 3살이나 어린데, 그 동기 목사님의 사모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44살밖에 안 돼요. 그 집에 아이가 둘이 있어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이 안 돼요. 아이들에게 갑자기 엄마가 없어져 버렸어요. 뭐 병원에 알타가 없어진 게 아니고 아침까지 밥 차려주던 엄마가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함께 대화하던 아내가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너무나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까지 믿음으로 살아왔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영원한 천국에 갔음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엄마가 없는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겠죠. 앞으로 살아갈 걸 생각하면. 그러나 또 열심히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언젠가 이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가 얼마나 큰 존재입니까? 엄마가 있다, 엄마가 없다.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나의 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이제 내가 성장할 동안에 잠시 나를 돌봐주는 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나를 이 땅에 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또 내가 죽었을 때에도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받아주시는 아버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고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럼 이게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또 힘이 없는 분도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온 세상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이냐는 거예요.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에게 양자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잖아요. 아빠. 아이들이 아빠 하고 안길 때참 세상을 다 얻는 그런 기쁨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아빠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은 멀리 계시거나 어려운 분이 아니고 너무나 친근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지 않고 부려먹는 종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가든지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에 있든 어디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 있든 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0: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한 자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자녀들이 말하기 전에 대충 알죠? 뭐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알 때가 많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어떠한 것을 필요로 하는지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내 남편을 좀 변화시켜주세요. 내 아내를 변화시켜주세요. 내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게 해주세요. 내가 올바른 길을 가게 해주세요.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각자가 자기의 어떤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렇게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엄청난 선물 볼따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고성하이교회 김동연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834-6039번 055-834-6039번 고성하이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있음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 진행에 맞선 주안교회 관동강 목사입니다. 믿음이란 게 결코 거저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연단과 훈련을 통해 믿음도 성장해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론 상황들이 막힐 때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도 배우고 느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열려고 해도 하나님이 닫고 열어주시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청취자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 안양시립 합창단의 목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방법만 찾고 믿는 것이 사람들에겐 어리석어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을 알기에 어리석음을 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준비되지 않는 자는 쓰실 수 없기에 끊임없는 연단과 훈련을 시키십니다. 아프고 깨어져 힘이 들지만 고난 없는 영광이 있을 수 없음을 알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청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포스메가 남성 합창단이 찬송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마산 주안교회 곽동강 권사였습니다. 평안한 오후 되세요.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6월 4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6월 9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9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10일 수요일 밀양 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1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2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 어린이 축제가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창원 왕성교회 주차장에서 개최됩니다. 6학년부터 3살까지 창원의 모든 어린이들은 참여 가능하며, 샌드아트 공연과 대형 워터풀, 아기 볼풀장, 에어바운스

코스, 체험 부스와 푸드코트가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55-283-0191번 창원 왕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 평안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93-072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기독교 하모니카 합주단 창단을 위한 3개월 교육과정에 참가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토요일 저녁 7시 마산 산호교회에서 진행되며 40세 이상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5590-900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만 41세에서 만 59세까지의 목사님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6월 20일 토요일까지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051-244-250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석상자 찬양선교단에서 남녀 보컬을 모집합니다. 45세에서 65세까지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연습은 매주 주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보석상자 통기타 오픈마이크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2695-7977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 제44회 평신도연합부흥성회가 6월 8일 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김해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334-341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제대학교 국제학생회에서 2026년도 9월 학기 한국어 교실을 위한 예비교사를 모집합니다. 김해 인제대 국제유학생을 즐겁게 섬길 청년 또는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모두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다양한 활동과 모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256-87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황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하루가 길었던 날일수록 말은 줄어들고 어깨는 내려앉고 마음은 조용히 지쳐만 갑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이미 많은 걸 견뎌낸 그런 하루. 그런 날에는 어떤 위로보다 어떤 설명보다 더 큰 힘을 주는 게 있는데요.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상황이 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 부르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같은 가사를 읽을 때보다 함께 노래로 부를 때 그 마음이 더 먼저 움직이고 혼자 흥얼거릴 때보다 같은 고백을 올려드릴 때 그 울림은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은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자리에서 온다는 사실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루를 다 보내고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또 이곳에 함께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생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입니다. 자, 오늘 첫 곡 위러브의 친구여 함께 노래해로 출발했습니다.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이 시간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역시 출석 단어 충전으로 출석 단어 받고 있습니다. 충전 남겨주시면 출석 인증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출석 단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의 충전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

예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데일리 미션도 소개해드려야죠. 오늘은 화요일 신청곡 콘테스트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찬양을 마구마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2부에는 라이브 코인 찬양방 있는 거 모두 알고 계시나요? 네, 제가 어제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2부에는 라이브 코인 찬양방, 우리 진해침례교회 송혁준 전도사님께서 지금 이곳으로 달려오고 계시거든요. 네, 여러분의 신청 찬양을 실시간으로 또 라이브로 함께 띄워드릴 예정이고, 오늘 역시 또 퇴근길에 갑자기 좀 찬양하고 싶은데 갑자기 좀 땡기는데 하시면 이곳 창원극동방송 2층 스튜디오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번에는 뭐 정말 가볍게 오셔서 가볍게 찬양하시고 또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되는 그런 가벼운 시스템이니까요. 네, 마실 가는 느낌으로 오실 분들은 활짝 문을 열고 제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코인 찬양방 함께 하실 분들 신청 찬양, 우리 1부가 끝나기 전에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네, 2부 시작했을 때도 여러분들 신청 찬양들 계속해서 받아볼 예정이니까요. 오늘 라이브 코인 찬양방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우리 9507님께서 은혜 충만 PD님 잘 보내셨나요? 무더위 시원한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은혜 충만, 은혜 충전, 충기와 함께하는 은혜 충전 라이브 우리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0582님도 충전이라고 출석 단어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4833님, 샬롬 PD님, 주말과 주일 그리고 연휴까지 잘 지내고 오셨나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셨는지요? 은혜 가득한 방송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오늘 코찬으로 팀 로거십의 선하신 나의 주 듣고 싶습니다, 들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잠시 후에 우리 이곳에 찾아오시는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이 찬양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50 이병옥님, 또잉 땡퇴합니다만 이라고 항상 이 시간에 우리 땡퇴하시면서 우리 은혜의 충전 라이브 함께 해주시는 우리 이병옥님도 환영하고요. 그리고 어노인팅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신청합니다 라고 4760님께서도 남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청 찬양들, 우리 신청하실 찬양들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부에 라이브 코인 찬양방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 전도단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합니다.

2896-2849 충전 출석 단어 남겨주셨고요. 2849님 은혜의 찬양 신청합니다. 남겨주셨네요. 계속해서 우리 라이브 코인 찬양방 신청 찬양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생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2부 라이브 코인 찬양방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 찬양을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띄워드릴 예정이고, 오늘 역시 퇴근길에 갑자기 좀 땡긴다 하시면 이곳 창원극동방송 2층 스튜디오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처음이라 조금 각 잡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정말 가볍게 오셔서 마치 참새가 방앗간에 들리듯이 가볍게 오셔서 찬양 한 곡 하시고 또 가볍게 돌아가면 되는 이런 가벼운 시스템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우리 마실 가는 느낌으로 오실 분들 활짝 문을 열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찬양도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6864님 은혜 충전 출첵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서 옹기장이에 예수 담기 원의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0720님 충전 5월달 마지막 날 끝자락을 달려가는 한 주가 되었는데 어제는 대체 휴무라서 오늘은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네요. 네, 아,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예, 이번 주는 4일만 일하면 되세요. 예, 곧 주말입니다. 아, 안개가 잔뜩 흐려서 비가 내릴 것만 같아요 하시면서 어노인팅의 온 땅의 주인 들려주세요 라고 신청 찬양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7791님 저도 충전합니다. 지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찬양 부탁드려요. 할 수 있다 하신 주 부탁드립니다. 부산의 유종호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유종호님 듣고 계십니까? 예, 이 찬양도 2부에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고요. 아, 그리고 우리 9507님 충전 하시면서 신나는 곡만 봤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예, 어떤 찬양이든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찬양 두 곡이나 신청해 주셨어요. 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와 나의 등 뒤에서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 찬양들도 리스트에 계속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850 이병옥님께서 이젠 그냥 막 끼어드시네요. 아주 좋아요. 예. 네. 여러분의 뭐 크나큰 반발이 없다면 제가 중간중간 한번 끼어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끼어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 여러분들도 막 끼어드시라고. 예. 여러분들 끼어드시기 민망하실까봐 제가 먼저 끼어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면 좋겠고, 여러분들과 제가 마구마구 끼어드는 시간이 오늘 2부입니다. 네, 라이브 코인 찬양방에서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마구 끼어드셔도 좋고, 그리고 이곳 스튜디오로 찾아오셔서 마구마구 끼어드셔도 좋습니다. 우리 라이브 코인 찬양방 계속해서 신청 찬양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 만나보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자, 아이노스 합창단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하셨습니다. 아, 우리 4833님께서 아, 오늘 코치한테 우리 함께 하지 못하지만 커피를 쏘고 싶으시다고 아, 우리 스튜디오의 PD님 포함 몇 분 계시나요? 라고 아, 보내주셨는데 이따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이제 우리 전도사님과 반주하시는 분이 함께 오실 예정이고 그리고 또 직원분들이 몇 분 더 계십니다. 예. 오늘 함께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또 우리 9507님께서도 찬양 두 곡도 신청해 주셨는데 이 찬양들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저녁 5시 함께하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이 시간에는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라이브 코인 찬양방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우리 함께 해주시고 또 계속해서 찬양도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부 끝곡 팀록워십의 함께 지어져가네 들으시면서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0: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8.1MHz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FEBC FM
1: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께서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본문으로 예배자를 통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 남산교회는 묵상을 하며 걸어갑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능력인지, 그리고 또 희망인지, 우리가 그걸 점점 더 깊이 깨달아 간다면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 묵상의 삶이 점점 더 넓혀지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지난주에 묵상을 하면서 창세기 45장 16절이었던 것 같아요. 한 절. 그동안은 그냥 훑고 지나가면서 그냥 스쳐 지나갔던 내용인데 그게 그렇게 가슴에 콕 박히는 시간이었습니다. 45장 16절.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이게 바로는 기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직한 신하가 요셉이니까. 그런데 바로의 신하들까지 기뻐했다? 궁중 암투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알죠. 우리가 정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걸 뉴스로 보면서도 알거든요. 그 암투와 시기와 질투와 협잡들, 그리고 위협들, 그리고 끄집어내리라는 그런 음모들,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정치 세계이고 그리고 궁중이라는 곳이거든요. 애굽에 네로라는 집안이 있을 겁니다. 그 네로라는 집안들은요 다 어떤 집안일 것이냐면 어떻게든지 줄을 대가지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며 자신들이 관직을 크게 차지해서 어찌하든지 떵떵거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히 들어차 있을 거예요. 요셉을 끄집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인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 샅샅이 뒤졌습니다. 정말 비리, 이제 그걸 끄집어내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없을까 해서 그 네로라는 집안 귀족들이요 끊임없이 샅샅이 뛰었습니다. 하나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정도로 음모와 암투가 가득 찬 곳이 궁중인데 바로가 기뻐했다는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신하들까지 다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의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11명의 형제들이 또 들어온다, 총리 11명의 형제들이 들어온다, 그럼 귀족 집안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또 우리 권력을 나눠야 되나? 또 어떤 자리를 또 줘서 우리가 또 우리의 자리를 잃게 될까? 우리 친지들이 자리를 떨려나갈까? 이런 생각이 가득 들어찰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기뻐했다고 합니다. 바로도 바로의 신하들도 다 기뻐했다고 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 자락을 가슴에 붙들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얘기거든요. 그 권력을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주권대로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희생하고 헌신하며 낮아져서 철저하게 평생을 섬기며 걸어간 그 삶을 바로도 보았고 바로의 신하들도 보았다는 겁니다. 저런 사람이 서 있다면 어떤 권력을 가질지라도 나라가 제대로 걸어간다는 것을 이미 본 겁니다. 예배자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이 서 있으니까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애굽이 살아나고요, 전 세계가, 그 당시의 세계가요, 기근으로 죽을 뻔했는데 세계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에 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신하들도요, 11명의 형제들이 왔다고 하니까 요셉과 같은 예배자들이 우리나라에 또 11명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기대를 가지고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직장에 출근할 때, 우리가 직장에 출근할 때 그 직장의 동료들이 우리를 기뻐하는가, 우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빛이 나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면요,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예배자를 통하여입니다. 그럼 예배자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1장에 예배자를 찾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면요, 이사야서 2장은 출발합니다. 나는 예배자를 통하여 이와 같은 세상을 함께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으신 거예요. 간절하고 애절한 꿈이 있으신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전쟁통으로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이 절대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평화로운 세상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세상에 평화가 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평화가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답으로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평화가 오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 평화가 올 수 있는 길을 살아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자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창원 지역의 복음화가 3%에서 5%밖에 안 된다는 것에 실망감이 가득했었는데, 바닷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놀래면서 희망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바닷물의 염분이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염분의 농도가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평균적으로 전 세계 바닷물의 염분의 평균 농도가요, 3.5%라고 합니다. 3.5%밖에 안 되는 그 소금으로 말미암아 바닷물이 짜서 마실 수 없고 썩지 않는 물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창원 지역이 고작해야 3%에서 5%의 복음화율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실망했거든요. 그런데 3.5%의 소금이 바닷물을 짜게 해서 마시지도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썩지 않는 물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요, 생각하면서요,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요, 절대 창원 지역은 썩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5%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예배자가 5%만 된다면요, 창원 지역은 희망이 넘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문준경 전도사님 한 분이 90%의 그리스도인을 지금 만들어 놓았다면요, 지금 5%의 그리스도인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100%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며 예배자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 예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역사,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통하여 꿈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꿈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요, 칼을 녹여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드는 세상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려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세상을 나는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런데 지금도요, 우리는 오히려 농기구를 녹여서 무기를 만드는 세상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K-방산이 히트를 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좋은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K-방산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정말 바닷물을 정제해서 사막을 옥토로 만들 수 있는 정제 공장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망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기를 만들지 않으면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온 세상을 옥토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기술력은 충분히 갖춰져 있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하신 꿈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 꿈을 품고 달려간다면요, 세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꿈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꿈을 우리가 함께 품는다면, 그리고 이 꿈을 품고 예배자의 길을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요,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남산 공동체를 이루며 이것이 또 세상 속에 흘러들어가 창원을 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마음에 새기며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예배자의 길이 무엇인가, 예배자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관점을 알면서 우리 같이 또 월요일 내일 역사가 시작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출근하는 길에서, 그리고 또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걸 이렇게 바꾸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하실 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남산교회를 향한 말씀이라. 이렇게 받을 때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남산교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 말씀으로 다가온다면요 새롭게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꿈이 어떤 것인지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호와의 성전 있는 시온산이 온 세상의 높은 산보다 더 우뚝 솟아올라 세상에 가장 높은 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작은 산보다 뛰어나고 어떤 큰 산도 하나님의 성전산을 넘어갈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되어야 될 것이라. 아버지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선포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이 오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어디로 오셨을까요? 우리 안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 안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우뚝 솟는 존재가 되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소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 되어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말씀이 쏟아져 나가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되게 만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 기준이 되고 결정의 기준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기준을 잡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넣으실 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구나, 그것을 보고 느끼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까요? 나는 무엇을 가슴에 품고 세상의 가운데 서 있는 중일까요? 가정의 중심에, 직장의 중심에 서 있는 걸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성령의 전인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에 서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도 붙여서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서 모여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모여들고 있습니까? 교회를 향하여 모여들고 있습니까? 흩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까?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 중입니까? 우리가 그걸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모으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모여든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하르라는 단어거든요. 강물이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나하르가 명사가 되면 강이 되고요, 그리고 동사가 되면 강물이 흐른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보지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를까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를까요?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드리는데도 또 생각을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물은 어디로 흐르나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시온산, 여호와의 성전의 산이 가장 높이 올라갔습니다. 만방이 흘러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빨아당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요, 세상을 빨아당기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기에 세상을 빨아당기고 있을까? 어떤 위력이 있기에, 어떤 능력이 있기에 세상을 끌어당기고 있을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다를 때 세상을 강하게 끌어당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복음의 영광은요,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다를 때 세상을 강력하게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세상과 똑같아지만요 절대로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복음의 빛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물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어쩌든지 안정을 추구하며 걸어가는, 내 노후를 추구하며 걸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간다면요 세상을 빨아당길 수가 없습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뭘 그걸 따라가라고 그러냐, 기준이 무너져버린 겁니다. 복음의 영광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길은요, 그 닮아감의 길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산상

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산상수훈을 계속 묵상하고 묵상하면서요, 인도를 영국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무제한 무폭력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요. 그런데 선교사님 한 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간디, 당신은 그렇게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간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인도인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진지하게 보여주었다면 우리 인도인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관적인 얘기인 것 같지요? 저는 희망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의 말씀을 따라 정말 이 세상의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하게 보여준다면요, 세상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저는 가슴속에 새깁니다. 5% 절대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는 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존재가 된다면 이 세상도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께로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이 분명하거든요. 어떻게 세상을 빨아들일 것인가? 만방이 그리로 정말 창력이 되어서 빨려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것, 그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게 바로 3절에 있다는 겁니다. 왜 만방이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몰려들고 있는 중인가? 답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도 거기에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어디서도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어디서도 이와 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볼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서만 쏟아져 나오는 말씀이라.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세상이 달라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만방이 깨닫고 달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가벼이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슴에 깨닫는 건 뭐냐면요, 이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확신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인간이 할 수가 없을 것이며 인간이 이런 말씀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마음을 품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마다 전율이 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정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를 보고 달려오게 만들 것인지, 지금 하나님은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세워놓으신 겁니다. 예배자가 무엇인가? 저는 예배자를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자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 예배자가 아닌 겁니다. 끝난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세상 속의 삶 속에서 어찌하든지 자신을 내리치며 꺾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몸부림치며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 그가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한 부분만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에서요, 법을 주셨는데 그 법 속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는지, 이 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따라가면, 이 말씀을 따라가면, 이 율법을 따라가면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자, 1절부터 3절, 8절까지인데요 먼저 1절부터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너는 거짓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거짓, 그리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말고, 위증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힘과 권력이 이러한 것들을, 판도를 뒤바꾸는 역사가 만들어지죠. 절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판에 다수를 따라서, 힘이 약하다고 해서 다수를 따라서 그걸 따라가다가 부당한 증언, 불의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가난한 자의 재판이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부유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마음이 어디로 쏠리나요?
누구 편을 들어주고 싶은가요?

부자 손을 들어주고 싶으신가요? 아주 정의를 많이 굽혔습니다. 네. 가난한 자의 편을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도 남아있어서요. 지금 우리는 회복되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 편을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편벽되이 가난한 자라고 불쌍하다고 해서 손을 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가 바르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걸어가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반대편을 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여긴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느니라. 6절에 너는 가난한 자의 재판이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위에서는요 불쌍해가지고 정의를 굽히지 말고, 여기서는 또 뭐냐, 네가 힘이 있다고 해서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말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아야 되고, 절대로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의 의로움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시작과 끝이 뭘로 이루어져 있나요? 시작과 끝이 재판입니다. 재판. 재판에서 정의와 공의를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가운데 의도적으로 재판과 관계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때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갑자기 짐승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재판 얘기하시다가 시작과 끝은 재판인데 가운데다가 이상하게 뭐 짐승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도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자, 짐승 얘기할 때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판단력을 한번 체크해 보죠. 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의 소와 나귀가 광야에서 길을 잃고 있는 거예요.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놔두면요 밤 되면 야생 동물들에게 잡혀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과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 나귀가 짐을 싣고 퍼뜨려져 가지고 지금 압사하기 직전이에요. 질식사하기 직전인 겁니다. 주인은 그 옆에서요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보진 못했어요. 자, 그런데 다른 질문을 드려보죠. 내 원수의 소와 나귀고요 내가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퍼뜨려져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못 봤어요. 나를 못 봤어요. 짐승들도 나를 못 봤어요. 짐승들이 또 주인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이 날 그냥 내팽개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마음속으로 이게 원수? 미워하는 놈? 이러니까 이제 마음이 좀 옹색해지기 시작하죠. 여기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내 감정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겁니다. 재판이고 뭐고 간에요 사랑이고 뭐고 간에 다 끝장나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 누구의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원수라는 것에 초점 맞추지 않고 미워하는 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오직 지금 죽어가는 그 생명에 초점을 맞출 때 긍휼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해주셨거든요. 우리가 원수였고 미워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죄덩어리였고요 그리고 죽어있는 존재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원수 같은 미워하는 존재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감정을 다 내려놓으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을 보시죠. 전쟁이 왜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하마스를 공격하고 왜 팔레스타인을 공격합니까? 가자지구에 왜 미사일을 쏘아댑니까? 복수심이거든요. 미워하는 거거든요. 원수거든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 우리가 기준이 되지 못한다면요 이 세상은 희망조차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바로 이와 같은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며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긍휼과 자비, 사랑 그리고 공의와 정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걸어갈 때는요 짐승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요셉이 예배자가 되니까 사람만 살아나는 거 아니거든요. 짐승들도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마음을, 성경 속에 있는 이 말씀 하나를 내 삶으로 가슴에 새기고 걸어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 성경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따라서 달려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을까? 성경을 읽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0: 우리도 읽지 않는 걸 세상 사람들이 읽겠습니까? 무엇을 읽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읽습니다. 우리의 삶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갑니다. 내가 걸어가는 삶 하나하나가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굽히는 그 순간에 세상 사람들은요? 저 따위 말씀이면 나는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 저게 믿는 자의 삶이고 저게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면 나는 저거 따라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의 삶으로 이뤄가는 그 삶의 길을 따라갈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러할 때 누구를 믿는 역사 앞에 저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저런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따라갈 수 있겠다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상으로 결론이 날 것인가, 이런 세상으로 결론 날 겁니다. 마지막 부분을 좀 보여주시죠.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여주시죠. 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어떤 기대가 있으신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어느 때 전쟁을 멈출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의 판단력과 인간의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무엇을 받아들일 때 가능하냐면요, 그가 여호와께서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하나님의 판단과 판결을 받아들이는 세상이 이루어질 때요, 모든 세상이 자기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 하나님의 판단과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어떤 세상도 평화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주권자가 되면요, 다 자기 생각이 옳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세우기 때문에 평화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산교회 안에도요,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끊임없이 펼쳐놓기 시작하면요, 연합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리와 그리고 다툼만 가득 찰 뿐입니다. 세상이 어디로 갈 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열방이 몰려오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판결의 기준이 되어서 이 세상에 걸어갈 때요, 자기의 무기를 내려놓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로 나아갑니다. 이제 가야 될 길은 한 가지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5절은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 지어보죠.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이 무엇이든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얘기처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는 삶,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 온전체를 비추고 내가 그 삶을 또 비추어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비춰 나갈 때요, 그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세상은 희망을 얻고 길을 얻고 기준을 얻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나 되어져서 평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이제 이 성전문을 나서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교회 예배당을 나서는 것이고요,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우리와 함께 이제 월요일 직장에 출근하는 그 여정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행동하는 그 행동과 그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겁니다. 우리가 직장 속에서 행하는 모든 언변들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겁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직장 속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쓰는 존재라는 것을, 삶으로 전하는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 삶으로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오는 그런 삶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얼굴아, 내가 새 이름 형아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저는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 창원극동방송 직원들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1: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에 그 순간순간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교회에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부사익자들에게도 우리 극동방송 가면 참 우리보다 더 목회자보다 더 신실하게 운영을 섬기는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 극동방송에 정말 감사했던 것은 코로나 때 사실 우리가 유튜브를 하든지 모든 걸 다 했지만 이제 어르신들은 유튜브가 안 되잖아요. 근데 라디오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유튜브 못하신 분들은 극동방송 꼭 들으라고 안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 그때 참 감사하다. 이 방송이란 전파라는 것은 우리가 닫힌 문 마음도 열고 들어갈 수 있구나, 제가 큰 깨달음과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소망의 기도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1: 소망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해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특별히 제가 현장 목회를 하니까 그 교우들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현장의 음성을 듣는 것 같고, 또 우리 소망교회 청취자들, 또 이렇게 소망교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보면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건강하고 아름답고 그 제목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역 아무리 바빠도 소망의 기도는 이제까지 잘리지 않는 이상 내가 끝까지 한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 20여 년을 해오는 게 제게 큰 유익이 있고, 또 목사로서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목사가 가장 큰 보람이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1: 극동방송은 순수 복음 방송이잖아요. 제가 이제 목사로서, 또 우리 침례교회 목사로서, 우리 침례교회는 또 복음을 소중히 생각하니까 순수 복음 방송이 계속 유지되면 참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방송 지금 현장에 있는 직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 전파 선교사 모두가 사실은 우리가 방송국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전파 선교사들의 동력들이 더 있을 때

특별 인터뷰 30일의 이야기. 이 방송은 창원극동방송 SNS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간증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자,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러브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로 출발합니다.

은혜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러브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오늘은 신청곡 컨테스트, 신청곡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 한 주간 출석 단어, 오늘은 충전이었죠. 충전 빠지지 않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삼스틱은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노래 선물과 산삼스틱 선물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720님께서 혹시 지난주에 경품 추첨했을까요? 제가 2부에 못 들었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예, 제가 월요일날 발표를 해드렸고 아 갑자기 물어보셔서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어쨌든 제가 두 분 등산화 한 분 화장품 한 분을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우리 당첨되신 분들 5월에 당첨되신 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고요. 4833님께서 아, 커피 받으셨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주 잘 도착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직원분들은 모두 집에 가셨어요. 저만 남았습니다. 이곳을 저만 지키고 있고 오늘은 또 외롭지 않게 우리 스튜디오를 함께 지켜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우리 4833님 커피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7876님 나로부터 시작될 이 찬양 신청합니다. 아, 어제 이 석가탄신일이어서 어제까지 쉬어서 좋았는데 오늘부터 출근하려니까 몸이 더 피곤하고 그쵸 예 또 쉬고 싶은데 안 되겠죠 출근은 해야죠 네 우리 항상 우리 여수에서 들으시는 우리 강정혜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앞서 1부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오늘이 좀 몸이 무거우셨을지라도 벌써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예 이번 주는 4일만 일하면 되는 아주 기쁜 날이죠 조금만 더 버티시길 바라겠고. 또 라이브 코인 찬양방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4833님도 커피 한잔 충전하세요 남겨주셨고 2053님 우여곡절 끝에 등산화 잘 받았습니다. 에이, 이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택배회사 쪽에서. 에이, 어쨌든 잘 받으셨다니 다행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 또 성도사님 화이팅 아, 남겨주셨어요 우리 댓글로 성도사님 화이팅 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2850 이병님께서 지난번 라방 때는 아, 라방 너무 거창합니다 예 잠깐 들렸던 방송 때는 전부 남아서 응원했는데 다 가버렸어요 아, 지난번에 제가 좀 각 잡고 했고요 예. 오늘은 좀 그냥 가볍게 예, 오셔도 좋고 안 오셔도 좋고 우리 또 라디오를 함께 해주시면 되니까요 네, 아, 우리 함께 신청 찬양들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은혜에 충전하실 준비 되셨을까요? 코인 찬양방 함께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지는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있는 미니 PD와 각자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은혜를 충전하는 시간. 코인 찬양방.

0: 이펙트가 안 빠졌네요. 네, 아, 잘 들리십니까 여러분? 네, 아, 우리 2부 코인 찬양방 출발, 우리 송혁준 전도사님의 찬양으로 함께 출발했습니다. 하, 벌써 뭐 문제 뭐 이홍기다 뭐 난리 났습니다. 예. 이홍기, 우리 진해침례교회 아, 리홍키, 우리 송혁준 전도사님을 모시고 함께 라이브 코인 찬양방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아, 우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오실까? 우리 진해침례교회 송혁준 전도사님 한번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죠. 전도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해침례교회 송혁준 전도사입니다.
0: 네, 전도사님 환영합니다. 우리 이곳 창원극동 방송에 직접 자리를 해주셨고 또 우리 찬양할 때와 다르게 굉장히 수줍은 목소리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아, 우리 오늘 특별히 라이브 코인 찬양방 함께 하시면서 아, 많이 긴장을 하고 오셨어요. 네. 또 목 상태도 많이 좋지 않으시다고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관리를 네. 했어야 되는데. 네.
0: 그럼에도 우리 또 마이크를 찢어버리시는 우리 성량으로 함께 우리 두 곡의 찬양 만나봤는데요. 우리 2850 이병옥님께서 코인 찬양방 아니고 고인물 찬양방이라고. 아, 아니에요. 예. 우리 얼마나 우리 신선한 찬양방인데요. 네. 그리고 아, 우리 찬양이 은혜가 넘칩니다. 4833님 보내주셨고, 우리 2036님도, 아, 송혁준 전도사님 찬양 너무 좋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3743님도, 아, 어제 운동을 쉬어서 설레임 맞고 운동 갑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샬롬 하시면서, 아, 우리 0019님도 남겨주셨고, 또 코인 찬양방! 혹시 송전도사님 혼자서 하고 계신 걸까요? 늘 격하게 환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 또 우리 같이 오신 두 분이 계시죠. 제가 이 두 분께 직접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두 분께서 너무 싫다고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우리 전도사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네. 저랑 뭐 교회에서 미스바에서 그리고 제가 또 필요에 맞게 또 매번 도와주시는 반주자 김경인 집사님과 뭐 따님 되시는 김하영 자매 청년과 함께 이 자리 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김경인 집사님과 김하영 자매도 여러분들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꼭 이 두 분의 목소리를 띄워드리고 싶은데 네, 한 번 더 분위기를 보고 네, 한 번 더 마지막쯤에 또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라이브 코인 찬양방 우리 함께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들을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일부에 신청해 주셨던 찬양들 좀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한국의 찬양 먼저 만나볼 텐데 어떤 찬양 혹시 준비가 되셨을까요? 전도사님.
1: 찬양 다 좋았는데 은혜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네. 운동 가신다고 하시는 방금 그 사연 들었는데
0: 예, 예.
1: 은혜로 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운동 잘 하시길 바라면서 이 네. 찬양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0: 예, 이분 파이팅 넘치시는 분이시거든요. 항상 운동 가시면서 이 시간에 우리 3743님 함께 해주고 계신데 우리 앞서 1부에서 2849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은혜 우리 함께 송혁준 전도사님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들리십니까, 여러분? 아, 열창하시는 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아, 이거 좀, 오셔야 볼 수 있거든요, 예. 아, 전도사님께서 지금 열창하시고 막, 이 은혜 가득한 찬양을 남겨주고 계시는 이곳은 창원극동방송 2층 스튜디오입니다. 우리 또, 잠깐 들리라고 했더니, 우리 또 두 분께서 스튜디오 밖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자, 잠깐 이따가 우리 또 신청 찬양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 우리 0720님께서, 집사님과 자매님 반가워요. 두 분 목소리 들려주세요. 라고. 아, 네. 한번 간단하게 인사라도 이따가 한번 네,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서 집에서 둘째 아들과 함께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또 4080님께서. 아, 뭐, 이거 제가 읽어드립니다. 진해 침례교회 자랑, 영성, 실력, 인품, 외모, 목소리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성전도사님. 고단한 평일 저녁 시간에 은혜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도 감사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뭐, 영성, 실력, 인품, 외모, 목소리, 뭐, 빠지시는 게 없습니다. 전도사님, 예. 네,
1: 개인적으로 연락 한번 주시면.
0: 네.
1: 선물, 네.
0: 들으셨죠? 예, 네, 4080님. 저희 우리 극동방송, 또 우리 은혜 충전 라이브는 이런, 칭찬의 문자들 아주 좋아합니다. 네. 뭐, 평가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칭찬. 무조건적인 칭찬. 저희는 뭐, 뭐 오디션 프로가 아니니까요. 네. 2036님께서 보이는 라디오 한번 나와주세요. 보고 싶어요라고 하셨는데, 아, 저희가 또 보이는 라디오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의 영화가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을 때 보이는 라디오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전도사님?
1: 네, 불러만 주시면 영광으로 김경인 집사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예, 우리 김경인 집사님과 함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 우리 계속해서 우리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아, 우리 또 진해침례교회 찬양팀, 우리 아까 미스바 찬양팀이라고 하셨나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찬양팀 인도자로 맞습니다. 전도사님이 계신데, 우리 또 찬양팀, 우리 자랑이 빠질 수가 없죠?
1: 아, 네.
0: 우리 미스바 찬양팀의 자랑 한번 해주시죠.
1: 우리 미스바 찬양팀, 이제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미스바 올해부터 인도하고 있는데, 의도치 않게 어려운 이제 콘티, 그러니까 늘 이제 SNS나 이렇게 밈을 통해서 보는 그 불편한 인도자일 수 있어요. 뭐 어려운 콘티를 좀 갖고 온 경우가 있는데, 불평불만 없이 늘 그냥 감사하게 진행해 주시고 또 연습해 오시고 함께 주고 계시죠. 이 앞에 있는 이 따님도 심지어 같이 반주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0: 아, 그렇군요.
1: 네, 너무 잘해주고 있고.
0: 예.
1: 혹 궁금하시다면 너튜브에 예, 김하영이라고 하는 채널을 검색하면 이 따님 하영인데 거기에

0: 찬양이 다 올라가 있어.
1: 우리 또 따님의 반주도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또 준비가 안 돼. 얼굴이 굉장히 많이 빨개지고 있어요. 예. 아, 우리 또 우리 찬양팀의 자랑 한번 들어봤고요. 아, 또 지난번에는 우리 두 분의 집사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었는데 오늘은 또 전도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또 처음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0: 아, 너무 감사한 입장이에요. 제가 그 올해 이제 30살 됐습니다. 네, 30살 됐는데 마침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생일이에요.
1: 아~
0: 근데 제가 평생의 버킷 소원이 요 라디오에서 찬양해 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30살이라고 하는 좀 뭔가 특별한 이 나이에 진해침례교라는 새로운 또 공동체 안에서 기회를 얻어 찬양하게 되는 거 정말 뜻깊고 진짜 감격 있는 감사로 이 자리에 왔어요.
1: 네. 네. 우리 또 토요일에 생일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 문자로 축하를 안 해드릴 수가 없겠죠. 네, 우리 이번 토요일에 생일을 맞으시는 우리 송혁준 전도사님을 위해서 생일 축하 문자들, 생일 축하 댓글들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토요일날 생일을 맞으시는 우리 전도사님의 찬양을 한 곡 더 들어봐야겠죠. 우리 앞서 1부에서 또 신청해주신 찬양들이 여러 곡 있었는데 어떤 찬양 한번 만나볼까요?
0: 어떤 찬양이 자, 좋을까요?
1: 앞서 네. 또 여러 찬양을 좀 연습을 하셨거든요. 네, 앞서서 뭐 할 수 있다 하신 주 연습도 하셨고 온 땅의 주인도 함께 좀 불러봤던 기억이 있는데 할 수 있다 하신 주 한번 네. 우리 또 박수 치면서 분위기를 좀 바꿔서 만나보도록 하죠. 우리 할 수 있다 하신 주 1부에서 우리 7791님 부산 유종호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할 수 있다 하신 주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박수 치며 기쁨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안 오시는 게, 못 오시는 게 아쉬울 정도로. 아, 우리 지금 열창을 아, 교회에서보다 더 힘겨워 보이시는데.
1: 네, 네.
0: 네, 우리 성혁준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진해 침례교회. 제가 지난번에 진해 침례교회 미니스트리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진해 침례교회 미니스트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전도사님 생일 축하 문자 댓글들 그리고 응원의 문자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0: 미리 생일 축하드립니다 라고 4080님께서 남겨주셨고 또 0720님도 송전도사님 미리 생일 축하드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0658님께서 저는 릴레이 기도 가면서 중간부터 극동방송 듣는데 목소리가 어머 우리 송전도사님과 닮으셨네 했더니 저희 교회 송전도사님이셨다고. 라이브를 그렇게 잘하시는 줄은 몰랐네요. 여러 방면에 열정 많으신 줄 알았는데 너무 잘하십니다. 미리 생일 축하드립니다. 전도사님 사역 위에 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0658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예, 이분 또 누구신지 찾으셔서 선물 꼭 주셔야 돼요. 아셨죠?
1: 네네네. 예. 꼭 반드시 찾겠습니다.
0: 네, 제가 이따 번호를 좀 넘겨드리도록 하죠.
1: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또 2036님도 미리 생일 축하드립니다. 전도사님, 계란 한 판 경축입니다. God bless you라고
1: 감사합니다.
0: 남겨주셨습니다. 네. 예, 우리 또 계란 한 판이 되셨는데 사실은 우리 청취자분들은 연령대가 좀 있으시지만 네. 또 앞자리가 바뀌면 기분이 좀 달라지잖아요. 네, 예, 네. 우리 또 계란 한 판을 맞으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네.
1: 뭐 청취하고 계신 어른분들 앞에서 드릴 말씀 아니지만 아픔이 느껴지는 이제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예. 병이 쉽게 낫지 않고 이제 약국을 가서 약을 받아야 되고 네, 그리고 운동하지 않으면 처지는 그런 나이가 슬슬 이제 찾아온 게 아닌가를 정말 실감하고 있습니다.
0: 예, 우리 먼저 30대를 겪으신 계란 한 판을 겪으신 우리 선배님들, 우리 어떻게 이 계란 한 판을 지나가야 하는지 문자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 우리 또 계란 계속 올라옵니다. 네, 뭐 계란 한 판 애썼어요. 깨어지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뭐 운전 중 오타 계란 단디 뭐 계속 올라옵니다. 예, 우리 또 계란 한 판 저도 됐을 때 많은 놀림을 받았지만 우리 전사님도 많은 놀림을 받을 거라 기대를 하면서
1: 맞습니다.
0: 예, 우리 찬양 한 곡도 만나 봐야겠는데 우리 밖에 우리 또 청취자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들어오셔서 예. 신청 찬양들 좀 남겨주시죠. 네, 신청 찬양 듣고 싶은 찬양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오늘은 뭐 이런 소음들이 나도 이해해 주십시오. 예, 자유롭게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1: 아이고,
0: 네,
1: 반갑습니다.
0: 들어오셔서 우리 전도사님께 예. 근데 좀 죄송한 얘기를 드리자면 이곳 현장에는 밖으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라디오로 들으셔야 돼요. 네, 우리 신청 찬양 전도사님께 우리 또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네, 신청하실 찬양들이 좀 있으실까요? 네.
2: 주를 찬양.
1: 아, 세상의 유혹. 시험이.
0: 세상의 유혹 시험이.
1: 네, 세상의 유혹.
0: 손을 들고 찬양. 네, 요 찬양 우리 또 현장에서 신청해 주신 찬양이 있고 우리 4833님께서 제 신청곡은 언제 들려주시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신청 찬양을 들려드리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우리 잘 모르세요. 예. 힘로거십의 선하신 나의주 신청해 주셨는데 잘 모르세요. 네, 그걸 반성하고 네, 계십니다.
1: 네.
0: 찬양을 더 열심히 들으셔야겠다고
1: 네, 네.
0: 예, 많이 반성하고 계시니까 잠깐 이해해 주시고 요 신청하신 찬양 못 띄워드린 거는 제가 이번 주 안으로 꼭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전도사님의 음성이 아닌 음원으로 함께 만나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준비되셨을까요? 네, 그럼 우리 현장에 오신 청취자분의 신청 찬양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박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 지금 현장에서 박수를 열심히 쳐주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무반주로 우리 전도사님의 생 라이브를 듣고 계십니다. 아, 이렇게 또 함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덧 시간이 4분 43초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 찬양을 만나봐야 될 텐데 우리 짧게 우리 목소리 한 번씩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집사님 마이크 한번 예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해주세요. 김경인 집사님.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인 집사입니다.
0: 네, 집사님 환영하고요. 또 우리 하영자매도 한번 이야기해줄까요? 예.
2: 안녕하세요, 김하영입니다.
0: 네, 우리 김경인 집사님과 김하영 자매 그리고 송혁준 전도사님까지 오늘 4918님께서 라이브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맞습니다. 오늘 라이브로 이 자리에서 함께 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찾아오는 라이브 코인 찬양방, 오늘은 우리 진해침례교회 송혁준 전도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또 많은 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이는 라디오도 한번 준비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 또 함께 만나보셨으면 좋겠고요. 신청곡들도 계속해서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 다 띄워드리지 못하는 점 아쉽지만 우리 제가 또 이번 주에 음원으로 계속해서 띄워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마지막 찬양 이제 만나볼 시간인데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시죠.
3: 네, 5월 이제 마지막 주를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저희 교회,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아마 많은 교회들이 전도하는 주간으로 또 이렇게 홈커밍 데이로 준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어려운 중에 있지만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지만 늘 승리하기를 바라며 결국 진리를 따르는 자가 열매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0: 아멘. 자, 오늘 송혁준 전도사님과 또 김경인 집사님, 김하영 자매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송혁준 전도사님의 승리자 듣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중간에 이렇게 천천히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완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오늘 라이브 코인 찬양방 그리고 은혜 충전 라이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경민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숭실의 시간.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베어드 학부대학 김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학교 베어드 학부대학에서 한국교회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김명배 교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경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성경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만난 인간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단 한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BC 14세기부터 AD 2세기 초반까지 약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와 표현, 인간적인 한계들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문자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과 같은 원역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의 역사책으로만 이해하려 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야기와 상징을 통해 더 깊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연대나 방식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증언하는 믿음의 책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중세 사람들은 성경으로 천문학과 지질학까지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천동설도 성경으로 뒷받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의 발견은 인간의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창조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하며 지구의 나이가 6천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화석도 모두 노아 홍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 과학을 설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보다 누가 세상을 창조하셨는가를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며

0: 인간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거룩한 이야기만 담겨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살인도 있고 배신도 있고 인간의 추악한 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노아의 가정에도 부끄러운 일이 있었으며 소돔성의 타락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숨기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완전한 인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문자에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와 과학의 잣대로만 성경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숭실의 시간.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베어드 학부대학 김명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지너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즈너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김해 동서남북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박천식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자와 듣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도 가장 파격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순절은 유월절에서 50일째를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시대에는 한 해에 수확했던 이 밀을 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날에 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주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땀을 흘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이 곡식의 첫 열매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이 신약의 교회가 첫 열매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각기 다른 지역에서 다른 언어를 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과 초막절 그리고 이 오순절을 이스라엘의 남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또는 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배해서 개종했던 그 많은 개종자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오순절날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오순절날 바로 그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기도하던 제자들 머리 위로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것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는 그 순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강력하게 그곳에 임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은 각자 다른 언어, 각기 다른 지역의 언어들, 즉 방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과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 제자들의 머리 위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다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그곳에 모였던 다른 이방 사람들이 또는 이 모였던 유대의 디아스포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 받은 자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뭐냐면 세상에 잡다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였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순례자들 혹은 유대교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나라의 언어로, 일상의 언어로 이 일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했던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큰 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결정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흠도 없고 오직 영광만을 받으셔야 되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었던 그 추악하고 더러운 그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항하여서 지었던 그 죄를 대신해서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당장 내려와 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모든 그 고된 조롱과 핍박과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묵묵히 다 담당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셔야 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져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갖 수치와 저주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제자들은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죽음 아래에 머물러 있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더 이상 죄와 사망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신 우리의 구원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역사, 그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 제자들이 선포했던 바로 하나님의 큰일,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우리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이와 같은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해야 될 줄로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 발등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전쟁에서 패배한 왕을 엎드리게 하고 그의 목을 바른 행위가 바로 그 패배한 왕의 목이 바로 발등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완전히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주받은 그 나무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단이 승리했다라고 보여지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죄와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모든 힘도 다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서 예수님의 발 밑에 완전히 엎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거대한 영적인 승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땅에, 지금 나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사탄의 지배에 받던 우리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이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사탄은 이미 결박을 당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던 우리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건져내는 일들이 이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는 성도들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모두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 구원의 대문이 확 활짝 열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으며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큰 일을 말하는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머리 위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좀 더 훈련을 받고 내가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쌓으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면 잘 전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는 됩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육신적인 노력만으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체면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 이 체면을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핍박 앞에서 우리들은 쉽게 우리들의 입을 닫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거부되는 그런 사람들이 보일 때마다 내 마음이 유약해져서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 180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두려워 떨고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그 제자들이 성령님이 임재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자신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성령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요엘 선지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요엘 선지자께서 성령님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기세한 노인이든지 아니면 연약한 어린아이든지 혹은 신분적으로 높거나 낮거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신한 자들에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바로 그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말하는 자, 즉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교회로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앞에 굉장히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서 더 이상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사단의 나라는 결방을 당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지금도 유혹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넘어뜨리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바로 교회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주님 나라의 백성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인격과 또 우리의 변화된 이 거룩한 삶과 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참된 믿음과 평안함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궁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당신이 어떻게 나처럼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뻐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뜨거워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입을 꾹 닫고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들이 언제 이곳에 올지, 그들이 언제 나와 또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첫 번째로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강림 사건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지켜보았던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인과 뭐 애굽인과 셀 수 없는 수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 주변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굉장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들은 누구냐면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때로는 사람을 업신여길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은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갈릴리 지역 언어를 쓰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성령을 충만을 받아서 기도할 때 어떤 언어로 기도했냐면 바로 각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각기 지역에 있는 방언으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도 아닌데 한국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유창하게 한국어로 그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 그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어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의 범죄함을 통해서 교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로 나누시고 찢으셨던 그 저주의 역사가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지금은 이 하나님이 하셨던 그 방언을 통해서 이제 각 나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전해야 될 대상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을 자들은 바로 나의 가족이고 나의 친구이고 나의 직장 동료들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친인척 중에 혹시 이 메데인과 밤빌리아인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저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방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방언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언을 하면 됩니까? 한국어 방언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이 한국어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못하지 않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 또 영어가 되신다면 영어로도 중국어가 되신다면 중국어로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했던 이 사건들이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듣는 그리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고 그들의 근본적인 인생의 죄와 사망을 끊어버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탄의 결박에서 끊어낼 힘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의학과 심리학과 상담학과 철학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의 근본적인 죄악된 본성을 해결하시고 죄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이 복음을

0: 전하는 그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들 VIP를 작정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보신 오른쪽에 6월 13일과 20일에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곳에 나와서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큰일,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친구들이 다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김해 동서남북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9-0688번 김해 동서남북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10여 년 전에 우리 평양 양강도를 거쳐서 또 이곳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이사 오신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가 이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어쩌면 수만 가지의 우리 대표님의 내 돈 내 산 가운데 오늘은 또 하나의 중요한 내 돈 내 산을 우리가 꼭 한 번은 북녘 주민분들도 함께 했으면 좋을 내 돈 내 산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1: 네.
0: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2026년 5월 1일 위와 대장의 수면 내시경 8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대표님, 내시경 하셨어요?
1: 네, 했죠.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내시경이라는 단어가 북한 주민분들도
1: 없어요. 몰라요. 북한에서 제가 지금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네. 제가 북한에서 해본 적도 없고 북한 일반인들이 한국처럼 한다는 법 몰라요.
0: 아니, 대표님께서 그 의학 관련된 곳에서 계속 일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평양에서.
1: 네, 그렇긴 하는데 내시경은 저희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초음파를 본다 뭐 이런 네. 것들은 들었죠. 근데 초음파도 북한에서는 누구나 쉽게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시경은 지금 이 방송 듣는 북한 분들도 네. 청취자분들 아마 무슨 내용인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시경 하면 위는 그걸 넣,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끝에 카메라가 달린 그런 걸 넣어가지고 위안을 다 자세히 보는 거잖아요.
0: 뭐가 있는지 없는지.
1: 네, 그리고 그게 이제 화면이 나오는 게 TV만 큰 화면에 네. 그게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제가 위는 수면 내시경 안 할 때가 많아요.
0: 수면 내시경이.
1: 그럼 봐요, 제가 이렇게.
0: 안 하실 때가 많다고요?
1: 네, 수면 내시경 안 할 때도 있었어요.
0: 수면 내시경이 일단 그 마취제를 넣어서 네네. 수면 유도제를 넣어서 잠에 들게 하고 그 다음에 보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1: 근데 저는 견딜만 하더라고요. 세상에, 근데 지금은 편해하자니까 또 수면 또 하긴 합니다. 근데 보게 되면 정말 자세히 보더라고요. 그리고 대장 내시경은 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약을 줘가지고 이 안에 내장을 싹 깨끗하게 이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래 이제 항문 통해서 그렇죠. 넣어가지고 자세히 또 보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사람한테서 제일 위험한 암 종류가 대장암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도 많고.
0: 한국인들이 또 잘 걸린다고
1: 네,
0: 하고요.
1: 우리 한국. 하여튼 한국은 음식 자체가 또,
0: 짜서.
1: 또 그런 것도 있고.
0: 네.
1: 근데 어쨌든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암 환자는 많았어도 미리 그걸 조기 적발하는 걸 몰랐는데 한국은 이걸 국가적 차원에서
0: 네.
1: 완전히 우마한 것처럼 2년에 한 번씩 집에서 노는 분들도 이제 그렇죠. 정부가 다 이제 무료로 하다시피 해준단 말이에요.
0: 그러니까 8만 원이 사실 네. 엄청 저렴하게 하신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위랑 대장이랑 다 하셨는데.
1: 네. 여자분들은 또 여자들에 해당한 그거 다 보더라고요.
0: 맞아요.
1: 유방암도 보고 그리고 이제 아래 자궁도 보고 다 보는데
0: 무료로.
1: 남자들은 예, 다 무료죠. 근데 2년에 한 번씩 보다 보니까 미리 적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 그러니까
1: 대한민국은 참 그런 거 보면 너무도 의료가 잘 돼 있는 게 저는 세계적으로 아마 대한민국만한 나라가 없다고 봐요. 이거는.
0: 아.
1: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2년 한 번씩 할 때마다 기분 좋은 게 하고 나면 거뜬하죠. 할 때지 동시에 같이 하는 게 혈액도 같이 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분도 제가 혈액도 같이 봤는데 놀랄 만한 일이 또 생겼죠. 우리 의사님께서 저보고 한 20대에 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제가 잘 나왔어요. 완전 혈액의 뭐 모든 이제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모든 것들이 완전 완벽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와 어떻게 관리하시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0: 저보다 좋으신 것 같은데요.
1: 글쎄요. 그렇게 2년 전에 했을 때도 그렇게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 올해도 또 좋은 결과 나와서 그래서 제가 참 그다음에 또 내시경도 마찬가지고
0: 네.
1: 이렇게 내시경 같은 거는 북한에서는 간부들도 상상 못해요 사실. 이거.
0: 네. 이게 그렇게 초소형 정말 작은 카메라를
1: 맞죠.
0: 호스에 연결해서 줄에
1: 네.
0: 연결해서 넣고 검사하고 네. 거기서 뭔가 이제 용종이라고 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뭔가 탁 뭐가 있으면은 그거를 떼기도 하고 바로 네. 떼기도 하고 바로 검사하기도 하는데
1: 네, 맞습니다.
0: 이게 건강검진할 때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
1: 네.
0: 저처럼 이렇게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무료로
1: 또 그렇게
0: 더
1: 하죠.
0: 이제 네. 비싼 거를 해주기도 하고 하는 게 네. 바로 여기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내시경이 너무나 중요한데 북녘에서는 건강검진이라는 말도 생소하겠죠.
1: 시스템 없죠. 그런 게. 한국 와서 저희는 좀 놀란 게 집에서 저희는 뭐 금방 온 사람

0: 사람들이 보면 이제 해마다 보면 올해는 짝수해. 또 다음에는 호수해 해가지고
1: 맞아요.
0: 올해면 짝수해 사람들 다 보게 된단 말이에요.
1: 네.
0: 그리고 다음에 가면 쉰다가 또그 다음에 보고 그 다음에 또 호수해들은 다 보잖아요. 근데
1: 네.
0: 집에서 노는 사람들도 집에 이제 그게 우편처럼 와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는 당신의 그 건강검진 해입니다. 해서 그게 그 주변에 갈수 있는 병원까지 다내 책자가 와요.
1: 맞아요.
0: 나 그거 놀랐거든요. 근데 우리 탈북자분들이 그런 거 처음에 와서도 무시한 분들 꽤 많아요. 그 무료로 하는 것도 모르고 돈 내는 줄 알고 안간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가 이제 훗날에 알고서에 가봐가지고 아 이게 당신 지금 뭐 암이 지금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떨 땐 떼를 놓쳐가지고 사망한 분도 한몇명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다니면서 항상 탈북자 우리 친구들한테 무조건 해마다 나오는 거 국가에서 하라는 건데 돈도
1: 무조건
0: 안 내고
1: 해라.
0: 하는데 무조건 봐라 막
1: 네,
0: 그러죠. 근데
1: 그렇죠.
0: 네, 근데 중요한 거는 1년에 한 번씩 온 몸에 대한 이제 혈액과
1: 네,
0: 소변 검사 이렇게 통해 가지고
1: 맞아요.
0: 그 질병을 찾아내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위라든가 대장은 내시경을 검사하면서 결국 암이 있냐 하는 거 찾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내시경은 무료로 돼 있는데 좀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아무래도 작은 이제 그 카메라 줄들이 쫙 들어가다 보니까 아프진 않는데 미스껍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그걸 지금은 입안만 이제 입안까지만 이게 머리 액을 넣어가지고 막
1: 네.
0: 하다가 이제 뱉어버리게 하면 그냥 또
1: 마취
0: 예, 그러다 보면
1: 시키려고.
0: 그게 이제 그 마취되면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또 편하게 하려니까
1: 네.
0: 수면 하잖아요. 그럼 수면은 수면 그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수면이자 비용이 내시경 비용이 내시경 비용인 게 아니라 수면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비용인데 그 비용이 두 가지가 합쳐도 그 정도면 싸죠. 근데 병원마다 차이가
1: 그럼요.
0: 나요. 그래서 병원을 알아봐요, 이제. 수면값이 그래도 조금 더 싼데 어딨냐 알아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보통 보면 비싼 데는 한 20만까지 가는 데도 있긴 해요. 근데
1: 네.
0: 제가 알아본 데 가면 제가 갔던 병원이 그래도 그만하면 괜찮아가지고 또그 정도 한번 갔던 데여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거기서 이제 결정했죠.
1: 참 너무 중요해요. 이게
0: 그렇죠.
1: 처음에 초기에 발견을
0: 조기
1: 할수록
0: 적발이 암은.
1: 네.
0: 한국은 보통 보면 뭐 1기, 2기 뭐그 정도 됐을 때는 다 떼내거나 암그 항암제 치료해가지고 낫긴 한데 3기, 뭐 4기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말기를 넘어가면
1: 아.
0: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대한민국은 이게 시스템으로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하게 하고
1: 네.
0: 만약 암이 발생되면 그런 환자들에 한해서는 정기적으로 이제 자주 이제 보게 하지 않습니까? 네,
1: 맞아요.
0: 그런 거 봤을 때는 참 이게 내시경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료 체제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걸참 절감하게 됩니다.
1: 이게 아프지 않아도 발견할 수 있는 게 초기잖아요.
0: 맞아요. 네.
1: 그래서 검진이 너무 중요하고, 북녘에 계신 주민분들도 사실 병원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0: 그렇죠. 맞습니다.
1: 뭔가 사적으로 하는 병원들도 참 많고, 얼마 전에 그 해산에서 온
0: 네.
1: 그 의료인 집안의 따님이 있었는데,
0: 네.
1: 그 집안에서는 이렇게 봐줄 때마다 돈을 받을 순 없으니까, 주민분들이 워낙에
0: 맞아요.
1: 저기
0: 뇌물,
1: 하니까, 막, 뭐,
0: 쌀이나
1: 맞아요.
0: 그렇지 맞아요. 그는
1: 그런 식으로 한다고 들었어요.
0: 그렇죠. 의사들 자체가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
1: 네.
0: 그렇게 해서라도 또 먹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1: 네.
0: 왜냐하면 북한은 개인 의사가 없이 다 국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국가 일반적인 그런 이제 월급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뇌물이 통합니다.
1: 그래서
0: 네.
1: 되게 선한 분 같더라고요. 그분의 부모님은.
0: 그렇죠.
1: 그래가지고 막 조금 가져와도 어쨌든 봐줘야 되니까 하는 게 의사라는 그 직업 자체에 대한
0: 네.
1: 것도 한국과 북한도 참 많이 다른 것 같고.
0: 그렇죠.
1: 그래서 이번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면 괜히 더막 기도 제목들이 많아지고 하는데
0: 네.
1: 이번 내돈내산을 준비하면서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제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1: 아멘.
0: 아멘. 네. 아, 이 말씀 참 이게 볼때 보면요. 저는 이제 북한에서 아무리 국동방송을 들어왔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도 우리 몸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육체라는 거잘 납득이 안 갔어요, 사실은.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계속 이제 통독도 하고 또 그다음에 예배하는 과정에 목사님들 말씀 통해서 좀

0: 좀 이제는 제가 많이 이제는 그래도 이제는 나름대로 제가 이제 집사도 되고 그다음에 요즘
1: 네.
0: 지자 훈련도 받고 있잖아요. 이걸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참 하나님의 나라라고 난 보는 게, 북한은 지옥이라 본다면 한국은 천국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의료 시스템 자체가 있잖아요. 이것도
1: 네.
0: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이 모든 우리 저희 보면 이제 병원 의사님들도 항상 이제 보면 제가 가는 병원들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래 항상 보면 대한민국은 병원이 일요일 하는 병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교회도 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 하니까
1: 네.
0: 항상 이제 우리 병원들에서 치유가 잘 되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1: 참,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면서 이런 이야기들, 이런 기도 제목들도 남과 북이 함께 모여서 예배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그날도 참 모자랐겠다라는 소망도 들어요. 속속들이 다 아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주님께 그런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그런 소망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의 내돈내산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는 말씀을 권위 있게 여깁니까? 아니면 참고만 합니까?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선택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수많은 목소리를 던집니다. SNS의 의견, 전문가의 주장, 세상의 가치관, 하지만 모든 것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먼저 물으십시오.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묻고 따르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복종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6월 4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6월 9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9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10일 수요일 밀양 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1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2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 어린이 축제가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창원 왕성교회 주차장에서 개최됩니다. 6학년부터 3살까지 창원의 모든 어린이들은 참여 가능하며, 샌드아트 공연과 대형 워터풀, 아기 볼풀장, 에어바운스, 체험 부스와 푸드코트가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55-283-0191번 창원 왕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 평안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93-072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기독교 하모니카 합주단 창단을 위한 3개월 교육과정에 참가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토요일 저녁 7시 마산 산호교회에서 진행되며, 40세 이상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5590-900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만 41세에서 만 59세까지의 목사님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6월 20일 토요일까지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051-244-250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석상자 찬양선교단에서 남녀 보컬을 모집합니다. 45세에서 65세까지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연습은 매주 주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보석상자 통기타 오픈마이크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2695-7977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있다. 경남지방 제44회 평신도 연합부흥성회가 6월 8일 월요일부터 12일 수요일까지 김해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334-341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제대학교 국제학생회에서 2026년도 9월 학기 한국어 교실을 위한 예비교사를 모집합니다. 김해 인제대 국제유학생을 즐겁게 섬길 청년 또는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모두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다양한 활동과 모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256-87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아침 일찍 최소한 20분, 가능하면 1시간 이상을 기도와 성경 연구를 위해 따로 떼어놓으며, 또한 잠자기 전에도 계속해서 잠깐씩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캠브리지 7인이 서약서에 약속한 내용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던 후퍼, 도르톤과 같은 사람들이 캠브리지 7인으로 불리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캠브리지에서 열린 무디 전도 집회에서 회심했습니다. 그 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중 일부를 성경 읽기 그리고 기도로 보내는 큐티로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이들은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고요. 또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두 좋아하는 것을 향해 치닫게 돼 있죠. 돈을 좋아하면 돈 버는 것으로, 쾌락을 좋아하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장소로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아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거룩한 쉼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을 듣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첫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코너스톤스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찬송 들으시고요. 조수아의 말씀하시면 그리고 이재현의 찬송 달고 오묘한 그 말씀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참 귀하고 복되시고요. 오늘 방송 함께 들으시면서 또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또 함께 듣고 싶은 찬양들 이곳에 보내주시면 내 삶의 노래로 전국에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과 함께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될 수 있습니다. 단문 50번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찬양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5597번님께서는 매일 결단하지만 매일 주님 없이 안 됨을 절실히 고백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0322번님께서 말씀 앞에서 찬양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가장 역할을 해내고 있는 우리 남편 힘내라고 이렇게 남편에게 편지글 써주셨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애청자분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우리 5597번님, 0322번님처럼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힘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0322번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듣고 올게요. 말씀 앞에서 은혜의 시간, 위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홀리원의 참 행복한 일이야,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이 편곡된 찬양이었고요. 가이펜로드의 오늘 나온 구세주 예수, 영어 찬송까지 띄워드렸습니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함 찬양 가운데 누리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신실하신 주 클래식화이어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신효선이 찬양하는 주말씀 향하여 함께 들으셨고요.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귀한 순금보다 더 사모할 대상이고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이 맛을 아는 성도님들은 시키지 않아도 이 오묘한 말씀에 속살을 얻고자 쉬지 않고 매달리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방송 듣고 계실 텐데요. 찬양들 들으시면서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또 운전 중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시간 말씀과 찬양이 풍성히 넘쳐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함 얻을 줄 믿습니다. 또 기도가 멈추지 않는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 샵9330 문자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양한 문자들 기다리면서 찬양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오늘도 찬양과 기도가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결단하면서 찬양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도 이 방송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 곳곳에 들린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을 살리는 방송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문자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귀 기울이시면 방송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MHz 극동방송인 다음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합입니다. 오늘은 시편 46편을 통해 배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세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셋째,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오히려 기쁨으로 노래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분명히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죠.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이에요.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한국의 편의점이 무려 5만 5천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인구 대비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1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통계가 있는데요. 편의점 매출이 가장 높은 시간대가 새벽 시간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환하게 열려있는 곳, 그래서 누군가는 편의점을 도시의 작은 등대라 부릅니다. 더 오래되셨고 또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등대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첫 곡, 예라모십의 주님의 시선 띄워드립니다.

편의점에서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폐기 직전 상품. 유통기한이 임박해서 곧 버려질 음식들이죠. 그런데 사장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음식들도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한 끼가 된다고. 주님 손에 붙들리면 폐기 직전인 사람도 귀한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다 생각할지라도 주님께 가장 귀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는 자유에 나는 복이

오늘 밤도 어딘가의 편의점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 영혼의 등대 되신 주님도 변함없이 깨어 계십니다. 지친 마음을 들고 그분께 가십시오. 그분은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끝곡으로 소리엘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잔치 공동체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들려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전혜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기. 이삭은 야곱을 불러 축복한 다음 이렇게 당부했다.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는 안 된다. 당장 이곳을 떠나 바딴 아람으로 가서 네 외할아버지 부드엘의 집을 찾아가거라. 네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얻도록 하여라. 그러면 강하신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수많은 자손을 주셔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너와 네 자손에게도 주셔서 네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삭은 야곱을 떠나보냈다. 야곱은 바딴 아람으로 가서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인 라반을 찾아갔다. 라반은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였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바딴 아람으로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얻으라고 한 것과 그를 축복하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 그리고 야곱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 바딴 아람으로 떠난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게 된 에서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욧의 누인 마할랏과 결혼했다. 마할랏 외에도 그는 이미 여러 아내를 두고 있었다. 야곱은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갔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그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그는 거기에 있는 돌 하나를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잠이 들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꿈에 보니 땅에 계단이 세워져 있고 그 끝이 하늘에까지 닿아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자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네 후손이 땅의 먼지처럼 많아질 것이며 서쪽에서부터 동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네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참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정말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무척 두려웠다. 그는 경외감에 사로잡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믿기지 않아. 이 얼마나 놀랍고 거룩한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념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다. 그 전까지 그 성읍의 이름은 루스였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창세기 28장 1절에서 19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곧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은 두려움을 주게 한 말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때도 겁내기보다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현재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김도연의 여름이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과는 조금 다른, 뭐랄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뭔가 곤란한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네요. 내가 중심이 된 삶에 익숙해지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기대가 되기보다는 낯설고 두렵고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말도 기쁨보다는 부담으로 들리지 않을까. 어떤 경우에는 그때 일어날 징조들, 뭐 지진과 재앙 뭐 이런 것들에만 시선이 머무르다 보니까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무너뜨리기 위한 소식이 아니라 약속을 완성하러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두려움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오시기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지금의 시간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V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빈들의 돌아가는 길, 히스트리의 주님 안에 거하네, 어노인팅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들려드렸습니다. 4943번 쓰시는 분, 꽃집 경영 2년차입니다. 가정의 달에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는데 요즘 욕심에 어두워지지 않고 마음을 비우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최선을 다하여 좋은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현실의 부조리를 뛰어넘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께만 있고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니 다만 항상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아주 현실적인 기도를 해주셨네요. 사실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참 마음이 이래저래 복잡해지죠. 저도 뭐 명색이 찬양 사역자인데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살았음에도 또 걱정하게 되고 또 마음 가운데 여러 저의 욕심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저나 이분이나 비슷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좋은 열매 맺게 되기를 저도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4918번님께서 김도현님의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맬 때 처음 신청드립니다 라고 처음 신청하셨습니다. 예, 마지막 곡으로 이 찬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Elevation Worship의 Graves into Gardens, Charity Gale의 I Believe, Michael W. Smith의 Waymaker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중세의 목회자 보나벤투라는 탁월한 인품과 지혜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보나벤투라는 귀족들에게도 인망이 있어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 고위직에 오를 수도 있었지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중세 목회자 그 보나벤투라가 매일 강구했던 일곱 가지 은혜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마음을 밝히는 데 필요한 말씀을 이해할 능력. 두 번째,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분별력.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용기.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거룩함. 자비로운 마음

을 품을 수 있는 경건함, 죄의 결과를 깨닫게 할 두려움,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지혜. 사랑하는 벨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건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부족한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세상의 복락보다는요, 주님과 더 가까이 사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은혜 아니면 앞서서 들으신 첫곡 조수아의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하루 매 순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중세의 목회자 보나벤투라가 매일 구했던 일곱 가지 은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이 두 가지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분별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지혜,

아, 나도 매일매일 강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락, 평안함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발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심령을 위한 좋은 것들을 갈망하는 지혜로운 사람,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사람, 바로 이 별그대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시죠. 이 늦은 밤 무엇을 하며 이 방송을 듣고 계실까 늘 생각하며 기도하며 방송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와 또 신청 찬양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또 생각나는 기도 제목도 주님께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양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커스 월십 소준영의 인도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이유 있음을 믿네. 지금 흐르는 찬양 가사에 큰 위로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아름다운 아카펠라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1절이 이렇게 되죠.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 같네. 2절입니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여러분도 함께 따라 부르셨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아침, 저녁으로 또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요. 일용할 모든 것을 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정절, 의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로 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기반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기업 노브웰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좀 전에 강찬 목사님의 찬양 들으셨는데요. 세상의 소망,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동시에 다른 모든 것에서 고개를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신학자 에리히 자우원은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복잡한 소음들과 끊임없이 괴롭히는 염려와 유혹들이 우리의 시선을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할 때 그 복잡한 것들로부터 과감히 고개를 돌려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비로소 우리를 얽매던 세상의 모든 불안과 염려는 빛바랜 배경처럼 멀어지게 될 것을 믿으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마커스 월십의 시사원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소울싱어즈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홍지승의 너근심 걱정 말아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아이노스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포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에필로그의 예수 나를 위하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연희엘의 새벽 예배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제이어스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히어라운드 월십에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느인팅에 어려운 일 당할 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일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선거입니다.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 없앨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죄를 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덕분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피로 우리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함의 은혜도 입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 세상에서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과 같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와 사랑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며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천국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전해드렸는데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 행복하기를 모두가 다 바라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없고 평안하고 죽음의 공포나 어려움이 없고 행복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모신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 북녘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도 지하교회 성도 여러분도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서 죽음의 공포가 있고 북송되지는

않을까 또는 붙잡히진 않을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시더라도 이 힘든 지금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도 누리시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또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 관련된 소식을 분석해보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만나보실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각 지역에서 FM 채널로 또 어플로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은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께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외부의 소식들을 전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그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북녘의 성도들 품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국내외로 보도된 북한 관련된 소식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또 함께 기도의 제목도 나누는 시간,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한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0: 이번 주 북한 바로보기 소식은 바로 북한의 보릿고개입니다. 보릿고개란 봄 모내기를 하고 보리를 수확하기까지 여름이 오기 전 식량이 부족해지는 시기를 뜻하는데요. 최근 북한은 식량 증대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지방 곳곳에서는 하루하루 한 끼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보릿고개를 이겨내기 위해 돈주에게 고리대로 식량을 꿔서 오늘의 한 끼를 해결하고 결국 가을 수확철에는 몇 배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주들에게 강냉이를 꾸는 등 고리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암울한 북한 농촌 현실에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등지고 있다는데요.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 문제와 해법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보릿고개 허덕이고 있는 북한 농촌 현실에 대해서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요즘 보릿고개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2: 아, 주민들은 봄이 제일 무섭다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 네, 함경북도 회룡 주민들의 소식이었죠?
2: 네, 그렇습니다. 데일리 NK 함경북도 소식통이 지난 22일 알려온 소식인데요.
1: 예.
2: 북한 함경북도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회룡시 농촌 지역 주민들이 텅 빈 식량 창고를 보면서 앓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1: 예.
2: 지난 가을에 정부에서 알곡은 다 가져가고 돈으로 분배금을 준다고 했는데 곧 준다 하면서 어르다가 결국 흐지부지 지나가서 지금 그야말로 보릿고개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현재 식량이 떨어져서 끼니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 농촌의 주민 세대들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2: 이 사람들은 이제 돈주들에게 가서 식량을 빌리는데 당장 굶을 지경인 농촌 주민들은 수확기인 가을에 가서 돈주들에게 시달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1: 네.
2: 돈주들에 가서 고리로 식량을 꿀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식량을 빌릴 곳이 있다라는 게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속사정이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죠?
2: 예, 그렇습니다. 돈주들은 식량을 꿔서라도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농촌 주민들을 상대로 식량 고리대를 하고 있는데요.
1: 네.
2: 소식통에 의하면 돈주들은 질이 안 좋은 묵은 강냉이를 농촌 주민들에게 구워준 다음에 한 키로를 구워주면 가을에 두 키로를 받는 식으로 현물 이자율을 100%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이자율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이 악순환의 고리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 아닙니까?
2: 예, 이자율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1: 예.
2: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기 어려운데요. 안 빌리면 굶어 죽어야 하고 빌리면 가을에 쪼들려야 하는 이 처지에 놓인 농촌 주민들은 일단 당장은 보릿고개를 넘겨야 하니까 한숨을 쉬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돈주들에게 강냉이를 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2: 근데 이런 상황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어서 더욱 절망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1: 북한의 농촌 현실이 이러니까 대안을 찾기 어려워서일까요? 청년들이 또 농촌에 등지고 있다고요?
2: 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는 노력들을 청년들이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2: 일단은 농촌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청년들이 농촌을 등지고 다른 일거리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1: 네.
2: 농촌의 젊은이들은 금광이나 건설 현장, 수산사업소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년들은 이 농사를 지어봐야 국가에서 다 가져가고 남는 건 돈주 빚뿐이다. 그래서 금강에 가면 그나마 하루 세 끼는 먹여주고 또 현금도 지어주니까 농촌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떠난다고 합니다.
1: 예, 그럼 농사는 누가 짓고 있을까요?
2: 예, 그것이 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1: 예.
2: 농번기가 되면 일손이 부족하고 그 일손을 청년들이 메꿔야 되는데 청년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이죠.
1: 예.
2: 결국 그 빈자리는 농촌 지원에 동원되는 학생들 몫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강냉이 영양단지는 학생단지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지금 학생들에게 의지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그렇군요. 북한이 지금 보릿고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목사님 오늘 나눠주신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와 또 분석 부탁드립니다.
2: 네,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이 보릿고개를 넘기고 있다고 하니 정말 힘들겠다라는
1: 네.
2: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굶는다는 소식보다는요. 차라리 고리대를 물지만 돈주들이 식량을 빌려준다고 하니 다행이다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2: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악순환 상황에

0: 있다는 거죠.
1: 네.
0: 돈주들이 농부들의 약점을 잡고 고리를 취하기 때문에 돈주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농부들은 점점 더 가난하게 되어서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1: 예.
0: 이 돈주들은 고난의 행군 때 시장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돈주가 된 것이죠. 근데 이 돈주들이 순기능을 하기보다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니 참 걱정스럽습니다.
1: 네.
0: 이것은 빈부격차를 만들면서 사회 갈등 요인이 될 텐데 시한폭탄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상당히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 같고 관리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1: 네.
0: 세 번째로는 소식통에 의하면 국가가 농부들의 고통을 한복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가을에 알곡을 가져가고 분배금은 주지 않는 그런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알곡을 가져갔으면 분배금을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 북한에서 배급 체계가 무너지면서 이 인민들은 자력갱생에 나서고 있는데
1: 네.
0: 국가는 농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국민들을 잘 존중하지 않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번째로는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농촌은 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 희망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더 슬프게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공산주의 국가 북한에서는 거주의전의 자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그러니까요.
0: 지금 북한에서 배급체계가 무너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보릿고개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니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1: 네.
0: 북한이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권력부패를 막아서 주민들이 삶의 희망을 갖도록 그렇게 바뀌면 좋겠습니다.
1: 예. 자, 오늘 나눠주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목사님이 기도 제목 세 가지도 나눠주시겠습니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농부 가족들이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고 있다고 합니다. 굶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좁소서. 하나님, 돈주들이 자기 배만 불릴 것이 아니라 아픔을 함께하여 공동체로 살아가는 지혜를 갖게 하여 좁소서. 하나님, 국가가 권력을 이용해 주민들을 수탈하지 않게 하시고 주민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남북이 함께 짐을 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기도의 한마음 꼭 품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북한 바로보기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아시아 석유 재고가 최소 운용 수준에 근접했고 유럽과 미국도 수개월 안에 공급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군이 이란 남부에 미사일 발사대와 기뢰 부설 선박을 공급했다고 밝히며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또 이란 정부가 87일 만에 국제 인터넷 차단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미국과의 협상 국면 속 통제 완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예고하며 외국인 철수를 경고했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석유시설 공격으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도산 안창호함 환영식이 열렸고

한국과 캐나다 해군은 합수식을 통해 안보 협력과 우호를 다졌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밀수 단속 협조를 요구하자 북한 당국도 외화벌이 기관들의 주의를 지시하며 북중 접경 지역 통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POP 데몬헌터스 OST인 골든과 BTS의 수임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를 수상하며 한국의 가요들의 글로벌 영향력을 다시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콘텐츠 열풍 속에 대만과 홍콩, 일본 관광객 사이에서 한국에 장기 체류하며 현지 생활을 경험하는 한 달 살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칼라일 그룹의 제프 커리 에너지 부문 최고 전략 책임자가 아시아 석유시장 재고가 이미 최소 운용 수준에 근접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유럽은 한 달 안에, 미국은 오는 7월쯤 비슷한 공급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최소 운영 수준은 파이프라인과 저장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최소 재고량을 뜻하는데, 현재는 저장된 원유 가운데 실제 시장에 즉시 공급할 수 없는 물량이 많아 체감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하다는 설명입니다. 최근에는 디젤 가격이 항공유 가격을 넘어설 정도로 석유 제품 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아시아 석유 제품 거래 허브인 싱가포르 시장의 불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리 책임자는 미국 전략 비축유 방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원유 공급 확대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의 재고 감소 상황이 오히려 이란의 협상력을 키우고 있다며 이란의 협상 지위가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이란 남부를 공습했다고 밝히면서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폭스뉴스는 미국 중부사령부를 인용해 미군이 이란군 위협으로부터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 공격을 수행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타격 대상에는 미사일 발사대와 기뢰를 설치하려던 선박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은 현재 진행 중인 휴전 국면에서도 자위권 차원의 군사행동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는 보도 직후 나왔습니다. 이란 언론도 남부 반다르 아바스 지역에서 폭발음이 발생했다고 전했는데요. 반다르 아바스는 이란 해군과 공군의 주요 기지가 위치한 전략 요충지로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핵심 군사 거점입니다. 중동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주변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아일보는 이란 정부가 약 3개월 동안 이어졌던 국제 인터넷 차단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국제 인터넷 접속 재개를 지시했고 현재 제한적으로만 해외 인터넷을 이용하던 시민들의 접속 환경도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지난 1월 반정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전국적인 인터넷 차단을 시작했고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이 이어지면서 통제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국제 인터넷 감시단체 넷블록스는 당시 이란의 네트워크 연결률이 사실상 1-2%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분석했는데요. 장기간 인터넷 차단으로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이 큰 타격을 받았고 사업 폐업과 실업 증가도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고가의 VPN을 통해 제한적으로 해외 인터넷에 접속해왔는데 암시장 VPN 가격 급등으로 경제적 손실도 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국과의 협상 진전 속에서 내부 안정과 정상화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예고하며 외국인 철수를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민간인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키이우 내 군수산업시설과 드론 관련 시설, 지휘소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외교 공관 직원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 외국인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키이우를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전날에도 키이우를 향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해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 측은 최근 점령지 루안스크의 대학 기숙사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바다 학생들이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인근 군사시설을 타격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브랜스크주의 석유 저장시설을 공격하는 등 맞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정유시설 처리 능력의 약 25%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양국 모두 에너지 시설과 군사 거점을 겨냥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열린 도산 안창호함 입항 환영식에서 한국과 캐나다 해군이 양국 바닷물을 하나로 섞는 합수식을 진행하며 우호와 안보 협력을 다졌습니다. 국산 잠수함이 태평양을 횡단해 캐나다에 입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지에서는 원주민 전통 공연과 군악대 연주 등 공식 환영 행사도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한국 해군과 캐나다 태평양 함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캐나다 측은 한국 잠수함의 입항이 감동적이고 고무적이었다면서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도 6.25 전쟁 당시 캐나다가 핵심 우방국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연합훈련이 양국 해군 교류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하와이부터 캐나다까지 일부 캐나다 승조원이 도산 안창호함에 직접 탑승해 성능과 거주환경, 상호 운용성 등을 체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행사 이후 한국 해군은 도산 안창호함 내부 공개 행사도 진행하며 장거리 잠항 능력과 무장체계 등 국산 잠수함 기술력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입항과 연합훈련은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노후 잠수함 교체 사업을 통해 최대 12척의 신형 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이며 현재 한국 한화 오션과 독일 업체가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실제 운영 경험과 유지 보수 체계, 교육 훈련 역량까지 포함한 종합 지원 능력을 강조하면서 수주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밀수 단속 협조를 요청하자 북한 당국도 외화벌이 기관들에 당분간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세관을 통하지 않는 비공식 무역 거래를 줄이기 위해 북한 측에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세관을 통한 공식 거래를 확대하는 대신 밀수 단속과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 내부에서는 기계류와 전자제품, 산업자재 등 상당수 물품이 공식 통관 과정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밀수를 완전히 없애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내부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비공식 거래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북중 접경 지역에는 야간 감시 장비와 감시 카메라 설치가 확대되면서 밀수 환경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 내부 통제까지 강화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관련 업자들과 외화벌이 기관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기관들은 밀수를 통해 운영 자금과 물자를 확보해왔기 때문에 통제 강화가 장기화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단속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더 은밀한 우회 거래와 변칙적 비공식 무역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의식해 대북 제재 이행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 OST 골든과 BTS의 수임이 미국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수상하며 K-POP의 글로벌 영향력을 다시 입증했습니다. 골든은 올해의 노래 부문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등 세계적인 팝스타들의 곡을 제치고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극중 가상 걸그룹 헌트릭스의 노래를 맡은 한국계 미국인 가수 이재와 레이 아미는 팬들과 제작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작품의 성공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특히 이제는 팬들 덕분에 큰 힘을 얻었다며 영화와 음악을 함께 사랑해준 전 세계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골든은 앞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장기간 1위를 기록했고 그래미와 골든 글로브 등 주요 시상식에서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BTS의 정규 5집 타이틀곡 수임도 송 오브 더 서머를 수상하며 존재감을 이어갔습니다. BTS는 올해의 아티스트와 베스트 남성 K-POP 아티스트 부문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3대 대중음악

음악 시상식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AMA에서 한국 음악이 잇따라 수상하면서 K-POP의 세계적 위상이 다시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K-POP이 이제 특정 장르를 넘어 글로벌 대중문화의 중심 흐름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이런 K-콘텐츠 열풍 속에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한국에 장기간 머물며 현지 생활을 경험하는 이른바 한 달 살기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 플랫폼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 달 살기 관련 상품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7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만 관광객이 전체 예약의 약 60%를 차지하며 수요 증가를 주도했고 홍콩과 일본 관광객들의 예약도 크게 늘었습니다. 드라마와 예능, 유튜브 등을 통해 한국 생활 문화에 익숙해진 외국인들이 단순 관광보다 실제 현지인의 삶을 체험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분석인데요. 서울의 카페 문화나 편의점, 대중교통, 동네 상권 같은 일상적 풍경 자체가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소비되고 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여기에 재택근무와 디지털 노마드 문화 확산으로 장기 체류 부담이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정부 역시 올해부터 원격 근무자들이 한국에 체류하며 일과 여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광 비자로는 장기 체류 절차가 복잡했지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관련 문의와 예약도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K-콘텐츠 인기가 관광을 넘어 체류형 소비와 생활 문화 체험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5월 27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수요일 북한 지역은 비구름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기온도 평년보다 낮아서 낮 동안에도 비교적 선선하거나 서늘한 기운이 돌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0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진남포와 신의주, 삭주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양덕은 오전에 한때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진남포 20도, 신의주 19도, 삭주 17도, 양덕 15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진남포 24도, 신의주 23도, 삭주 21도, 양덕 17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장현과 개성, 신계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장현과 개성, 신계 모두 19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장현과 개성 25도, 신계 22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원산과 고성에서는 종일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 17도, 원산 16도, 고성 15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함흥 19도, 고성 18도, 원산 1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를 유지하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7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전 세계의 동포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와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격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북녘의 성도 여러분 가운데 또 북방 지역에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이야기를 편지나 엽서로 저희에게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도움을 저희가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조금 일찍 하루를 시작하시거나 아직 잠에 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들, 또 북녘의 성도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출진형 경남30경 FM98.1 메가헤르츠 신주 FM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금식기도와 관련해서 기도와 관련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살에 올려드리는 금식기도는 천재를 만들고 6살의 금식기도는 위인을 만들고 10대의 금식기도는 좋은 진로를 갖게 하고 20대의 금식기도는 음란죄를 막고 30대 금식기도는 중독과 유혹을 막고 40대 금식기도는 갱년기와 암을 막고 50대의 금식기도는 노후의 빈곤과 우울을 막고 60대 금식기도는 자녀에 닥칠 풍파와 가문의 위기를 막으며 70대 금식기도는 치매와 고독의 그림자를 막고 80대 이상의 금식기도는 죽음의 공포를 막고 천국 소망을 완성한다.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나눠주신 기도의 은혜인데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억압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구하면 다 받으리라 하셨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메마른 땅에 샘물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이 새벽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걸음걸음 따라 나아가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구원의 깊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님의 목소리로 내용

오늘 은총이버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주 이 시간 매일같이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준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100세에 아들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 조금 못해요. 아브라함은 말 한마디 반항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독생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사환 두 사람하고 칼하고 장작하고 불을 다 준비해가지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아버지로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려울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잘 준비를 해야 더 좋은 미래를 맞이하게 되죠. 준비된 사람에게 사명과 축복이 온다.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돌 두 판을 갖고 자기 준비가. 인간이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따로 준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준비된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 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한 곳으로 갔다고 그랬죠. 순종에 대한 각오입니다. 아브라함, 준비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준비했다고 그랬죠. 나무,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 이삭 아들 준비했죠. 이삭은 예수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불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로 칼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 칼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참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변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뭐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감탄을 했을까.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네 마음과 네 중심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결단을 하면은, 결심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준비할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나에게 아무리 나무를 자르는데 6시간을 주어진다면은 나는 그 중에 4시간을 도끼를 간다 그랬어요. 칼을 간다 그랬어. 내가 준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나보다 먼저 행하실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8개월 차 함경남도에서 온 김은혜입니다.
1: 남한 정착, 대한민국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함경남도가 고향인 김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마지막 만남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북녘계 주민분들이 하나님이 대체 누구길래? 내가 들었던, 북한에서 들었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여정 중에 이곳에서 정착하시면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북한 주민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0: 예, 북한에서는 미국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1: 네.
0: 네, 땅바닥에 떨어진 그 사과를 주워 먹었다고 아이에게 총광수로 도적이라고, 이마에 도적이라고 썼다. 아, 이래서 저는 아주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제가 한국에 오는 길에서 이 하나님이 자녀를 알게 되고 그 인연을 통해서 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 여기 한국에 오니까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1: 네.
0: 예, 하나님은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또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도 해 주셨거든요. 예, 진짜 우직 갈 곳 없는 우리한테는 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랑도 보여주셨고 또 많은 은혜도 베풀어 주셨어요.
1: 네. 예. 그럼 하나님을 북녘 주민분들에게 나눌 때 이 하나님을 꼭 한번 믿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0: 네. 저는 지금 그 북한 우리

0: 이 내서 살고 있는 부모, 형제, 제 자식,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모든 동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예, 비록 우리가 지금 어둠 속에서 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북한 네. 분들이. 그래 살고 있지만 해도 희망은 있다는 거.
1: 아멘.
0: 예, 희망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1: 아멘.
0: 그래 북한에서는 뭐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뭐 그게 그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없고 또
1: 맞아요.
0: 오직 우리는 수령에 대한 충성심으로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수령을 따라서 나가고 거기 수령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진짜 우리한테는 백성을 위한 정치가 없는 거예요. 모두 굶주리고 또 거기에서 예? 서로 삶을 위한 투쟁에서 뭐 형제도 없는 거예요. 그
1: 네.
0: 돈에 대한 양보도 없고 종문주가 장사를 하면서 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저 뒤통수 치고 그저 니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고 이런 양육강식으로 살아왔거든요.
1: 네.
0: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북한을 향해서 이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언제 그 우리도 언젠가는 그 통일이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1: 아멘.
0: 예, 우리 제가 만약 통일이 되는 그 날에는 진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불씨를 그 북한 땅에 가서 지펴주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그 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여 해 전도도 하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지금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저 하나님 만나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1: 아멘.
0: 네.
1: 하나님 만나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저희 하나님을 만나면 사실 많은 게 변하잖아요. 나의
0: 네.
1: 마음이 변하고 나의 고백이 변하고 내가 생각하고 걸어가는 길이 변하는데 선생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됐던 게 어떤 게 있으세요?
0: 많이 변했어요. 제가 성격도 그 우리 함흥이라 하면 함흥 얄개라 하거든요.
1: 얄개?
0: 예, 함흥 얄개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함흥 사람들은 이 무슨 이런 일에 부닥치면 이 감정을
1: 네.
0: 다 폭발하고
1: 그
0: 엄청 그 삶이야 투쟁에서는 막 뭐 없어요. 뭐 없어요.
1: 네.
0: 그저 막 재뚫고 싸움하고 그저 제 이걸 뭐 장사한다면 그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1: 네.
0: 예. 그저 저만을 모르는 이런 삶을 많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제가 그게 모두 그 뭐야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네, 그런 걸 느끼게 되고 예,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산다면
1: 네.
0: 예, 우리 모두가 화목해질 수 있고 예,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북한 땅의 분들도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알게 된다면 예,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예 하나님이 그 넓은 그 하나님이 예 그 우리에 대한 그 사랑으로 모두 산다면 예 모두가 그 조국 통일도 빨리 올 수 있고 하나 된 땅에서 예 그 우리 나라가 하나가 돼 가지고 예 잘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1: 아멘.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남과 북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요. 복음 통일의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함께하면서 함경남도가 고향인 김은혜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0: 네.

우리를 구원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조금 전에 찬양의 가사와도 같은 감사의 고백들이 남과 북 가운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길 바라고 또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니. 우리의 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지친 마음 가운데에도 오늘 다시 살아갈 새 힘을 주시며, 독수리와 같이 독수리 날개 치듯 나아가는 그런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의 초청 가운데 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 역사의 한 장을 기대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의 말씀 이어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초청하셨을까? 라는 제목의 말씀, 이사야 43장 19절과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우리 가운데 살맛나는 인생 원치 않아, 뭐 근사하면서도 복된 가정생활 바라지 않아, 이런 분이 계실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살맛나는 인생 근사하고도 복된 가정생활 원합니다만은 현실은 기대와 달라서 우리가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의 아픔 고민 다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의 주어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 네가 능력 있으면 한번 새 일을 행해보라, 그 얘기가 아니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살만 나는 소망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좀 세상 살다가 내가 좀 문제가 좀 있어도 그래도 내 힘으로 살만 나는 소망의 주인공 되기 힘들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좀 살만 나는 소망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살만 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전제로 까는 겁니다. 이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노력하고 애쓴 것이 내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 착취당합니다. 마치 이 빚을 많이 지면 사업 들어오면 내가 한 달 내내 직장 생활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잠자지 못하고 그리고 봉급 들어올 날 그 봉급을 내가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도대체가 내 것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앞이 캄캄한 겁니다. 게다가 포로 생활을 한두 해도 아니고 70년 동안 그리고 나니까는 이제는 앞날이 막막한 겁니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광야라고, 광야 황무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10분 발휘할 수 없는 환경 여건을 뜻합니다. 거기에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사막, 인간답게 살기 너무 환경 여건이 열악한 그런 사막인데 젖줄 같은 강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그런 분이에요. 바로 그런 분에 대해서, 그런 분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관련된 거, 하나님이 7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숙제를 바벨론 포로 사건을 통해서 깨끗이 해결하는 거 알지 못하냐? 나는 네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네가 상상도 못했던, 그래서 새로운 일을 능히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라면 소망 가질 수 있겠지요? 그 소망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여러분을 초청하신 겁니다. 여러분, 초청의 열매를 맺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하나는 불러줘야 합니다.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불렀을 때 내가 또 반응을 하고 만나야 합니다. 부름과 만남이 만나야 초대가, 초청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나 초청하시는 줄 압니까?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아무나 불러요? 아니잖아요. 특별한 목적이 있고 소중한 사람일 때에 부르고 만나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한 분으로 보셨기에 부르셨고 이렇게 만남의 자리로 우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왜 부르셨어요?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을 새일을 이제 좀 나타내고 싶으셨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영원토록 복된 새로운 출발하길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복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에 아무에게나 하냐? 그건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야 돼요. 미래의 복된 내일의 주인공 되려고 하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변화를 거부하면서 복된 미래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보면 앞서가는 분들이 있어요. 변화 거부하는 사람치고 앞서가는 사람, 앞서가는 기업인다 보세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여건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기에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후회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거부하면 잘해야 현상 유지예요. 그런데 현상 유지하는 동안 이 환경 여건은 기다려주지 않고 계속 빠르게 가니 변하지 못하면 결국 현상 유지지만 결국은 큰 그림으로 보면 퇴보요. 남들보다 뒤처지는 겁니다.
물론 변화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어떻게 변화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한다잖아요. 피터 브러커. 그가 그런 말을 했죠. 변화는 위협이 아니다. 기회다. 그러니 경영에서 성공하려면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변화 역시도 여러분을 협박하려고 변화하라는 것이 아니고 복된 세일의 주인공 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변화는 하되 변질되지 말고 뒤처지지 말고 복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의 주인공이 되도록 변화하라고 하는 겁니다. 복된 미래를 안겨주는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된 미래 주관하신 하나님 제대로 알아가야죠. 아니 여러분 잘 알잖아요. 뭔가 새로운 변화를 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변화를 위한 정보를 아는 거 맞잖아요. 아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무조건 투자해요. 그쪽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고 투자해요.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나는 다 알아.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배워가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요, 나름대로 알 만큼 안다고 하는 니고데모 보고 변화를 위해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잘난 체하고 오만할 나름대로의 건수 같은 걸 보이며 살았던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전국적인 대소사를 위해서 불과 70명만 뽑았던 산헤드린 공유회의 멤버로서 출세 가도를 달렸던 성공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시간 내서 밤중에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랍비가 맞습니다 라고 인정해 줄 정도로 이 강단도 있는 사나이 중에 사내 대장부였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거듭나라는 거예요. 변화해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아니 손가락질 받는 인생 보고 변화해라 거듭나라 이해가 가요. 그런데 존경받고 훌륭하고 경건한 사람을 보고 거듭나야 한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생각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래 본문 직전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뭐 오래 다니셨던 분이건 처음 나오셨던 분이건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고 옆에 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또 여러분도 알 수 없는 인간의 미래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다 아십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거듭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요? 존경받고 있다지만은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그 변화를 거부해버리고 존경받는 데만 익숙해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으로 추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다지만은 안일에 빠져버리고 익숙해진 것에 그저 동아리를 틀고 나면 언제부턴가는 뒤처지게 되고 새롭게 그 다가온 변화의 물결로 인해 내가 잘 나가던 것들 모든 것이 휩쓸려 가는 것이 인생살이이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어도 날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변화를 거부해버리면 결국 종교생활에 익숙한 채 경건의 모양은 혼자 닿으면서도 결국 외식하는 인간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요 미래를 조망하면서 살았던 그 아놀드 토인비가 그로 인해 유럽의 문명이 변화됐다고 하는 바울이 한 말이 저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말한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과거에 익숙해지려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의미로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미래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늘나라 보기 위해 거듭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맞아, 맞아. 세상 사람들도 앞서가는 사람들은 변화를 기꺼이 감수하지, 피곤하고 지쳐도. 근데 저 목사가 거듭나야 된다. 혹시 또 뭔가 대가를 지불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분이 계신지 몰라요. 전혀 아닙니다. 오염은 안 돼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거듭난다. 이게 거듭 태어난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실 어머니에게 가서 부탁해가지고 효도를 많이 해서 태어났어요. 한게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태어나는 것은 내가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나를 위해 희생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해서 10개월 동안 불편하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해산의 고통까지 기꺼이 감수하시는 어머니의 희생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딱 그거 하나 있을 때만 태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내가 비록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어도 나의 허물과 죄악까지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대신 알아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희생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게 거듭난다, 태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속사람 거듭나는 건 너무 쉽고도 너무 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 진리를 믿지 못하는 걸 방해하는 여러분이 불행하길 바라는 사탄 마귀가 술수를 부려요. 왜? 이해가 가요. 사탄 마귀 입장에서 가면 사탄 마귀 하수인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리면 사탄의 왕국은 허물어지잖아요. 근데 머리는 또 비상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변화해야 된다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변화하라고 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을 보세요. 변화라고 말은 하는데 거듭날 수 없는 엉터리 방법으로 변화하라고 세뇌시켜요. 그럼 변화가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말은 변화하라는 거지만 거듭날 수 없는 거 가지고 변화하라고 하는 게 완전히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사탄의 저 수법에 넘어갔고 지금도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총 입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예배의 부름 때 값없이 저도 그 젖을 사라, 돈 지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라라고 말씀했는데도 자꾸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태어날 때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받아들이는 거라니까요. 근데도 주변에 많은 분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 종교도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인들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 그 미식 축구에 그 전설과 같고 위대한 감독이라는 쪽 깁스의 간증을 제가 소개할게요. 이번에 친구가 개를 키우는데요. 걔가 어느 날 보니까는 이웃집에서 애완동물로 키우는 토끼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는 그 토끼를 꺼집어냈는데 아뿔싸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 죽은 토끼를 데려다가 깨끗이 목욕시키고 살아있는 토끼 마냥 단장도 해주고 향수까지 뿌리고, 기록에 의하면 밤 12시에 그랬대요. 밤 12시에 이웃집 담을 넘어가지고 토끼장에 몰래 넣어뒀답니다. 다음날 아침에요, 누가 문을 두드리더래요. 이웃집 사람이더래요. 이렇게 말했다고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보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동네에 이상한 사람이 사는 모양이야. 우리 집 토끼가 사흘 전에 죽어서 땅속에 파묻었는데 누군가 끄집어내서 그것을 목욕시키고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고 향수까지 뿌려서 도로 토끼장에 갖다 놓았어. 참 별일이지. 이상한 사람이야. 살아있는 토끼가 되는 겁니까? 그러나 죽은 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요. 영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가 경선행을 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것은 플러스 알파가 되고 영적인 근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셔도 너끈히 소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자양분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내가 살아 있어야 돼.

되잖아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죽은 영혼인데 죽은 영혼을 단장하려고 착한 일 좀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찬송도 하고 그런다고 살아있는 영혼 되는 겁니까? 속사람의 근본 변화는 외적인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심보 고약한 사람이 환경 여건 좋아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혹은 출세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되던가요? 여러분의 인간의 근본 변화 거듭나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에 정말로 내가 영원토록 복된 인생의 주인공 되고 싶으면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화목제물,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한 사제의 은총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만 거듭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속사람 거듭나는 것은 어떤 방법도 없어요. 오직 유일무이한 방법은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날 사랑하시고 나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하나님이 거듭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가장 증오하고 가장 혐오하고 가장 큰 끔찍한 죄악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로 저 예수님 만나는 길을 피하고 다른 길 걸어가는 것, 이것을 가장 무시무시한 죄악으로 간주해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도덕 윤리적으로 성인군자고 요조 숙녀 같아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만나는 길을 거부하고 다른 길 가려고 하는 그것이 천추의 한이 될 죄로 하나님은 간주하시고 심판해버리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죄 짓고 혹은 도둑질 해놓고 그리고 선행 좀 했어요. 그러면 선행 좀 했다 그래가지고 살인죄 짓고 도둑질한 죄가 정당화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행을 하고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열매 맺으려면 우선 법부터 지키고 가야 할 길부터 걸어가야지요.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세상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덕윤리적으로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 하지 않고 살아가면 충분한 거 아니냐고, 뭐가 문제냐고 그렇게 말하면 그건 지옥에 가도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창조하시고 잘못했던 것까지 대신 담당하시고 희생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 가까이 하고 예수님 만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정통신앙입니다. 성경이나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한때 대단했던 사람들이 왜 결말이 좋지 않았나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봤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 고개 저어버리니 사탄의 사냥감 되고 결국 종말이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걸어가야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습니다. 혹 시행착오를 겪어도 정통성이 보장된 길을 걸어가면 회복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어리석은 오해받은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주십니다. 요셉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기에 요셉 본인은 물론이고 가문은 물론이고 주변 공동체까지 살려내는 그런 일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도 정도를 걸어갔던 다니엘은 훗날 정권이 교체되어도 계속 중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만 걸어갔던 나단 선지자는 다윗 때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두고두고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나라에서도 직장에서도 언제나 정통성을 따라야 합니다. 옆길로 가지 말고 가야 할 길로 가야 안전합니다. 정통성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운 환란의 폭풍우가 밀어닥칠 때에 마치 잘 나가고 쭉쭉 뻗어가다가 인사청문회 때에 창피 톡톡이 당하는 것처럼 모든 것 뿌리째 뽑히고 마는 겁니다. 정통성이 없으면 나름대로 최선 다해도 항시 불안해요. 그래서 무슨 일만 터지면 괜히 불안해가지고 지금까지 싸운 다 된 밥에 스스로 채뿌리고 마는 겁니다.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길 걸어가야 합니다. 이 말 저 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

0: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세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칼빈 말대로 교회는 그 어머니의 적과 같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 베푸십니다. 이게 순리입니다. 여러분 순리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머리가 비상했던 아이도벨이나 인기가 대단했던 압살롬, 잘 나가다 보는 한순간 나가 떨어지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할 길 걸어가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시고요. 이사야서 보면 엊그제 이제 성경 읽다가 보니까는 자손에게까지 복 주시더라고요.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왕 한 번뿐인 인생 자녀들에게까지 복주는, 후손에게까지 복주는 그런 길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왜 초대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미래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보지 못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부르신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 초대하셨어요? 우리의 미래 주관자께서 살만 나게 하는 새일 행하시고 싶어가지고, 환경이 광야 같고 사막 같아도 새일 행하고 싶으셔가지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새일을 행하리라. 아무쪼록 살만 나는 인생 좀 근사하고 복된 가정생활하기 위해 변화할 때는 변화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이사야 43장 19절과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은 왜 나를 초청하셨을까라는 제목의 말씀,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의 기도 제목들, 그 마음의 감동들 우리 주님께 갖고 나아가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0: 5월 27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평안도에서는 30에서 80mm의 비가, 함경도와 황해도에서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최저기온은 함흥과 서울, 광주와 목포, 제주가 21도, 해산과 대전이 20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개성, 대구와 부산, 여수가 19도, 평양과 강계, 춘천과 포항이 18도, 강릉이 17도, 청진이 16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평양이 28도, 개성과 목포가 26도, 서울과 대전이 25도, 춘천과 제주가 24도, 여수가 23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부산, 대구가 22도, 강계와 함흥, 강릉과 포항이 21도, 해산이 20도, 청진이 1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면서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대부분 비가 그치겠으나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에서는 비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비가 내리듯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우리의 그 모든 순간을, 우리의 내일을 주장하시는 주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와 믿음의 선포로 함께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황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15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3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FEBC
1: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아기가 엄마라고 부를 때 엄마는 아기 가까이 다가오죠. 왜 그래 아가야 하고 엄마는 아이에게 묻습니다. 우린 어린 아이와 같고 주님은 어머니와 같아서 우리가 주님 하고 부를 때 그분은 우리 곁에 가까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기도할 때 이 사랑의 주님을 의식해 보십시오. 습관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주님 앞에서 떨며 설레며 조용히 그분의 임재를 생각해 보세요. 조심스럽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영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는 변화되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은 달콤해집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가까이, 아주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예배함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가 감동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가족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뿌리이며 가지이고 열매인 가족을 귀히 여기며 감사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가족들과 사랑과 관심을 나누는 하루 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가족이라는 선물을 아름답게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정직히 서겠습니다. 성경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소서. 말씀을 남을 비난하는 도구로 삼지 않게 하소서. 기도로 하나님과 만날 때 나의 욕심을 강청하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나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게 하소서. 자기 연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눈물 흘리게 하소서. 네.

인생은 정말 현명한 이들의 말처럼 어두운 꿈은 아니랍니다. 때로 아침에 조금 내린 비가 화창한 날을 예고하거든요. 어떤 땐 어두운 구름이 끼지만 다 금방 지나간답니다. 소나기가 와서 장미가 핀다면 소나기 내리는 걸 왜 슬퍼하죠? 재빠르게 그리고 즐겁게 인생의 밝은 시간은 가버리죠. 고마운 마음으로 명랑하게 달아나는 그 시간을 즐기세요. 가끔 죽음이 끼어들어 제일 좋은 일을 데려간다 한들 어때요? 슬픔이 승리해서 희망을 짓누르는 것 같으면 또 어때요? 그래도 희망은 쓰러져도 꺾이지 않고 다시 탄력 있게 일어서거든요. 그 금빛 나는 날개는 여전히 활기차 힘있게 우리를 잘 지탱해 주죠. 씩씩하고 그리고 두려움 없이 시련의 날을 견뎌내 주어요. 영광스럽게 그리고 늠름하게 용기는 절망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에는요, 기쁨과 감사가 그득하지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지요. 도리어 하나님을 얻는 진정한 복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 그런 삶은 슬프고 괴로울 거라 지레짐작하기도 하지만 나를 드림이 곧 하나님을 얻는 것이 될 것 믿으시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김선의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바라던 바다 두 번째, 은혜의 바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할 텐데,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그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삶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모든 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내도록 하십시오. 오직 한 점의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롭고 고귀한 피로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으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 태어난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Everybody!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파된 기쁨. 우리 삶에 뭐라 그럴까, 약간 고결하고 놀랍고 아름답고 대단한 것을 생각하고 쫓아가고 그런 삶을 살고 싶으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하면 소소하고 짜잘하고 짜치고 자그마한 것들에 집중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14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한 자녀로서 이전에 알지 못하고 쫓았던 이 세상의 악한 욕망에 따라 더 이상 살지 말고, 악한 욕망 따라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조상들을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 해방되어 참된 것을 받게 돼서 은이나 금같이 장차 없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따라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장차 없어질 것들, 이전에 생활 방식, 짜잘한 것들, 그런 걸 따라 살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어떻게 살아야 되냐?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도 삶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막 그런 것을 집중하고 그런 것에 애착을 갖고 열심히 산단 말이죠. 아마 여러분 지난 한 주 오늘 여기 이제 교회 오셨는데 지난 한 주 되돌아보시면 막 거룩하고 온전하고 막 그런 것들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짜잘하고 짝치고 막 그런 것들을 붙잡고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거룩한 것들을 보고 살았습니다 하고 짜친 걸 보고 사셨겠죠.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마음은 거룩하고 고귀해 보이고 온전한 걸 보여주고 살고 싶으나 나의 삶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목회자 자녀로 컸거든요. 작은 교회 목회자 자녀로 컸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제가 오락실에 한참 뭐랄까 이 마음을 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문제는 오락실에 마음을 두면은 자본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제가 자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딱 보니까 저희 집에 이거는 제가 그 시점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보니까 어머니가 아들이 오락실 가고 싶으면 가져다 쓰라고 돈을 보이는 데다 딱 두셨어요. 이거는 아들한테 너 가서 이거 너의 취미생활을 해라라고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기꺼이 제가 어머니의 뜻이 그러시다면 제가 이거 기꺼이 가져다 쓰겠습니다. 그거를 딱 집어가지고 이제 다 동전들입니다. 그거 가가지고 이제 게임을 막 신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가끔 막 정말 뭔가 재밌고 즐겁게 하고 있는데 싸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막 하고 있는데 싸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길을 돌아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때 깨달았죠. 아 이것은 오락실에 가서 쓰라고 하는 공공기금이 아니었구나. 어머니의 사적 재산이었구나.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또 이 욕을 하기 시작하면은 욕을 뭐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 약간 뭐랄까 힙합 스타일로 하시거든요. 막 엄청 두드려 맞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웠고 막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전화가 울립니다. 그러니까 전화 오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어머니가 막 그러다가 어머니가 전화를 딱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직전까지만 해도 막 하시던 어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아마 교회 집사님이셨나 봐요. 이렇게 받으십니다. 어머나 할렐루야 집사님. 어머나 우리 집사님이 또 이렇게 전화 주셨구나. 이렇게 그러더니 이제 쭉쭉 가는 거예요. 오 집사님 맞아요. 우리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머나 너무 귀하다 우리 집사님. 너무 귀해 너무 귀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집사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집사님 힘내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깨달았죠. 끝났다 이제. 아 이제 여기까지구나. 어우 너무 힘들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할렐루야 집사님 그럼 주일날 봬요. 어휴 축복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돌변하시더니 바로 돌변해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저희 어머니는 왜 이렇게 돌변하시는 걸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보여지는 건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고귀한 모습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어머니 눈에는 뭐가 들어와요? 지 아빠 닮은 놈이 들어온 거죠. 그 인간 닮은 놈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고결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내 삶이 온전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 삶의 그 많은 영역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짜잘하고 짜치고 별거 아닌 그 여러 가지 것들에 집중하고 애착을 갖고 그것을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왜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그 고결한 것을 진짜 살아내지 못할까요? 작년에 연무대 가서 2,000명 정도 되는 훈련병들을 침례식하는 날이 있었어요. 2,000명입니다. 2,000명.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 100여 명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교대로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풀에 이 친구들이 막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계속 침례를 주고 막 기도해주고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하는데 정말 정신 하나도 없어. 제가 침례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그날 진짜 C컷이었어요. C컷.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친구들이 막 가게 전투 와 막 와 실로 막 부르고 하잖아요. 그리고 막 침례를 들어올 때도 막 전투적으로 들어와요. 예, 막 믿습니다. 막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눈이 마주치고 제가 대화를 살짝 해봤는데 왜 이 친구들은 이렇게 할까 봤더니 이 친구들이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제 훈련병으로 들어왔잖아요. 군대가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너무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혹은 이겨내고 싶은 마음에 와 괜찮다 그러고 와 막 갖게 좀 뜨 막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귀한 삶, 괜찮은 삶, 정결한 삶, 온전한 삶 살고 싶은데 뭔가 짜잘한 것들을 집중하면서 삽니다. 뭔가 별거 아닌 것들을 집중하면서 삽니다. 나의 그 별거 아닌 감정의 흐름에 그 별거 아닌 거에 막 흠집면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그거에 집중하고 사는데 그것을 집중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내 삶이 더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더 망가져 가요. 제가 그 우리 교회 오시는 분 중에 외국인 분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을 제가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진짜 굉장히 뭐랄까 인상도 훈훈하시고 인자하시고 너무 좋은 분이신데 한 70대 중후반 정도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 자기는 사실 젊은 시절 내내 알코올 중독자셨대요. 그래서 깨어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을 뻔한 적도 많았고 음주운전하고 막 그러느라고 늘 술 취해 있고 늘 알코올 중독이셨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사셨는데 그러면서 막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자신이 후회할 일들을 너무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으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결혼하고 아들이 있었는데 아이가 12살쯤 됐을 때 그 아이가 방에서 혼자 뭐 가지고 놀다가 어린아이가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지만 어떤 것을 가지고 놀다가 자기가 잘못해서 이 사고로 이 목이 졸려서 죽었대요. 방에서 혼자서. 근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점에도 아이가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시점에도 아빠인 본인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그걸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으셨다고. 지금도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큰 후회와 그 아픔과 그러면서 그 나이 있으신 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술 취해서 살았을까? 왜 그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살았을까? 왜 그렇게 살았냐면 그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것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견딜 수가 없으니까 술에 의존하셨다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요. 온전한 삶, 고결한 삶,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내 삶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지금 있는 걸 붙들고 삽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들고 살아요. 왜 그렇게 삽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이거부터 당장 해결하려고. 근데 그거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나를 쏟아부으면 쏟아부을수록 우리 삶은요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삶이 되려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 거룩하게 살아라, 너 썩어없을 거에 집중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알고 있거든요. 우리 그렇게 못할 걸.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이야기가 처음 이제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짜잘한 거 집중할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뭐 하나요? 정신 바짝 차려서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에게 주실 그 뭐를요?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왜 그 불안함이 있고 그 짜잘한 거에 집중하고 거기서 헤어날 수 없고 왜 그거 고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만들어 가야 되고 내가 내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될까 그것들 붙들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것은 은혜로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르신께서 한참 눈물을 쏟으시고 그 젊은 날의 그 고통의 시간, 그 절망의 상황을 다 말씀해 주시더니 그러고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정이 깨졌대요. 가정이 깨지고 혼자 남고 술에 취해 있고 내 삶은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하셨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갑자기 붙더니 이분을 내버려 두지 않고 알코올 중독을 이제 알코올 중독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센터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 과정이 있고 나서 그래서 이분은요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으셨고요. 그러다가 또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어떤 불쌍히 여긴 어떤 여성분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 여성분이랑 또 결혼하시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셋 가지게 되셔서 지금 그 아이들이 다 결혼하고 곳곳에서 이제 살고 있고요.

이분은 지금도 아마 오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 시간대쯤인데요. 저희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오셔서 교회를 섬기시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거예요. 이런 과거를 가지셨던 분이신 것을.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나는 내가 만들어 가야 될것 같아서 내 삶을 내가 온전케 해야 될것 같아서 그 고통과 아픔과 그 분노로 아둥바둥 살았는데 되돌아보니 나를 멱살 잡고 끌고 오신 것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되돌아보니까 은혜가 아닌 게 없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온갖 짜잘한 것들이, 여러 상황들이,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이 다막 해결되고 막, 그럼 얼마나 좋아요.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 삶을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게 나라면 내 삶의 앞으로의 삶도 소망은 없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대신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 진짜라면 그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실감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흥미로운 것을 사건을 얼마 전에 봤는데요. 그 미국의 한 동네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동네에서 5시쯤 되니까 이 아이들이 동네 애들이 길거리에서 이제 농구를 한 거예요. 막 농구를 했는데 곧 이웃에 있던 한 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시끄럽다고 이거. 민원을 넣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경찰 아저씨가 왔습니다. 근데 경찰 아저씨가 왔는데 딱 보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민원을 넣을 일인가 싶은 거예요. 애들이 이게 막 늦은 밤도 아니고 한 5시쯤에 모여서 농구를 길거리에서 하는 거를 이걸 시끄럽다고 하는 거좀 뭐라 그런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경찰 아저씨가 뭘 했냐면요. 얘네들을 쫓아낸 게 아니라 농구 그만하라고 한게 아니라 이 경찰 아저씨 같이 농구를 했어요. 이 경찰 아저씨 같이 농구를 했는데 그게 영상이 어떻게 찍혀서 인터넷에 올라갔거든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준 거예요. 야, 어떻게 애들을 놀지를 못하게 하냐?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샤키로닐 아저씨가 왔기 때문에 이게 민원이 해결된 건가? 제가 이거 이해가 안 가서 저희 딸한테, 제나한테, 얘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물어봤거든요. 야, 이게 민원이 해결된 게 맞아? 제나가 저한테 진짜 아주 지혜로운 답을 줬는데 아빠, 민원을 더 이상 할수 없게 되면 그게 해결된 거야. 이제 민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꼬맹이들이 모여서 농구를 합니다. 뒤에서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농구하면 안 돼. 막 신고한 거죠. 경찰 아저씨가 와서 말합니다. 해도 돼. 내가 너희들이랑 같이 할게. 근데 이것조차도 아이들이 불안해할까 봐 누가 왔어요? 샤킬 오닐이 왔어요. 샤킬 오닐까지 왔으면 이제 여기서 농구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은혜면 되지 않습니까? 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에에에. 하지만 일상에 돌아가면 여전히 우리는 그 온갖 짜잘한 것들을 집중하면서 애착하면서 그것의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나는 니들이 못 믿을 줄 알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치 샤키로닐이 직접 가서 이 친구들이랑 농구를 함을 통해서 괜찮아! 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뛰어드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 알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삶, 너의 그 고결한 삶, 거룩한 삶,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 그거보다 너의 삶에 당장 지금 닥친 그것에 집중하는 거 알아. 두렵고 떨리고 무섭겠지. 그런데 내가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해, 그 은혜를 입증하기 위해 내가 너의 삶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네가 실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샤키로닐이 우리 동네 와서 농구했으면 그때부터는 게임 끝인 거죠. 더 이상 나는 짜잘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미리 택하여 준비하셨고 마침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21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그분들에게 영광을 주셨고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짜잘한 거에 집중할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는 것을 실감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그 은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먼데이 교회 하는 거 아시죠? 대학로에서 무명 배우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약간 교회 분위기가 좀 달라요. 처음에 좀 적응하는데 살짝 애먹었거든요. 초창기에 있었던 일인데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그분도 제가 낯설고 저도 그분들이 낯설잖아요. 낯설 때는 약간 스몰토크 해야 되거든요. 소소한 대화? 소소한 대화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여배우분에게 아주 소소하게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정말 소소한 거. 이런 거 던졌어요. 결혼은 하셨어요? 소소하지 않아요? 네, 소소하게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결혼을 하셨어요? 그럼 제가 기대한 소소한데 전 했고요. 뭐 아이는 있고. 뭐 이렇게 아직은 안 이렇게 가는 걸 제가 기대하고 그럼 소소하게 툭툭 가고 있는데 앞에 있는 여배우분이 제가 상상하지 못한 답을 주십니다. 아, 예, 목사님 저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혼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에는 새로운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다른 여배우분께서 이렇게 말씀 아까 그분한테 어머 너는 이혼 한 번밖에 안 했잖아. 난 두 번 했어. 근데 거기는 그런 분들 많거든요. 올싱 있고요. 돌싱 있고요. 돌돌싱 있고요. 돌돌돌싱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돌돌돌싱인 여배우분이랑 이제 대화를 하게 됐거든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왜 결혼을 두 번이나 하고 지금 남자친구랑 또 결혼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때 되면 저는 이제 말을 못해요. 말 잘해야 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결혼을 사랑해요. 그래서 두 번 했고요. 또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때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왜 두 남자 둘이랑 결혼하고 지금도 남자친구가 있고 왜 이렇게 연애를 많이 하는지 아세요? 그럼 또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온전히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온전히 누구를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 왜 그 소소하고 짜잘한 것들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집중하는지 애착을 하는지 전 알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온전히 사랑하고 싶어요. 나에게 주어진 가족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심지어는요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짜잘한 거에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죠. 너를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주위에 있는 사람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그 온전한 사랑을 맛보기 위해 뭐라도 해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거 알아. 난 네가 이거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를 온전히 사랑했다는 걸 네가 믿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걸 네가 조금 실감했으면 좋겠어. 네 삶의 그 짜잘한 것들을 넘어서서 내가 너를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았다는 것을 네가 누렸으면 좋겠어. 네가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너의 삶에 그 아름답고 거룩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 부르심에 반응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찬가지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어쩌면 그런 갈등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이 조금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고 더 괜찮고 누가 봐도 좀 그럴듯한 삶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지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상처, 후회 혹은 여러분 삶에 붙들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것들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셨을 때도 어쩌면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어떤 그 무엇 그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들고 이 자리에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건방지게 그것을 버리고 이제 거룩하게 사셔야죠 라고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그 여러분의 마음의 처참함과 어려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왜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할까요? 내 마음에 이 불안함은 왜 멈추지 않을까요? 내 삶 속에 이 두려움은 언제 끝이 나는 걸까요? 나는 도대체 언제 내 삶이 온전해지는 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온전히 사랑해. 너는 내 안에 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야. 네가 그것 좀 만나고 누리기를 원해. 그러면 네 삶에 나의 거룩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이루어질 거야. 그 사랑을

0: 그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의 지난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471-2501번 대전 함께하는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는 말씀을 권위 있게 여깁니까? 아니면 참고만 합니까?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선택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수많은 목소리를 던집니다. SNS의 의견, 전문가의 주장, 세상의 가치관, 하지만 모든 것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먼저 물으십시오.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묻고 따르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복종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놀아. 내가 새 일을 향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유명한 배우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 순간 쉽지 않았겠죠. 그렇게 예수님의 눈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그 약속을 힘입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갈림길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눈에 좋은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선택을 한번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5월 27일 빛나는 오늘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진입니다.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약속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약속이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FM98.1 장원극동 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남겨주시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약속입니다. 약속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잠언 16장 32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없어. 내 뜻이 잘못된 것이라면 안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해코지 않은 사람 앞에서 화내지 말게 하소서.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화를 내어 죄까지 짓지 말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화내기를 더디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나를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그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마음을 지키는 하루 되게 하소서. 나의 온유함이 나를 살리고 다른 이들을 살림을 믿습니다. 나의 평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약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 약속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약속 두 글자입니다.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잠언 16장 32절 말씀으로 올려드린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를 내어 죄까지 짓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화내기를 더디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는 기도문인데요.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평강이 필요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약속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마음을 주님 오늘도 내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 약속 두 글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약속이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네요. 비가 와서 참 좋은 아침입니다. 이 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을 본문으로 왜 그렇게 죽임을 당하였는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문화 전쟁을 의미하는 이유라는

지하에 높이.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것이 문화 전쟁을 의미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논평을 냈습니다. 그 논평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언제나 은혜와 진리의 성경적 메시지를 결코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세속적 세상과의 갈등을 가지고 살게 한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세속적 가치와는 항상 갈등을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속적 가치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적인 신앙인의 가치가 늘 충돌한다는 걸 느낍니까? 아직도 덜 배웠기 때문에 계속 교회 나오는 겁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언제나 언제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는 충돌한다는 거죠. 그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내 정체성이 제대로 된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졌다고 보는 겁니다. 닥터 데이비드 머피의 논평은, 그의 논평의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사도행전 7장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이렇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대위임령, 위임령, 소위 영어로 표현하면 Great Commission, 너희는 가서 온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 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땅지, 따지자의 지상이 아니고요, 이럴 지자의 지상,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이루어야 할 그 지상 명령을 이룬다는 것은, 그것을 성취할 때 그 시대의 파괴적인 이데올로기와 충돌하게, 다시 말하면 세속적 가치와는 충돌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충돌하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며 사는 사람은 언제나 세속적 가치와는 뭐요? 갈등을 갖고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불편한 진실, 현실이라는 겁니다. 교회 역사는 언제나 세속적 가치와는 충돌을 일으켜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른다는 것은 잘못된 문화적인, 정치적인 사상들과 전쟁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속적 가치, 세속적인 사상, 세속적인 정치와는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좌파고 뭐가 우파입니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좌파 우파를 따지는 것은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고 따르면 그건 우파예요. 성경 말씀을 반대하고 성경의 가치를 저버리면 좌파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문적으로 말할 때 또는 정치적인 면에서의 좌파 우파는 성경적인 좌파 우파와 조금 다릅니다. 학문적인 의미에서의 우파는 자유를 강조합니다. 좌파는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학문적인 의미에서 평등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지금 못 알아들으십니까? 평등해야 사람은 누구든지 공평하게 뭐죠? 평등을 이루어야 된다. 평등하게 돼야 된다. 차별을 두면 안 된다. 이게 좋은 거냐고 나쁜 거냐고 여쭤봤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좌파 우파를 따질 때는 이게 좌파도 괜찮은 거예요. 우파는 뭐를 강조한다고요? 자유를 강조해요. 그 자유가 구속당하면 안 좋아요. 내가 차별 대우받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좌파예요. 차별되어 받는 거 싫어한다. 그런 거는 좌파고, 나는 자유를 누리고 싶다. 이게 우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좌파예요, 우파예요? 좌우파지,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이걸 지금 오해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몇 번 설명드리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좌파는 성경적인 사상을 반대하면, 성경은 단 한 번도 좌파가 옳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기준은 뭐야? 성경에서 벗어나는 가치를 자기들의 가치로,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주장하면 성경을 말하는 그 좌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좌파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우파야. 세상의 학문적인 면에서 정치적인 면에서 평등을 강조한다. 우리 다 모두가 평등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모두가 무슨 사상이 있어요? 말을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문제를 우리가 일으키는 거야. 우린 좌파야. 평등을 원하면 좌파야. 자유를 원하면 우파야. 근데 자유와 평등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정치적인 면에서의 좌를 강조하는 사람은 세금 정책을 많이 펴고 많이 가진 사람들 걸 여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는 정책을 많이 펴입니다. 정치적으로 우파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유를 많이 줘서 너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 자유를 주면 차등이 생겨요. 차등이 많이 생기면 또 좀 평평하게 만들어, 평등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좌우는 균형을 맞춰서 바퀴에 두 개가 비슷하게 갈 때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파는 나쁘고 좋고 뭐 좌파는 나쁘고 좋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반드시 우파만 옳습니다. 좌파는 잘못돼서. 그러나 학문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좌우파는 모두가 다 극우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극우파들이 독일의 극우파라든지 일본의 극우파들이 죽인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게 우파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좌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를 너무 강조해서 호되게 평등을 강조하면서 가진 것을 착취하거나 빼앗는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 하는 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찰리 커크의 사건에 대한 것을 성경적인 가치로 봅니다. 데이비드 머피 박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금 현재의 콜로라도 크리스천 대학교의 학장이세요. 미국 공군에 25년 동안 근무해서 비행시간이 굉장히 많고 전투에도 직접적인 참여한 전투기 조종사로도 일했습니다. 이분이 나온 박사학위를 받은 학교가 우리 교회에 자주 와서 설교하였던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 이 학교에서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분은 복음적인 성경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 김장한 목사님도 그 학교에서 박사를 받았고 고명진도 거기서 받았고 김요셉 목사도 거기서 받았고 그 학교가 이제 그런 학교예요. 괜찮다는 말을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종교적인 관점의 기고의 글을 통해서 문화전쟁, 성경적인 견해를 갖고 그걸 전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의 글 그대로 이어집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박해와 고문,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 순교는 스데반이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를 본 이래로 교회의 끊임없는 동반자였다. 간단하게 줄이면 순교는 교회의 역사와 함께 계속되어 왔다는 거야. 성경적 가치대로 살다가 그 성경적 가치를 반대하는 성경적 좌파에 의해서 그렇게 순교당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찰리 커크는 비극적으로도 그의 영향력이 절정에 달했던 인생의 전성기에 순교한 충신한 기독교인들의 긴 행렬에 합류했다. 순교자 반열에 들어갔다고 머피 박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죽음은 순교가 드문 서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는 서구 기독교인들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커크의 피살 직후 주일 교회들은 기록적인 출석률을 보였으며 특히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 남성들 사이에 예배로 교회로 돌아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금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점점점 떠나간다는 거예요. 많은 남성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되돌릴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찰리 커크의 죽음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러한 변화에 단순하고 직접적인 복음으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의 짐을 감당하셨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교회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아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문화적 수렁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어떤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런 가치관 저런 가치관 여러 가지 가치관인데 절대 기준의 가치는 성경적인 가치 외에는 다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따라가면, 세속적 가치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행동을 요구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선과 악의 갈등이 불가피한 문화 전쟁 속에, 이게 미국만 그렇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할로윈이 아닌 홀리윈을 부르짖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적 가치가 할로윈이 아니기 때문에. 홀리윈, 거룩이 승리하는 것이지 내 육체적인 쾌락을 좇는 그것이 나의 승리가 아니랍니다. 쾌락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얼마든지 쾌락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적 가치를 벗어난 쾌락,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을 벗어난 쾌락,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언제나 기독교인들을 세속적 세상과의 갈등으로 이끌며,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반성경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언제나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충돌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요새로 말하면 다 뭐예요? 목사, 장로, 신학 교수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하고 직된 사람이에요. 현대 사회에서 이 현실은 특히 폭력적인 정치적인 좌파의 형태에서 두드러진다. 이게 표현을 이렇게 썼는데 이게 성경적인 좌파는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이상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대목의 전 문장, 이 데이빗 머피 박사의 전체 문장을 교회 홈페이지에도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올려놓았어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이 데이빗 머피 박사가 그의 칼럼을 쓰면서 가장 먼저 언급했던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은 제가 오늘 함께 그다 함께 했는데요. 소위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신약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스데반, 그 이름이 뜻이 멸류관인 뜻입니다. 멸류관. 신약 성경 이래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세우고 최초의 순교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대속적 죽음 이후에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가 스데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일곱 집사 중 한 사람. 사실은 성경에는 집사라는 단어가 안 들어있는데 그가 섬기는 공개하는 일, 오늘 단어에는 대접하는 일, 그게 헬라어 원어가 집사라는 원어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일곱 집사라고 그렇게 불러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최초의 일곱 명의 봉사자, 최초의 대접하는 사람. 지금 오늘날 그 용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식당에서 심부름 하는, 옛날 말로 식당 뽀이였습니다. 그때 쓰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 봉사자로 선택받은 그분. 그분의 그 일곱 명의 봉사자로 뽑히는 배경,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라가노라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을 앞에 세우니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을 안수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대요. 요새 말로 말하면 교회가 크게 부흥했는데 뭐가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으면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있어요. 왜 없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아요.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하는 게 당연한 거죠. 있으니까. 교회에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교회 오잖아요. 그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문제 없는 교회. 여러분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들어가지를 못해요. 들어가면 그날 그 순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는 게 다행이에요. 있어도 우린 못 들어가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들이 사람을 택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되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거기에 뽑혀진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스테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섬김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 일하는 사람, 접대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구제하는 일을 맡기는 사람. 그게 교회의 일꾼들이에요. 교회 일꾼들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마지막 죽음의 장면, 오늘 본문에 바로 직전에 나오는 7장 55절에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며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며 죽어갔던 신앙과 인격이 조화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어떤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근데 교회에서 비난받는 사람이 있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어떤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신앙과 인품이 조화를 이룬 사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던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막 민간에 표적이 일어나는데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스데반과 함께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인 구레네 사람이 다 아프리카예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에 있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구레네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사람, 그리고 길리기아 그럼 누가 생각나요? 사울이 길리기아 다수 출신이에요. 그 지역에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스데반 같은 괜찮은 사람하고 논쟁을 벌여요. 논쟁을. 이게 무슨 논쟁인가 하면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인데 이것이 옳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대들은 겁니다. 요새로 말하면 문화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당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사람을 매수하여 거짓 증거를 세우고, 반성경적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돈을 주고 가짜 증인을 만들어서 세우는 겁니다. 그거는 반성경적이에요. 그건 뭐예요? 성경적 좌파들이 하는 짓입니다. 성경적인 우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진실한 그대로, 사실을 그대로, 정직함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이 안 될 때는 가짜 사기꾼을 사가지고, 거짓말쟁이를 사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 안 했어. 하여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예수 예배당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런 거짓을 자꾸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사 매수하면 그건 교회에 나와도 뭐예요? 좌파라니까. 성경지가 좌파라니까요. 이걸 하셔야 돼. 이걸 하셔야 돼. 그래서 나는 정말 성경적인 올바른 길, 진리의 길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닥터 머피가, 데이빗 머피가 이 커크의 죽음과 개정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크리스천 포스트지에다가 기고를 하는데 거기에 여섯 가지를 쭉 적었어요. 저는 그것을 액면 그대로라기보다는 성경적 가치 기준으로, 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왜 죽임을 당했는가? 성경적 가치대로 살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적 가치대로 살기로 결심한 것이고, 성경적 가치대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세속적 가치와는 충돌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속적 가치의 사람, 난 누구랑도 이야기가 잘 돼. 근데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도,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과도 나는 이야기가 돼. 그 사람은 흐리멍텅한 사람이에요. 성경적 가치가 분명치 않은 사람이라고요. 성경적 가치가 분명한 사람은 성경적 가치에 위배된 이야기가 나올 때 그건 아니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생명을 드렸던 스데반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커커가 곧 스데반이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적어도 스데반이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돌무더기, 던지는 돌무더기 속에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가 한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또 마지막에

0: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피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도 커커도 그 말도 못했지만 그 말도 못하고 그냥 단번에 죽었지만 만약 그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아버지 저에게 총을 쏜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글을 그에게 적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그렇든 그렇지 않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 속에서 반성경적 가치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성경적 가치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이 나를 심지어는 큰 박해와 환란 가운데 몰아갈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나의 생명을 앗아가는 순교의 자리로 끌어간다고 해도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는가,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시대를 밝히는, 어둠을 밝히고 부패함을 막아내는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제1영광교회 김정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서울 소소문 고가자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그 소식을 들은 저희들을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명피해를 입고 또 부상을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유가족들 그리고 가족 모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추가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지켜주시고 모든 구조와 수습 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안전한 사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비 오는 수요일입니다. 5월 27일 빛나는 오늘 2부 함께 찬양하며 출발합니다. 오늘 출석 단어 약속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약속이라고 남겨주시면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FM 98.1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창원 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사

사연, 또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단어 약속 두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약속이라고 남겨주시면 잠언 16장 32절 말씀으로 올려드린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이죠. 마산 평안교회 조호영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오늘 시작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할 때 그 소소문에 다리가 붕괴되는 그렇죠. 그 어제 일 때문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는데요.
1: 네.
0: 아, 참 안전을 늘 생각하지만 이런 일은 불시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1: 아, 정말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때마다.
0: 네.
1: 그 뭐 이렇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 또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고
0: 그렇습니다.
1: 뭐 우리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고 그래서 이제 안전에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1: 또 돌아보고 네. 또 돌아보고 네. 그게 필요한데 하여튼 그 힘든 분들 빨리 회복되고 위로가 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0: 꼭 그런 이름 보면요.
1: 네.
0: 잘 지켜나가다가 잠깐 틈 그럴 때 일어나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의 마음도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잠깐 그 틈에 사단이 공격을 해와가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1: 틈을 좀 안 냅니다.
0: 그러니까
1: 틈이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뭐 이렇게 건물 같은 것도 보면 이제 뭐 지은 지 얼마 안 되면은 튼튼한데.
0: 네.
1: 예, 세월이 흐르면은 틈이 생겨요. 틈이.
0: 생겨요. 예,
1: 그쪽으로 뭐 누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건물 전체가 힘이 없어지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0: 네.
1: 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0: 네.
1: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우리 또 라떼 찬양을 들으면서
0: 예, 메꾸고
1: 그렇죠. 예, 때우고
0: 그렇게 그렇게 나가야지 어떡하겠어요.
1: 맞습니다.
0: 틈이 안 생길 수는 없고
1: 네.
0: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 틈이 생길 때마다 크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틈이 생길 때마다 작은 틈일 때부터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1: 그렇습니다.
0: 채우고 찬양을 채우면서
1: 네.
0: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1: 네.
0: 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 단어 약속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오늘도 쏟아지는 빗줄기처럼 여러분께 시원함을 선사해드리고 싶습니다.
1: 라떼 찬양.
0: 쏟아지는 하고 나니까 네. 비가 아직 이제는 안 온다면서요.
1: 예, 쏟아지다가 좀 쉬었다가 또 쏟아질 것 같습니다.
0: 자, 네. 오늘도 라떼 찬양 여러분에게 귀한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라떼 찬양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의 제목과 아시죠? 사연 그렇죠. 짧게라도 꼭 네. 보내주시면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샵 0981번으로 기다리면서 오늘 목사님의 라떼 찬양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네, 이제 수요일로 치면 마지막이고 5월이 이제 다 끝나가네요.
0: 와, 5월이 벌써 끝났네요. 네,
1: 5월이 사실은 행사가 많은 달이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1: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까 네. 아, 이제 5월이 다 끝나가는데 이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그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예.
1: 그래서 오늘 저의 라떼 찬양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한 찬송입니다.
0: 은혜와 사랑이에요? 네, 이 찬양의 주제가 은혜와 사랑이었군요.
1: 은혜와 사랑에 속하는 그런 찬송인데 사실 이 찬송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대부분 아실 건데 혹시 잘 모르면 어떡하시라는 약간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잘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자, 이 찬송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이 이미 허락한 영생의 물을 갈망하면서 그 약속을 따라서 힘써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담은 찬송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 후렴인데 후렴은 아주 그 경쾌하거든요. 경쾌하면서 좀 초반에는 반복을 하고 있어요. 바다 물결같이 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찬송입니다.
0: 아멘. 네.
1: 예수의 사랑 막 이렇게 나가는 네.
0: 이미 허락한 그 영생수군요.
1: 영생수. 목마른 내 영혼이니까 네. 목마르면 우리가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생수라는 이 단어가 딱 들어가 있어요.
0: 근데 저는 이미 허락한 이 부분이 네. 정말 좀 우리를 놀래킨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는 목마르면 네. 주님 앞에 이미 허락된 그것을 구하면 되는데
1: 그렇죠.
0: 아무리 목이 말라도 구하지 않는다는
1: 그렇습니다.
0: 거죠. 이미 허락이 돼 있는데
1: 이게 다 떠났거든요. 와서 마시면 되는데.

0: 네.
1: 이게 네. 하나님 하면 이렇게 부어 주실 준비까지 다 하고 계신데 그렇죠. 그걸 예. 구하지 않는
0: 그 이제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을 따라서 힘써 기도한다. 힘써 간구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1: 예.
0: 그리고 우리의 바람은 뭡니까? 오 주여.
1: 아.
0: 내 기도 어서 들어 주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1: 네.
0: 그 영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다. 우리의 이 목마름이 해결되고 이런 내용들이
1: 그러니까
0: 있습니다.
1: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거.
0: 그렇습니다.
1: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네. 이 찬송을 열심히 힘차게 불렀으면 하는데요.
0: 네.
1: 정답 무엇일까요? 이 찬양의 제목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비슷한 찬양이긴 해요.
0: 네.
1: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0: 네.
1: 그렇죠. 비슷하죠.
0: 비슷한데 우리는 사슴이 아니고.
1: 네. 아, 그렇죠. 사슴이 네. 아니라
0: 사슴이 없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목마른 내 이것인데.
0: 그렇습니다. 네.
1: 자, 이 찬송의 제목 샵 0981번으로 들으시면서 보내 주셔도 됩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0: 자, 바로 이 찬송가의 제목은 무엇인지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1: 네. 네네.
0: 아, 그런 의미셨구나. 제가 사슴이래요.
1: 키 큰 사슴.
0: 아, 그래서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라고 네. 보내주셨구나.
1: 아주 좋습니다.
0: 9570님이 정답과 함께 문자를 주셨네요. 네.
1: 내리는 빗방울보다 더 주님의 축복과 은혜 넘치는 하루 되셔요. 늘 찬양과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해주셔서 극동방송에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저도 감사드립니다.
0: 4412님도 보내주셨어요.
1: 네. 오늘 세속적인 가치에 목마른 삶에서 영원한 가치에 목마른 하루 되는 나와 가족 방송 가족

0: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1: 그러니까 세상 것에 목말라 하는 것이
0: 그렇습니다.
1: 아니라
0: 예.
1: 하나님의 예. 가치에 목말라 하는 오늘.
0: 아유, 귀한 고백입니다.
1: 어쩜 이렇게 고백이
0: 멋있죠.
1: 예.
0: 예. 멋있어요.
1: 좋아요.
0: 예.
1: 8361님이십니다.
0: 창원 비오네요. 성령의 충만함도 내려주시길.
1: 예. 네. 이미 허락된 그 영생수로 느껴지는데요, 목사님.
0: 그렇습니다.
1: 자, 그래서 정답은요?
0: 정답은 찬송가 309장이고요. 목마른 내 영혼입니다.
1: 목마른 내 영혼이었습니다.
0: 네.
1: 목사님을 통해서 저도 오늘 이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이라는 찬양 속에
0: 네.
1: 이미 허락
0: 허락한
1: 된 네. 영생수가 네. 있다라는 것을 더욱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주님께 간구하려고요.
0: 사슴이 간구를 합니까?
1: 주님께 간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라떼 찬양 만나볼까요?
0: 네. 4960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라떼 찬양으로 김수지님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신청합니다.
1: 이거 너무 예쁜 노래잖아요.
0: 네. 이야, 사연이 또 아름답습니다. 태교할 때 매일 들려주던 찬양이에요.

0: 오케이.
1: 아, 가사가 너무 러블리합니다. 네. 아, 태교할 때 매일 그 아이에게 들려주던 찬양이면 이야,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엄마 뱃속에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0: 그러니까요. 아우.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마다, 네, 성도님들마다 태교 찬양이 있는 것 같은데.
1: 어,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
0: 예, 네,
1: 출산의 경험이
0: 이분처럼
1: 있으신 분들은 다
0: 있을 이 시간 거예요. 너의 맘속에를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불러준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예, 여러 찬양이 있을 것 같은데.
1: 맞아요.
0: 여러분은 그 태교할 때 어떤 찬양을 불러주셨는지 또 오늘 좀 남겨주시면.
1: 네, 사연과 함께.
0: 네. 네. 우리의 이름과 함께,
1: 네네,
0: 이 찬양을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 불러줬다라는 그런 사연들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갑자기.
1: 그 우리가 이제 자녀를 이렇게 가지면 이름을 짓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는 태명을 이렇게 짓잖아요.
0: 네.
1: 대개는 그 부모의 어떤 소원이 담겨 있거나 뭐 이런 게 많거든요. 이제 제 딸이 둘인데 첫째는 소망이고 둘째는 보배였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아, 뭐 아내는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에 관련된 찬양을
0: 계속 불러주셨어요? 네,
1: 뭐 불러주기도 하고 제가 뭐 혼자 있을 때도 계속 불렀던 것 같고, 둘째는 이제 보배에, 네, 관련된 이런 걸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0: 귀중한 보배 이런 거 부르신 거예요?
1: 네, 성탄절에 불렀던 것 같고. 어, 이게 약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0: 보배.
1: 이 4960님은,
0: 네,
1: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것들이 딱 들어가 있어. 얼마나 사랑스럽게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불렀을까 이런,
0: 네,
1: 생각이 드네요.
0: 요즘에는 또 그 요게벳의 노래 많이 부르시는.
1: 아, 그것도 이제
0: 너의 삶의 참 주인.
1: 맞습니다.
0: 이렇게.
1: 예. 그것도 그 찬양이 처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 완전 이 교계를 강타했다 아닙니까?
0: 그렇죠. 예.
1: 전부 다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아, 특히 이제 그 배경이 또
0: 모세.
1: 아, 예, 모세의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고 그 아기를 또 살리기 위해서 하는
0: 그
1: 이 요게벳 엄마의 흔들, 마음이
0: 흔들
1: 흔들리면 안 됩니다.
0: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의 그 복중에 아이가 있을 때,
1: 네,
0: 그 불러줬던 찬양.
1: 좋죠.
0: 궁금합니다.
1: 궁금합니다.
0: 우리 태교 찬양 시리즈 한번
1: 한번 하죠.
0: 예. 해볼만 할 것 같은데.
1: 좋습니다.
0: 그리고 이 장난이신 건 알겠는데 요즘 배 나오신 분들,
1: 아, 예, 그런 장난
0: 말씀이신 것 같아요. 22년째 애가 안 나온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1: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22년 동안이면
0: 빨리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빨리 빼야 됩니다.
0: 그 배는 빨리 줄여주셔야 돼요.
1: 그렇죠.
0: 건강에, 네,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이 4960님 덕분에 오늘 태교 찬양으로, 네, 여러분들은 어떤 찬양을 부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1: 그렇죠.
0: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고 덕분에 또 이 찬양 듣게 되네요.
1: 네.
0: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전해드립니다.

0: 4960님 덕분에 여러분들이 네.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니 그런데 9441님 죄송합니다만 찬양을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새벽에 메론을 사오라고 해서 메로나를 사왔대요.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혼나고 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 메론과 관련된 찬양을 해주셨었어야죠.
1: 아, 이 지금 목숨이 여러 개인 분 같습니다. 메론을 사오라 했는데 메론을 사와가지고.
0: 자, 네. 여러분의 그 태교 찬양은 네. 무엇인지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요. 다음 주는 사실 선거일이

0: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쉬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 다음 주에
1: 특집으로
0: 네, 여러분 태교 찬양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라떼 찬양 만나볼까요?
1: 네, 9224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신청합니다. 교회 갈 때 버스 안에서 듣던 찬양인데 제 눈에 꽃 피듯이 지금 피네요. 아, 시적인 표현을
0: 그때 모습이. 예. 근데 목사님 교회 버스 안에서 인도하던 찬양이다라고 해주셨어요. 아,
1: 인도하던
0: 듣던 것이 아니라.
1: 예. 인도하면서 들었겠죠.
0: 교회 버스죠. 교회 버스겠죠.
1: 그렇겠죠. 뭐. 그런 사연일 것 같네요.
0: 그러니까 교회 이제 예. 많은 분들을 모시고 교회로 향하는 길에
1: 할 때
0: 다 같이
1: 거기서 같이 찬송합시다 하고 인도를 하셨을 때 불렀던 찬송이다.
0: 이야.
1: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는 어떻게 봤냐면 네. 이제 교회 갈 때 버스 타고 가잖아요.
0: 그냥 버스.
1: 자기가 이 찬송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0: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네요. 네, 네. 어쨌든요.
1: 그렇습니다.
0: 저는 이런 풍경은 또 생소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버스 안에서 네. 누군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다.
1: 그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 그런 거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은사적으로. 네. 제가 예전에 부목사 할 때 그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아 이분은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식 속에는 관광버스 안에서 막 그 약간 좀 취해가지고 막 이런 거 막 생각나잖아요. 네. 근데 무알콜로 네. 우리 탁 그 교회 안에서
0: 무알콜로
1: 예, 무알콜이죠. 우리 뭐 우리 음료수 마시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 진행을 맛깔나게 잘하시죠. 지금도 눈에서 납니다.
0: 그런 분이 계시군요. 예, 교회마다.
1: 그 교회마다 계시는 예. 것 같아요.
0: 또 이렇게 무료할 수 있는 교회 가는 길
1: 네.
0: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그 정적이 흐른 법 또한 그 교회 가는 버스 안에서 누군가가 찬양을 선창하면서 인도를 해주면 또 그 가는 길이
1: 그렇죠.
0: 남달라지는 거잖아요. 특별해지고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라고 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1: 네.
0: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0: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네. 이렇게 시작하는 9224님의 라떼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목사님,
1: 네.
0: 오늘 찬양들을 통해서 또 은혜를 많이 누렸는데
1: 네.
0: 이 시간이 제일 기대가 돼요. 정리의 시간.
1: 살짝 부담이. 약간 부담스러우면서도 사실은 제일 집중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0: 예,
1: 우리가 뭔가를 정리한다는 것은.
0: 맞아요.
1: 예, 앞에 오늘 우리가 방송했던 내용을 딱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딱 새기는 것 되게 중요한 것
0: 그래서
1: 같아요.
0: 그래서 그 예.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께서
1: 말씀을
0: 자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네. 갑자기 정신이 네. 번쩍 드는데
1: 네.
0: 그걸 또 이용하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정리합니다 하셨는데 끝으로
1: 네. 끝으로 마침내 파이널리 이런 거죠. 결론적으로
0: 네,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 네.
1: 그렇지 않습니다.
0: 네, 정리하겠습니다.
1: 일단 정리하는 시간은 마칠 때가 다 됐다는 것.
0: 네.
1: 정리합니다. 목마른 영혼을 사랑으로 채우셔서 허락하신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이 시간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0: 와.
1: 가사를 많이 넣었습니다.
0: 오늘은 좀 길었어요.
1: 네.
0: 네. 오늘 함께한 찬양이요. 목마른 내 영혼 찬송가 309장이었고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그리고 허락하신 새 땅에
1: 네.
0: 찬송가까지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오늘 라떼 찬양을 통해서 이미 허락한 이것에 고쳤어요.
1: 오늘 큰 교훈이 있네요.
0: 네, 이미 허락한 것을 이미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1: 맞습니다.
0: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1: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해라 내가 줄게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0: 네, 오늘은 정말 구하는 그런 날 되셨으면 좋겠고요.
1: 네.
0: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월 10일입니다
1: 10일.
0: 6월 10일에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태교 중에 불러줬던 찬양을
1: 태교 찬양
0: 소개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0: 근데 그 찬양 들으면 네. 아이를 품고 있을 때 그때가 떠오를 것 같아요.
1: 그렇죠. 떠오르면서 지금 이제 아이의 모습을 딱 보면서 내가 이렇게 키웠네. 어우 수고했어. 뭐 이런 셀프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0: 네.
1: 감사할 수 있고요.
0: 그때 네. 그렇게 불러줬던 찬양을 들은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라는 네. 걸 또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1: 그렇죠.
0: 여러분 자녀의 태교 찬양이 무엇이었는지 샵098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출석 단어는요. 약속입니다. 샵0981번으로 8시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흐르는 찬양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비 오는 날은 꼭 이 찬양을 들어야 되겠다.
1: 그렇죠.
0: 네.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1: 마산평안교회 조호영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욥기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나운 폭풍의 눈에서 욥에게 대답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문제를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어찌하여 너는 잘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느냐? 정신 차려라 욥, 일어서거라, 똑바로 서라. 몇 가지 물어볼 테니 제대로 대답하여라.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아는 것이 그렇게 많다니.

이 어디 말해보아라. 누가 땅의 크기를 정하였느냐? 네가 모를 리가 없겠지. 누가 그것을 설계하고 치수를 정했느냐? 새벽별들이 일제히 노래하고 모든 천사들이 소리 높여 찬양할 때 땅의 기초는 어떻게 놓였으며 그 주춧돌은 누가 놓았느냐? 아기가 태를 열고 나오듯 바닷물이 터져 나올 때 누가 그것을 감독하였느냐? 바로 나다. 내가 그것을 부드러운 구름으로 싸고 밤에는 어둠의 이불로 안전하게 덮어주었다. 그 다음에 바다의 활동 구역을 정해줄 울타리, 빠져나가지 못할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고 바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 머물러라. 여기가 네가 있을 곳이다. 너는 이 안에서만 사납게 날뛸 수 있다. 너는 아침에게 기상명령을 내리고 새벽에게 작업 개시를 지시한 적이 있느냐? 그리하여 땅을 이불처럼 거머쥐고 바퀴벌레를 털어내듯 악한 자들을 털어버린 적이 있느냐? 해가 만물에 빛을 비추어 모든 빛깔과 형체가 드러나면 악한 자들을 덮고 있던 어둠이 일제히 벗겨지고 그들의 악행이 훤히 드러난다. 너는 세상의 바닥을 본 적이 있느냐? 깊은 대양의 미로 같은 동굴들을 답사해 보았느냐? 죽음을 알기나 하느냐? 죽음의 깊은 신비를 푸는 실마리가 네게 하나라도 있느냐? 이 세상이 얼마나 드넓은지 아느냐? 짐작하는 바라도 있다면 어디 말해보아라. 너는 빛이 어디에 소으며 어둠이 어디에 사는지 아느냐? 그것들이 길을 잃으면 손을 잡고 집에 데려다 줄 수 있느냐? 물론 너는 알고 있을 것이다. 어릴 때부터 그것들과 같은 동네에서 자라 평생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냐? 너는 눈이 만들어지는 곳에 가보았느냐? 우박이 비축된 저장고를 본 적이 있느냐? 환난과 전투와 전쟁 때를 대비해 내가 우박과 눈을 준비해 놓은 무기고 말이다. 번개가 발사되는 곳, 바람이 시작되는 곳을 찾을 수 있느냐? 너는 누가 폭우를 위해 협곡들을 깎았다고 생각하느냐? 누가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풍우가 지나갈 길을 내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들판과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는 사막에 물을 대고 쓸모없는 황무지를 흠뻑 적셔 들꽃과 풀로 뒤덮이게 하겠느냐? 비와 이슬의 아버지가 누구이며 얼음과 서리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놀라운 기상현상들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생각 따위는 잠시라도 하지 않을 줄 믿는다만 어떠냐? 너는 아름다운 북두칠성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으며 거대한 사냥꾼 오리온 자리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느냐? 금성을 불러내어 네 길을 비추게 하고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 별들을 함께 불러내어 뛰놀게 할 수 있느냐? 너는 하늘의 별자리들을 조금이라도 아느냐? 그것들이 지상의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느냐? 너는 구름의 주위를 끌어 소나기가 내리게 할 수 있느냐? 번개를 뜻대로 부리고 명령을 바로 수행했는지 보고하게 할 수 있느냐? 누가 날씨 분별하는 지혜를 따오기에게 주었으며 폭풍을 감지하는 능력을 수탁에게 주었느냐? 땅이 바싹 말라 쩍쩍 갈라지고 땅바닥이 벽돌처럼 단단히 구워질 때 구름을 헤아리고 하늘의 빗물통을 기울여 비를 내리게 할 만큼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더 메시지 지금까지 욥기 38장 1절에서 38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고신대학교 원목실 김영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어릴 때는 딱지가 많은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구슬을 많이 가진 것도 인기의 비결이었습니다. 딱지를 다 읽고 울고불고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형들의 구슬을 가지다가 다 잃어버리고 혼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딱지와 구슬이 삶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딱지를 주고 구슬을 준다 해도 감사함이 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일들을 다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성인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0: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정을 조절할 줄 모릅니다. 도덕의 규범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를 세상의 중심으로 알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자기가 중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따라 바울, 아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서 파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분쟁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요? 혹시 학위, 권세, 집안, 재물을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 권력, 재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이 대체로 빈곤했고 천한 시민들이었으며 또한 노예들과 해방된 노예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나 권세, 부귀는 인간의 눈으로 볼때 아름답게 보이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버리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실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구원함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지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니고 주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성전됨, 그것을 지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고신대학교 원목실 김영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990-6084, 지역번호 051-990-6084번 고신대학교 원목실로 문의하십시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는 말씀을 권위 있게 여깁니까? 아니면 참고만 합니까?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선택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수많은 목소리를 던집니다. SNS의 의견, 전문가의 주장, 세상의 가치관, 하지만 모든 것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먼저 물으십시오.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묻고 따르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복종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저는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 창원극동방송 직원들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1: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에 그 순간순간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래서 마치 교회에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부사익자들에게도 우리 극동방송 가면 참 우리보다 더 목회자보다 더 신실하게 운영을 섬기는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 극동방송에 정말 감사했던 것은 코로나 때 사실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모든 걸 다 했지만 이제 어르신들은 유튜브가 안 되잖아요. 근데 라디오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유튜브 못하신 분들은 극동방송 꼭 들으라고 안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 그때 아 참 감사하다. 아 이 방송이란 전파라는 것은 우리가 닫힌 문 마음도 열고 들어갈 수 있구나, 제가 큰 깨달음과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소망의 기도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1: 소망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해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특별히 제가 현장 목회를 하니까 그 교우들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현장의 음성을 듣는 것 같고, 또 우리 소망의 청취자들 또 이렇게 소망의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이 보면

0: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건강하고 아름답고 그 제목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회가 아무리 바빠도 소망의 기도를 이제까지 잘리지 않는 이상 내가 끝까지 한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 20여 년을 해오는 게 되게 큰 유익이 있고 또 목사로서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목사로 가장 큰 보람이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1: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0: 극동방송은 순수 복음 방송이잖아요. 제가 이제 목사로서 또 우리 침대교 목사로서 우리 침대교는 또 복음을 소중히 생각하니까 순수 복음 방송이 계속 유지되면 참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방송 지금 현장에 있는 직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 전파 선교사 모두가 사실은 우리가 방송국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전파 선교사들의 동력들이 더 있을 때 또 그런 걸 통해 양질의 우리가 사역을 하고 정말 순수 복음 방송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창원 극동 방송 화이팅!
2: 창원 극동 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일의 이야기. 이 방송은 창원 극동 방송 SNS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간증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3: FEBC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6월 4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6월 9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9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10일 수요일 밀양 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1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2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 어린이 축제가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창원 왕성교회 주차장에서 개최됩니다. 6학년부터 3살까지 창원의 모든 어린이들은 참여 가능하며, 샌드아트 공연과 대형 워터풀, 아기 볼풀장, 에어바운스, 체험부스와 푸드코트가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55-283-0191번 창원 왕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 평안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93-072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기독교 하모니카 합주단 창단을 위한 3개월 교육과정에 참가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토요일 저녁 7시 마산 산호교회에서 진행되며, 40세 이상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5590-900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만 41세에서 만 59세까지의 목사님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6월 20일 토요일까지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051-244-250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석상자 찬양선교단에서 남녀 보컬을 모집합니다. 45세에서 65세까지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연습은 매주 주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보석상자 통기타 오픈마이크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2695-7977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 제44회 평신도연합부흥성회가 6월 8일 월요일부터 12일 수요일까지 김해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334-341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제대학교 국제학생회에서 2026년도 9월 학기 한국어 교실을 위한 예비교사를 모집합니다. 김해 인제대 국제유학생을 즐겁게 섬길 청년 또는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모두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다양한 활동과 모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256-87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본문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섯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살인이 뭡니까? 살인?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제일 처음 일어난 사건이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또 성경 말씀에서 죄 중에 가장 큰 죄, 근본적인 죄, 원인이 되는 그 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제일 큰 죄예요. 이게 죄의 근본입니다. 이 죄에서 죄들이 쏟아 나와요. 그 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저질러지는 죄가 살인죄였습니다. 살인은 그만큼 오래된 죄, 우리 인간 본성에서 늘 나오는 죄예요. 살인은 율법 이전에 아주 살인하면 죽이라 하고 엄하게 다스린 이 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계명을 받은 때가 BC 15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노아 홍수가 BC 2350년에 있었는데 홍수가 끝나고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바로 주었다고요. 자, 우리 창세기 9장 5절에 7절 한번 볼까요? 지금 얼마나 이 법이 오래된 법인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 율법으로 살인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하기 800년 전에 율법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로 살인을 하지 말라 그렇게 살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죽인 그도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기 35장 21절 31절 한번 볼까요?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죄를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아멘. 보세요. 계시록 22장 15절에도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이 땅에서 살인했는데 살인의 죄를 못 받으면 지옥에 가서라도 그 죄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살인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살인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접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있습니다. 주먹으로 친다든지

칼이나 혹은 총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을 직접 죽이는 살인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양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으로 아예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죽이는 배후에는 내 사람이 아니고 사탄이 우리 속에서 역사에서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도록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난다든지 하면은, 아, 내 속에서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깨닫고 그 빨리 쫓아내버려야 되지. 그걸 계속 따라가다 보면 살인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아멘. 남을 죽이거나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자살의 배후에는 꼭 사탄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당 사건에 이호성 씨가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네 아버지 엄마 죽이라. 어떻게 그 자식이 아버지 엄마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거부하고 밀어내니까 뭐 달라들어가지고 목을 조우고 막 죽을 만큼 그렇게 너무 견딜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래 그래 네 말대로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 집에 가면 어디 어디 가면 그 쇠 망치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죽여라. 그래서 진짜 가니까 그 서랍을 여니까 그게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2층에서 잠자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머리를 때려서 죽였어요. 1층에 와가지고 그 형과 형수 조카 3명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죽이고 나니까 이 귀신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 애비 애미를 죽인 네가 살 가치가 있냐. 그러니까 저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어. 그래가지고 뛰어내려 죽으려고 다 지금 뛰어내려 죽는 거는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뛰어내려 죽으려고 올라가다가 체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박효진 장로님에게 그 이야기를 다 해서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처럼 살인의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살도 살인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내 생명 같으면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에 속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내가 남을 죽이는 것이나 내가 나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나 똑같은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태도 살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얼마나 많은 이 아기가 살해되느냐, 1억 명 이상이 살해된다는 것입니다. 한 20년 전에 보고에 의하면 그때 미국에서 150만 건의 낙태 수술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미국보다 훨씬 인구가 적은 우리나라에도 같은 숫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1년에 낙태되는 건수가 얼마냐. 그러니까 옛날에 20년 전에 150만이 더 아마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110만 건이 낙태된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여성 10명 가운데 3명 꼴로 낙태 수술을 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환경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강간 당해가지고 낳는 그 아기를 어떻게 낳겠습니까? 이런 경우라든지. 낳을 때의 그 부담도 이해가 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잘 자기의 정조를 지켜서 우리 낙태하는 것도 살인이다. 항상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2025년도 출산율이 0.8명입니다. 출생 아수가 얼마인가 하면 25만 4,500명이 작년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110만 명 같으면요, 태어나는 수보다도 낙태되는 수가 4배나 더 많다고요. 뿐만 아니라 간접살인도 있습니다. 요의 식품을 만들어서 먹이는 것, 그 간접살인이에요. 음주운전, 그것도 간접살인이에요. 방탕한 생활, 지나친 농약 살포. 제가 잘 자동차를 타 가다가 라디오를 켜니까 농부의 대담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솔직히

솔직하게 말해서 농사 짓는 내가 죽든지 먹는 사람이 죽든지 한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래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우리 농부가 살려고 하면은 농약을 많이 쳐서 좋은 이런 이 식물을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많이 치면 농부는 살아. 그런데 먹는 사먹는 사람은 죽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수질 오염, 대기 오염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명예살인도, 인격살인도 있습니다. 목숨만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아닌 것을 소문내가지고 한 개인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한 수도원에 존경받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고 그를 만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한 처녀가 아기를 비웠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의 아기냐 하고 막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가 그저 얼떨결에 저 수도사가 아기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가만히 두겠습니까? 당장 수도사를 쫓아내버렸습니다. 마을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니까 뭐 살 길이 없어서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그 마을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얻어먹고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수도사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수도사였기 때문에 동료들이 장례라도 우리가 치러줘야 되지. 그래가지고 염을 했더니 염하면 다 옷을 벗겨가지고 몸을 닦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여자로서 그 수도원에 들어올 수 없어서 법이 거기에는 남자만 들어가는 수도원이라. 그래서 자기가 여자지만 남장을 하고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배우게 하겠습니까? 이런 헛된 소문 때문에 그런 죽음과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갔다는 것입니다. 자, 거짓으로 사람의 명예와 인격과 삶을 송두리째 비참하게 죽이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 떠나게 된 것은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했다.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리고 자칭 왕 하름이라고 했다. 이런 세 가지의 제목 때문에 완전히 날조된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죠. 나봇도 보세요. 나봇. 아합이 포도원 자기한테 달라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이거는 주지 말라고 했다 해가지고 안 주니까 온갖 거짓 정인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짓 정인을 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성경 안에 명예와 인격 살인이 얼마나 지금 자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오히려 더 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인격과 삶을 죽이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인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살인도 죄지만은 살인의 동기가 되는 형제에게 노하는 것, 화내는 것도 이는 살인이고 그리고 욕하는 것도 라가라 하는 것은 유대인의 욕입니다. 무슨 욕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욕하는 것도 살인이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옥불에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살인의 동기가 뭡니까? 노하는 것입니다. 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자체도 바로 살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동기는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잡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인을 가져올 수 있는 그 동기 자체

를 살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정의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볼까요?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사람을 죽어야만 살인이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고 화내고 욕하고 업신여기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의 동기인 화를 내고 욕하고 미련하다고 해도 살인죄와 똑같은 형벌, 지옥의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많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설마 화내했다고, 설마 욕했다고, 설마 무시했다고 지옥에 가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느긋하게 받아들이고, 아, 그건 아니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의 심각성을 깨닫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 욕하는 것, 그리고 무시하는 것, 이건 이런 엄청난 결과가 오는 줄 알고 우리 그렇지 않으려고 사랑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살인하면 안 됩니까? 살인하는 자신이 처벌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 범죄를 해서 발각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옥의 고통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목에 밧줄이 놓이기 전이라는 책을 쓴 사형수 박철웅 씨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남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살인을 하고 난 후에 비로소 나는 남을 죽인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죽인 것이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달았다. 살인 후에 나에게 성난 파도처럼 일시에 덮쳐올 온 죄의식과 공포와 두려움은 죽음 이상의 것이었다. 나는 사전에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내 의지로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죄의식에서 오는 공포와 두려움을 나는 무엇으로 달랠 수도 피할 수도 이겨낼 수도 없었다. 하, 얼마나 실감나는 고백입니까? 남을 죽이면은 사실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살인하지 않아요. 살인하지 않아야 돼요. 직접적으로 죽이는 일은 안 하지만은 제일 우리가 지금 하기 쉬운 죄, 미워하는 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화내고 욕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 왜 욕하고 무시합니까? 왜 그 합니까? 화냅니까?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면 이런 마음의 고통을 느끼도록 우리의 양심에 법을 정해놓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의 그 기준 따라서 살인의 동기조차 가지지 않고 사랑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살인하면 안 되느냐? 살인하면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살인하면 안 된다. 사람 죽이지 않지만은 미워하는 것도 안 된다. 남에게 화내고 썩내고 욕하고 그리고 남을 무시하는 것 이거 자체가 살인이다 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살인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창세기 9장에서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에 살인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5절에 있는,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자, 얼마나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살인하게 되어지면 그 살인한 사람의 생명을 찾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내가 죽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살인에 이런 연루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살인하면 그 사람의 생명도 찾겠다고 했습니다. 남의 생명 죽이면 하나님도 죽인 그 사람의 생명을 찾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면 지옥에서라도 그 대가를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살인, 우리가 죽이는 살인은 안 하지만은 우리가 미워하는 이런 살인까지 하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우리 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는 그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가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들, 걸작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세상에 꼭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다르게 만든 작품입니다. 저가 그가 정성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회를 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망치로 그 모든 작품들을 다 부숴버렸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조각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느냐? 멱살 잡고 싸울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조각품을 이렇게 훼손해도 화를 낼 것인데 싸울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지었다고 했습니까? 신묘막측하게 지었다. 신기하고 묘해서 막 아득할 막 청량이 아득해 청량이 안 되는 이런 놀라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이런 작품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평가한 이 생명을 죽여보세요. 파괴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죽여보세요. 그 사람뿐만 아니고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여기는 행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것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되어지고 그 죄가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참 기억나는 것은 에릭 리드라고 하는 이 100m 단거리 선수가 주일날 경기가 잡혀있다고 해서 나는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출전 못합니다. 온갖 사람이 덤벼들어서 국가적인 일이라고 그래도 자기는 그날 출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남아서 예배드렸습니다. 나를 존중히 이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이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이기니까 그가 400m에서 1등해서 온 세계를 놀라게 하고 그런 나중에 선교사가 되어져서 중국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나를 존중히 이기는 자를 이렇게 존중히 이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걸작품을 죽이는 것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는 일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경멸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멸함을 받고 복되게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 믿습니다. 다음 세 번째 우리 7장 9절 읽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노아에게도 꼭 같이 주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라 그랬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축복이에요. 축복. 그런데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을 죽여버려 보세요. 그러면요 축복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0: 버리는 경우가 되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살인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가장 미워하는 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내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이 살인과 똑같은 죄를 우리는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우리가 살인하지 않도록, 살인해도 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 아닙니다. 그리고 정당 방위도 살인이 아닙니다. 법의 집행,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뭐 사형 집행이 안 되고 있지만 법을 따라서 집행하는 것, 그거 살인이 아닙니다. 심지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참작해 주셔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여섯 곳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 잘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거리도 거의 비슷하게 가가지고 가장 빨리 그 도피성에 도망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놓았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고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 말하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다리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머리를 찍어가지고 죽었다고 하십니다.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되어지면 그 도피성에서 다른 보수자들이 따라와가지고 그를 죽일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이렇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신 근본적인 의도는 살인하지 말뿐만 아니고 살인의 동기가 되는 화도 내지 말고 썩 내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연받은 형제이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엄청난 결과가 오는데, 이런 걸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하면 우리가 믿으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지는데 이런 안 믿어, 안 믿어. 뭐 설마 그렇게 내려가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연받은 형제, 사랑하는 뜻인데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상태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사망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인데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다 지금 영생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생명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오늘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는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영생 얻기 위해 없다. 심각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까지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살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인을 가져오는 화도, 욕도, 무시하는 말도 하지 말고, 살인하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살인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하면 창조의 목적을 파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시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적극적으로 사랑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생 얻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인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고, 사람 죽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간접적인 살인 그리고 자살, 그리고 오늘 남의 인격과 그 명예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서 같은 살인자가 되어지고, 형제에게 화내고 형제에게 욕하고 형제를 무시하는 이것도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살인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 동기 자체를 주님께서는 살인이다 그렇게 정의하신 주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들어서 이제 살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영생 얻는, 구원받은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0: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244-2501번 부산 영락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98.1 진주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2: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한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건70년 경남산10년 FM98.1 메가헤르츠 진주 FM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해가 참 길어졌습니다. 저녁 7시가 넘었는데도 아직 환해요. 분명 얼마 전까지 6시면 어두컴컴했는데 어느새 낮이 한참은 길어졌습니다. 매일 조금씩 길어지니까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한 달 단위로 보면 확연히 다르죠. 이런 변화가 우리 인생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매일은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요. 어제도 출근하고 오늘도 출근하고 내일도 출근하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답답해합니다. 그런데요,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사실 많은 게 변하고 있지요. 작년 이맘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분명히 다릅니다. 더 잘한 부분도 있고 더 단단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해가 길어지는 걸 매일 느끼지 못하듯이 내가 잘하는 것도 매일 느끼지 못할 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왜 나는 그대로지? 하지만 안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대로인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보이지 않게 어디선가 자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